여자였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을 보면 여인의 인생 참 갈망하는 존재의 어떤 대표적인 상징적 인물이죠. 이 여인은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습니다. 지금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다섯 명과 함께 살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은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단 한 명과 결혼해서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두 번째 남편, 세 번째 남편, 네 번째 남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온 거죠. 뭐 만나자마자 이별했겠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희망, 연애 기간 포함하고 희망 가지고 살아서 잘 살아보려고 또 조정하려고 애를 부찔려 쓰는데 파혼이 되고 또다시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여인의 남편과 사는 건지 아니면 어떤 모양으로 사는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이렇게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이 여인의 이 인생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손가락질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실상은 참 안타까운 여인의 이 인생, 이 갈망.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변화시켜 주시죠. 이것이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일단 이 갈망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면 현상이 있고 본질이 있다는 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결혼 생활이 너무나도 뭐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남자랑 헤어지고 새로운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해나갑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누구를 만나든 간에 몇 번째 남편이든 간에 이 여인의 내면의 세계 속에 있는 그 감정들은 한 번도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깐은 뭐 새로움이 있고 신선함이 있고 뭐 서울 사람 다르고 뭐 포항 사람 다르고 뭐 충청도 사람 다르고 전라도 사람 다 다르잖아요. 표현 방식이 뭐 다른 그런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처음엔 좋았겠으나 그 속에서 느껴지는 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 감정의 세계, 이 갈망의 세계는 단 한 번도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이야기, 두려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절제할 수 없고 속일 수 없는 팩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그냥 그 속에서 그대로 계속 올라오는 거죠. 처음엔 조절도 하고 아 달라졌어 행복해 라고 얘기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그 감정 그대로 그 갈망 그대로 올라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 안에서 가장 진실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진실한 이야기 그냥 팩트죠. 가장 사실적인 것들은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옷을 입어도 옷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고 아무리 환경을 바꾸고 마주 사는 어떤 남편을 바꾸고 또는 배우자를 바꾼다 할지라도 그 내면의 속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어떤 외부적인 것들에 동의를 하지 않거든요. 우리 안에 이게 영적 고통이죠. 영혼의 갈망이죠.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갈망들은 우리의 지적 동의를 요구하지 않아요. 아, 네가 참 불쌍하구나.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사는구나. 내가 이번에 잘해주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고통들은 굉장히 사실적인 거예요. 그리고 독보적이에요. 거의요. 독자적이고 지적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너 이해됐니? 아, 이번엔 다른 감정.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우리 안에 느껴지는 감정, 우리 안에 느끼는 갈망이나 이런 욕망 이런 것들은 그냥 고스란히 그대로 사실로서 그대로 올라오고 아무리 우리가 웃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행복한 즐거움의 어떤 상황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고통은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그런 말,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내가 막 웃지만 내 속에서는요 아주 적나라한 그 고통을 보내오는 거예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는 거죠. 즐거워서 아주 행복한 것 같은데 근심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영혼의 고통이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고통은 다른 것으로 감춰지지가 않아요. 다른 것으로 덧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사실 그대로를 갈망을 그대로 계속 올려보내는 거죠. 그 갈망이 올라오니까 당연히 보면 이 내면의 세계로 말미암아 생겨진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해결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지식으로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요. 이거는 어떤 뭐 사건으로 인하여서 느껴지는 것들이 아닌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죠. 본질상 본질이 바뀌죠. 그들의 눈이

가져서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앞가림을 하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여호와는 찾아오셨을 때 아담이 그러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려니야?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알려줬냐? 아무도 아담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려준 사람이 없거든요. 아무도 이건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닌 거예요. 책을 읽어서 얻은 게 아닌 거예요. 아무도 아담이 하와에게 당신 벗었어. 또는 하와가 아담에게 당신 벗었어. 또는 뱀이 그들에게 얘기해 준 게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지만 그 자체, 그 안에서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영이 겪는 감정, 영이 겪는 고통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에는 아무도 말해 주지 않는 것들, 심지어 나도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갑자기 부끄러워지고 갑자기 수치스러워지고 죽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강의 옛날에 새벽 기도하면서 보았던 거죠. 영광은 사라지고 육체만 남았고 생기는 사라지고 호흡만 남았다. 그렇게 돼버리고 만 거죠.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다. 인간 내면에는 누구도 알려주진 않지만 배운 적도 없지만 우리 영혼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팩트적으로 보내오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갈망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말해주지 않는 것들. 교과서에도 없고 성공한 사람들 자서전 백날 읽어봐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그런 내용은 지금도 나에게 말하고 있는 나는 갈망한다 그 무엇을. 그게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불행의 원천인 것입니다. 우리가 현상을 추구하면서 남편을 더 좋은 사람을 찾고 아니면 지방이 좀 그러니까 서울로 가고 뭐 서울이 안 되니까 지방으로 오고 이런 무수한 인간의 움직임 다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건 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냐 할 때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내면의 세계 속에서 사실적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올려보내고 있는 영혼의 고통, 영혼의 갈망. 영혼의 갈망인 줄로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의 영적인 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요. 결혼에 살잖아요. 근데 남편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남편이 진짜 막 꼴도 보기 싫고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용기 있게 끝내버린 거예요. 둘째도 그런 거예요. 둘째 남편도, 셋째 남편도. 남편이 정말 정말 싫은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남편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 안에서 느껴지는 갈망의 투영, 이 여인의 어떤 내면의 영적으로 느껴지는 고통에 대한 현상인 거예요. 우리가 보면 뭔가 피사체가 있는 거잖아요. 빛이 무한대로 막 가는 것 같으나 이게 뭐가 이렇게 벽이 있으면 빛의 색깔이 나오는 것처럼 그 빛의 색깔이 파란 빛이 가면 파란 빛이 나오지만 벽이 파란 게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빛이 파란 거지. 만약 설명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의 문제가 고통으로 또는 어떤 집착이나 또는 여러 가지 뭐 보상적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요. 갑자기 앞에 있는 대상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말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남편들 힘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억울해, 억울해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런 거예요. 멀쩡히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싫어지고 그죠? 갑자기 이사를 가고 싶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겠습니다만 그 진정한 내면의 세계 속에서 무언가 만들어낸 그 사실에 대한 다 어떤 투영 반영 같은 것들이에요. 그 여인이 그 남편을 바꾸죠. 계속 바꿉니다. 아마 시간도 많이 지났겠죠. 만나자마자 이별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애하고 결혼할까 말까. 시간이 갈수록 더 신중해지잖아요. 그런 여지 없이 또다시 이별, 또다시 어떤 이렇게 파혼으로 이어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얼마나 상처가 많이 남겠습니까? 그죠? 사랑은 진실한 것들은 반드시 상처를 남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른 남편을 구할 수밖에 없는 갈망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망은 멈춤이 없이 계속 인간이 파멸될 때까지 끊임없이 아마 예수님 안 만났으면 아마 일곱 번째 남편, 여덟 번째 남편 그렇게 하다가 인생의 허물을 얘기하고 남자를 저주하고 아마 스스로 생을 끝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일들이 생겨지는 원인은 갈망이라는 거죠. 영적 갈망. 그 속에 있는 영혼의 고통이죠. 고통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죠.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될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이 계속 남편을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갈망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갈망은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 민수기를 읽는데요. 거기 참 이 갈망과 더불어서 아주 하나님이 참 인간을 잘하시면서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11장을 보면 찾지는 마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래요. 맨날 이제 만나를 먹으니까 만나는 꿀스콘 과자 맛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맛은 있지만 우리가 단 거 많이 못 먹고 기름에 튀긴 거 많이 못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먹으면 다음에는 뭐가 양념이 필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꿀스콘 과자 같은 만나를 뭐 볶아도 먹고 쪄서 먹고도 뭐 이런 먹지만 뭐 그게 그 맛이 그 맛이겠죠. 재료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양념이 먹고 싶다고 막 투덜투덜하다 나중에는 급기야는 고기가 먹고 싶다. 얼마나 먹고 싶은지 뭐 고기야들 먹고 싶은 거지만 얼마나 먹고 싶은지 모두가 다 집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막 갈망이죠 이제. 고기 좀 먹어봤으면 애굽에서 가마 곁에서 그래도 짬짬이 뭐 몰래도 먹고 뭐 찌끄레기도 먹었지만 만나만 잔뜩 먹으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갈망을 하면 내가 채워줄게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스무 날만 먹을 뿐 아니라 한 달 동안 먹게 해줄게 이렇게 한 달 동안 하루나 이틀이나 열흘이나 스무 날만 먹을 뿐 아니라 한 달 동안 먹게 해줄게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아주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고기를 먹으면요 처음에 맛있어요. 뭐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닭고기든 근데 먹다 보면 닭 냄새 나고 먹다 보면 돼지 누린 냄새 나고 그죠? 소고기는 먹다 보면 소 특유의 냄새가 나고 식용유를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또 입과식물에서 뭐 사이다 콜라를 마시고 또 먹지만 한 달을 먹어보세요. 어떻게 될까 여러분? 냄새도 싫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실증날 정도로 질려버릴 정도로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갈망이 채워지면 행복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실증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 물질의 갈망이든 아니면 사람에 대한 갈망이든 아니면 뭐 먹고 싶은 탐욕이든 아니면 물질에 대한 탐심이든 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내가 원하는 갈망이 다 채워지면 행복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실증이 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질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여인이 이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이 갈망의 실체를 깨닫지 못한 채 남편을 구한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질리는 거예요. 질리니까 또 바꾸죠. 실증이 나는 거예요. 또 바꾸는 거예요. 계속. 나중엔 자기 자신이 실증이 날 거예요. 이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사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환멸스럽겠습니까? 인간 갈망의 결말은 뭐냐면 실증입니다. 질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지만 나중에 질려버립니다. 열심도 마치 갈망적 존재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열심의 결말이 뭐냐면요. 인생의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씀하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 거예요. 갈망의 끝은 만족이나 행복이 아니라 실증이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인생 실증난 분이 있을 거예요. 직장도 그렇고 또는 그토록 추구했던 것 막상 얻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처음에 하나였을 때가 너무 맛있는 한 점 먹을 때 두 점 먹을 때까지 맛있어요. 하루 맛있어요. 이틀까지도 맛있어요. 3일까지도 꾸역꾸역 먹을 수 있어요. 한 달을 내리먹으면요. 냄새도 싫은 거예요. 갈망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처음엔 나 행복이 여기 있어 이렇게 가지만 그거 계속 그대로 가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나. 나중에는요. 얼굴도 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좋은 표현 쓴 거죠. 꼴이라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이거 한국적 표현입니다. 꼴도 보기 싫은 냄새나고 질려버리는 거죠. 육적 갈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육적 갈망의 어떤 다른 그런 육적 갈망에서 동반된 사랑은요 비극으로 끝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그 몇 군데 나와요. 그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윗의 또 다른 딸의 다말을 흠모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의 이야기예요. 한 청년이 한 여인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서로는 이제 어떤 그 이복 형제이기 때문에 금할 일이지만 어쨌든 암논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그토록 흠모하여서 상사병이 들 정도예요. 얼굴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몸이 점점 파리해져가고 우라가 막 공황장 이런 게 찾아올 정도예요. 성경을 보면 그 정도로 한 여인을 흠모했는데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쨌든 사랑을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이제 취하죠. 나중에 그 결말은 암논이 그를 심히 그러니까 다말을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나가라 그래. 나가라. 꼴도 보기 싫다 나가라 하죠. 그를 사랑하던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희한한 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그토록 사랑을 했어요. 마침내 결혼했어요. 그러면 행복할 줄 알지만 그 사랑보다 더한 미움이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사랑한 게 아닌 거예요. 갈망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 많은 현대인들이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짝지어진 배우자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 거죠. 물론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린 부분을 사니까. 그러나 이렇게 육체의 갈망에 빠져버려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분류는 다 비극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그건 뻔한 이야기예요. 모든 갈망, 욕망의 끝은 비극입니다. 실증이고 질려버리고 어느 정도 질리냐면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갈망의 결말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 안에 있는 오늘 열심히 달려가는 그 원천으로서의 갈망 또는 그토록 누군가를 흠모하고 살아가는 갈망 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결말의 끝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듯 인간 안에 있는 이런 갈망들은 인간의 파멸이 일어날 때까지 멈추지 않고요. 그리고 아무리 잘 이루어지더라도 그 사랑의 결말, 그 욕망의 갈망은 결국 비극과 실증과 짜증과 질림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질리니까 새 것을 추구하지만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갈망은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기 때문인 거죠. 영적 고통이라는 거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적 고통이에요. 영혼의 갈망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오늘 여인 이렇게 끊임없는 갈망과 실증과 끊임없는 사랑과 배신과 끊임없는 사랑과 비극의 연속이었던 이 여인에게 드디어 갈망을 해결시켜줍니다.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 여인의 갈망이 드디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무엇을 하셨을까? 이 여인에게 무엇을 하셨기에 이 여인이 드디어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경에 나오죠. 물동이를 버려뒀대요. 물동이는 이 여인의 갈망의 상징성이죠. 물동이. 하나 가득 있으면 채워진 것 같아요. 쓰다 보면 금방 바닥나요, 여러분. 또 채워놓으면 이제 만족해. 만족이 아니라 쓰다 보면 바닥이 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둬요. 더 이상 갈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갈망이 다 충족, 만족이 된 거죠. 이제는 갈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만족한 존재가 되고 행복한 존재가 되고 이제 흘러 넘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무엇을 하셨을까? 이 여인에게 일어난 변화의 실체는 무엇일까? 이토록 이전과 완전히 다른 그 어떤 변화의 내용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면요. 이게 중요한, 이게 기독교가 뭔지를 여기서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남편 잘못 만나서 그래 무슨 김씨, 박씨, 최씨 그래, 이번엔 다른 성을 만나자. 제가 결혼하기 전에요, 우리 동네 선배 어르신께서 임성아, 너는 절대로 박씨랑 결혼하지 말아라. 왜요? 고집이 무지무지 세다 그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박씨랑 결혼했어요. 했는데 아닌 것도 있죠. 이렇게 여섯 번째 남편하고 결혼을 하니까 얼마나 안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일로 와, 내가 좋은 남자 알아봤는데 좋은 남자 소개시켜줄게. 이런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남자 소개시켜주어서 드디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남편을 소개시켜주는 것도 아니요.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진 이 여인. 아무도 이 여인을 좋아하지 않고 본인도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마주보기 싫으니까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대낮 12시에 여기 물가로 나온 거거든요. 이웃과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좋게 만들어주신 것도 아니에요. 또는 종교적으로 이 여인을 똑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책망하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 종교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없는 거 더해주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또는 틀어진 관계 맞춰주는 것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이 아닌 거죠. 또 이렇게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여인을 데려다가 호되게 책망하여서 회개하라, 음탕한 여인. 이렇게 책망하지도 않고요. 교정하지도 않으시고 훈계조차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뭘 하셨길래 이 여인이 이렇게 만족감을 얻었을까? 이 여인과 그저 대화를 했을 뿐이에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과 그냥 대화를 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도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셨고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은 여인과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로 요한복음에 보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또는 그 당시에 있는 여러 기적을 보고 놀란 사람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갑자기 갈망이 사라지고 정말 남편이 바뀐 것도 아니요, 이웃이 달라진 것도 아니야, 지옥으로 이사를 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호되게 책망받고 드디어

탄식함이 회개하는 이런 것들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대화를 했기 때문인데, 이게 뭐냐면 진리와의 대화입니다. 진리와의 대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한, 이 말씀이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진리와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영혼의 갈망은 진리와의 대화로부터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했던 그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여인과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서 여인과 대화를 한 거죠. 여인이 진리와의 대화를 한 거예요. 이거 긴 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냥 여러분 이 성경 말씀과 긴밀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진리와의 대화가 없으면 영혼의 갈망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읽고 이 말씀이 책이 아니라 경전으로서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이 영혼에 들어올 만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이 영은 진리에 반응하거든요. 이 여인이 진리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이 내면의 갈증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은혜와의 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이 예수,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말씀이 육신, 말씀,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 대화잖아요, 대화. 근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으로 오셔서 이 여인이 은혜와의 대화를 하는 것이고 진리와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영적 갈망들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의 갈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막 실증나고 이런 것들은 다 갈망으로부터 나온 표출들이거든요. 성경 말씀을, 이건 아주 기본적인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시고 큐티 하시고 설교 말씀 준비된 마음으로 들으시고 그리고 은혜의 일들을 많이 읽으세요.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 은혜의 사건부터 은혜의 일들도 못 읽는데 은혜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은혜에 관한 것들을, 십자가의 은혜 이런 것들을 많이 받으면 여러분의 내면의 영적 갈망들이 어느덧 채워지는 거죠. 결국 이게 뭐냐면 예수님 만났다는 거죠. 예수님, 메시아를 만난 거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해주신 것 한 가지밖에 없어. 네가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다, 지금. 네가 너와 대화하는 내가 그니라.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긴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네가 말한 그가 바로 나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거죠. 결국 이 여인은 진리와의 대화, 은혜와의 대화, 즉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을 한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로, 그리스도죠. 메시아는 히브리 구약적 표현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나의 구원자로서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러 했을 때 어느 순간에 자신도 알 수 없는 어느 순간에 거듭남의 역사가 생겨진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갈망하는 존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예요. 갈망하는 존재에게 무언가 물질을 더 주고 또는 뭐 좋은 사람 소개시켜주고 또는 이웃과의 관계 해결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존재가 변화됐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영이 거듭난 거예요. 갈망하는 존재에서 만족하는 존재로 존재의 거듭남, 굉장히 존재의 변화가 생기니까 더 이상 내부적으로 그렇게 짜증나고 실증나고 질려버리고 만나기도 쉽지 않고 뭔가 새로와 새로움을 향해 달려나갈 것 같은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면의 갈망이 드디어 채워지고 나니까 존재가 거듭난 심령이 되고 나니까 돌아보니까 남편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짜증났던 것이 더 이상 짜증이 안 난, 짜증의 원천은 여기 안에 있는 거거든요. 실증의 원천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짜증이 납니까? 실증이 납니까? 도리어 더 귀한 거거든요, 어찌 보면. 이 안에 내면의 영적 갈망이 사라지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났을 때 그 속에 있는 모든 갈망이 사라지고 만족이 찾아오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즉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자격을 얻었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물질력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 밥 주시고 수업료 주시고 집 주시고 차 주시고 땅 주시겠지. 그거는 아버지가 하는 역할이고요. 아버지의 역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의 존재의 어떤 관계의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런 이 존재의 거듭남,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

0: 났을 때 더 이상 이 여인에게는 어느 순간부터 갈망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갈망들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요한복음이 결국 다 설명하지 못하는 이 거듭남의 신비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 속에 있는 갈망이 해결되려면 신비한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남편, 일곱 번째 남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또 더 좋은 지역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좋은 이웃 중요하죠. 이웃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이니까. 좋은 이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신비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것은 이건 설명할 수 없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오병이어 기적, 신비죠. 궁금해요. 어떻게 오병이어를 5천 명이 먹었을까? 이게 막 늘어났나? 설명하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아요. 신비니까. 나사로의 부활도 마찬가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까? 신비인 거죠. 거듭남의 신비.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믿는 자라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 안에는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 안에서 갈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갈망이 사라진 것을 느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갈망이 사라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갈망이 사라지게 된 원인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내 안에 변화가 생기더라. 갑자기 남편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할렐루야, 남편 좋아 보이고, 꼴도 보기 싫었던 그 어떤 것들이 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것은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내 안에 신비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놀랍게도 원인은, 뭐 비결은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너무 좋아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람이 임의로 불어와요. 근데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람이 오면 소리를 느끼고 선선함, 시원함을 느껴요. 요즘 바람이 얼마나 참 고마운지 몰라요. 근데 그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 만끽을 하고 느끼고 있는 거죠. 거듭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느 순간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내 안에 갈망이 사라진 것을 느끼는 거예요, 드디어. 드디어 갈망이 사라지고 갈망을 쫓아다녔던, 갈망으로 인하여 실증나고 그렇게 질리도록 냄새까지 실었던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사랑의 모습으로 바뀌어요. 거듭남의 신비인 거예요. 오직 이것만이 인간 내면에 있는 인간 고유의 신비, 갈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인생의 갈망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만족과 참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토요강단 지금까지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푸른숲 성산교회 054-272-7974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강단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안녕하세요. 쉬운 클래식 김아은입니다.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이제는 완연한 가을에 뵙게 됐어요.
1: 네,
0: 교수님.
1: 너무 좋습니다.
0: 네. 네, 아침 그리고 저녁으로는 좀 선선하고요.
1: 네네.
0: 네, 뭔가 하늘도 많이 높아지고
1: 네. 네,
0: 그런 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1: 네.
0: 한 주 좀 어떻게 보내고 오셨는지요?
1: 정말 산들바람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고 싶은 그런
0: 맞아요.
1: 주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 네.
1: 오늘 제가 잡은 주제도 요즘 제가 구름에 푹 빠져 있습니다. 건물 틈으로 보이는 구름,
0: 네.
1: 운전하면서 이 백미러로 보이는 구름,
0: 예쁘죠.
1: 그리고 노을이

0: 질때 나무 틈 사이에 걸려 있는 구름까지 통통한 구름에서부터 무언가 내가 만들고 싶은 형상의 그런 모양들의 구름을 일일이 하나씩 짚어보면서 지금 이 계절이 아니면
1: 네.
0: 누리지 못할 구름과의
1: 맞아요.
0: 만남을
1: 네.
0: 만끽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내가 보는 건 하늘인가요, 구름인가요? 라고
0: 네,
1: 해주셨는데.
0: 보통
1: 네.
0: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1: 숲을
0: 봐라.
1: 봐라.
0: 이런 식의 의미로 쓸때 그렇게 하는데, 저는
1: 네.
0: 그런 의미를 담으려고 한건 아니고요. 구름이 유독 예뻐 보이는 것은 배경에 하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제가
1: 네.
0: 오늘 아침에도 보면서
1: 네.
0: 만약에 저 하늘색이 없는데 하얀 구름들이 동동 떠 있어. 아, 감동이 없어요. 반드시
1: 그러네요.
0: 하늘이 있어야 하고요. 그 틈에 그 하얀 뭉게 구름들이 떠다니는 그 속도를 볼 때, 그리고 머물러 있는 그 자태를 볼 때, 그 아름다운 조화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할수 없는 지점에서 여러분께,
1: 아멘.
0: 여러분은 하늘을 보고 계실까요? 구름을 보고 계실까요? 아니면 둘 다를 조화롭게 나누고 계실까요?를 생각하면서
1: 네.
0: 첫 번째 찬송곡으로도 참 아름다워라.
1: 아멘. 우와.
0: 준비했습니다. 네.
1: 이 찬송가가 이렇게 기대가 되는 것도 처음인데요.
0: 네.
1: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오늘 쉬운 클래식 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찬송가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함께 하시죠.

0: 소프라노 한경미의 음성으로 참 아름다워라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0: 교수님 오늘 쉬운 클래식, 이제 클래식 곡을 함께 이어갈 텐데
1: 네.
0: 어떤 곡으로 함께 할까요?
1: 가을에는 듣고 싶은 작곡가들이 어쩌면 마음에 조금씩 정해져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개인적으로는 여러분께 슈만을 함께 나눠드렸고요.
0: 네.
1: 그리고 오늘은 라흐마니노프라는 작곡가 만나보려고 합니다. 피아노 콘체르토 3번의 1악장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강의에서 한 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었는데 도대체 제목 이렇게 꼭 어려워야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0: 네.
1: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름이 보통 세 글자,
0: 네
1: 글자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0: 그런데
1: 외국분들 이름 굉장히 긴 게 많잖아요.
0: 네.
1: 그냥 다르다 정도에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도 플레임으로 들려드리면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콘체르토 3번의 D마이너 1악장 빠르기 말까지 들어가면 뭔가 싶으실 텐데 여러분 그냥 호라고 생각하시고 부제라고 생각하시고
0: 네.
1: 핵심이 되어지는 콘체르토 3번 이것만 생각을 하셔도
0: 네.
1: 충분히 찾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제목에서 보자마자 겁을 먹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성진 씨의 연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각자의 취향이 있겠지만 저는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의 연주를 선호하는데 조성진 씨는 아직 굉장히 나이가 많은 부류에 들어가지 못하는 젊은 세대죠.
0: 네.
1: 그런데 깊이가 참 남다르다라는 생각은 볼 때마다 늘 드는 것 같습니다. 이 곡을 연주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움직임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손끝에 집중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연주자는 본인의 내면의 것을 끌어내어서 손끝에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움직임보다는 그 음색에 집중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게 해주는 연주자입니다. 지금 들려드리는 이 곡을 저는 여러분께 하늘 더하기 구름이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중에 구름은 피아니스트, 솔리스트이고요. 하늘은 오케스트라입니다. 지휘자와 함께 배경을 쫙 깔아주면 그 구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어떤 유려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는지 확인해 보시는 시간 되실 겁니다.
0: 네, 함께 하시겠습니다.

0: 가을 되면 생각나는
1: 네.
0: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함께 듣고
1: 네.
0: 오셨습니다. 와, 연주가 정말 아름답네요.
1: 그렇죠. 작곡가가 러시아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서 그런 걸까요? 저는 항상 라흐마니노프의 곡을 접할 때면 광활한 대지, 눈 내리는 숲, 이렇게 단어가 떠오르곤 합니다. 그냥 굉장히 넓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내 마음이 무언가 좁아져 있을 때이 음악을 틀어주면 내 마음이 자동으로 풀려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곡이라고 저는 느낌을 전해드려 보고요. 오케스트라가 선율을 연주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중간쯤에 가면 우리 피아니스트가 내가 반주자예요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받쳐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통 그럴 때는 우리가 주가 되어지는 것에 귀를 쏟기 마련인데 저는 이 연주에서는 양쪽이 참 대등하게 잘 들린다. 내가 보조를 맞추고 있는 그 발걸음조차도 내가 주요 선율이 아니니까 나 여기 그냥 조금 흘러갈게요가 아니라 정말 나도 곳곳에 빈틈없이 꽉꽉 채울게요라는 그런 느낌의 곡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렸고요. 세 번째 들려드릴 곡도 같은 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협주곡은 1악장, 2악장, 3악장으로 나뉘어져 있고 저는 지금 1악장의 초입을 들려드렸고 1악장에 포함되어 있는 카덴자라는 부분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카덴자는 어떤 부분이냐면요. 개인의 기량을 마음껏 표현하는 곳이에요. 요즘에는 악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올린으로 치면 요하임의 카덴자를 쓰세요라는 게 정해져 있기도 하고요. 그 카덴자가 너무 어려울 경우에는 조금 현대적으로 다르게 쓰신 분의 것을 쓰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카덴자가 정의하는 것은 그 옛날에는 무대 위에 올라가서 본인이 그 조성에 맞게 즉흥적으로 연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량이 뛰어난 사람들이 거기에서 카덴자라는 부분을 연주할 때는 뒤에 반주가 하나도 없습니다.
0: 그러면
1: 혼자서 하는 거예요. 내 기량을 마음껏. 그런 데서 우리가 예를 들어 작은별처럼 연주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도도솔솔 랄라솔만 들려드리고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 할수 있는 모든 걸 해야 됩니다. 정말
0: 그렇군요.
1: 화음도 뛰어다녀야 되고요. 리듬도 정말 어렵게 꼬아줘야 되고요. 약간 그런 느낌의 곳인데 요즘에는 정해져 있는 것들을 연주를 해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 반주가 빠져버리죠.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완벽한 구름을 보여드린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부분은 통통한 구름을 보여드리고요. 어떤 부분은 조금 날카로운, 정말 제트기가 지나간 듯한 꼬리 같은 구름을 보여드립니다. 마음껏

0: 사서 건반을 3분의 시간을 감당한다는 것은
1: 이야.
0: 제 경우에는 심장이 거의 이제
1: 그럴 것
0: 내려앉는
1: 같아요.
0: 시간대가 그 시간대거든요.
1: 네.
0: 그런데 여러분, 피아노는 사성을 다 채워줄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어렵겠죠. 그래서 더 마구마구 다 채우러 다녀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냥 오늘은 이 구름, 이 구름 조금 해가 질 때예요. 해가 뜰 때예요를 우리 조성진 씨께서 마음껏 보여주시는 구역입니다.
1: 우와.
0: 그래서 하늘을 빼고 구름만 들어도 어떤 매력이 있는가 마음껏 즐기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0: 네, 함께도 이 같은 곡이지만 카덴자 부분을 또 함께 듣고 오셨는데,
1: 네.
0: 와, 정말 화려하기도 하고 섬세하기도 하고요.
1: 너무 좋은 부분이고요. 라흐마니노프는 본인이 기량이 뛰어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런데
0: 네.
1: 본인의 손가락은 정말 길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쩌면 접근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부분들로
0: 네.
1: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느 연주가 끝나고 나서는 내가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글귀가 남아있는 걸 보면 본인도
0: 네.
1: 쉽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0: 그러셨나
1: 그런데
0: 보네요.
1: 요즘 피아니스트들은 정말 기량이 너무 뛰어나셔가지고요.
0: 네.
1: 너무 잘들 흡수를 하시고 그 중에서도 저는 정말 끝을 알고 치밀한 계산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카덴차가 아닌가. 더는 고조될 수 없는 그런 감정선까지 끌고 올라갔다가 다시 오케스트라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0: 네.
1: 마무리까지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겠죠. 누군가들과 함께 할 때도 내가 빈틈없이 채워주다가 이제 나만의 무대에서 마음껏 노래를 하다가 다시금 무대에 올라온 내 동역자들을 보면서 함께 마무리를 해 나아가는 단계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구름이어야 할까요? 하늘이어야 할까요? 아마 때로는 구름이어야 하고 때로는 하늘이어야 하지 않을까
0: 네.
1: 싶습니다. 이 좋은 가을날에 여러분께 마지막 곡으로는요, 바람이 머무는 날. 이라는 곡을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 씨의 음성으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0: 네.
1: 그냥 엄마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물론 아빠 생각도 하실 테고요. 뭔가 부모님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구절구절들을 담고 있는 가곡입니다.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차분하게 라흐마니노프를 정리하시는 마음으로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 곡에 대해서는 네, 따로 네, 어떤 말씀드리는 부분들 없이 한번 각자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1: 네,
0: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네, 그리움을 담고 있는 곡,
1: 네.
0: 네,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의 음성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바람이 머무는 날.

0: 네, 바람이 머무는 날 들으면서 뭔가 살짝 울컥하게 되는 그런
1: 네.
0: 것까지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1: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셨으면 중간 부분에서 허밍 들으셨을 거예요.
0: 네.
1: 바람의 필이라고 직역이 되어지고요. 오보의 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악기로 다 들어보아도 사람의 음성이 저한테는 가장 많이 와닿더라고요. 오보의 음색도 너무나 좋지만 사람의 음성이 좀더 바람 같다라는 느낌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이 느낌에서 어머니, 그리고 삶의 흐름, 아니면 내가 흘러가야 할 방향까지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가곡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 네.
1: 여러분, 평화로운 풍경들을 마음껏 누리고 계실까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을 때 평화로운 구간을 만납니다. 그랬을 때 하은 PD님은 그걸 충실하게 그 부분을 누리고 계신가요?
0: 사실 처음에는 편안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왜 이렇게 편안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1: 맞아요.
0: 하고. 근데
1: 네.
0: 요즘에는 아,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누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1: 네.
0: 교수님은요?
1: 저는
0: 네.
1: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를 저와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하은 PD님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겪고 나면 살짝 불안한 거예요. 왜
0: 맞아요.
1: 괜찮지?
0: 네.
1: 지금을 누리면 되는데 앞으로 다가올 불안을 미리 예상하고 상상한 다음 어떻게 해야 할까를 걱정하느라고 지금을
0: 네.
1: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데가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안해하는 것과 지금이 평안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기도로 앞으로의 그 다가올 일들을 대비하는 건 확연하게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기도로 준비를 하시되 불안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여러분께 전해드려 봅니다. 세상에서의 평안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도 나름의 순종이 아닌가. 주신 평안을
0: 아멘.
1: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가 딱 요즘 제가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늘과 구름을 보실 때 내가 이 양쪽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도 잘 해내겠다라고 결심하시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가을날이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멘. 마침 곧또이 명절이 다가오는데
1: 네.
0: 그 명절에도 여러분들 쉼을 누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쉬운 클래식은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말씀의 반석. 말씀의 반석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할렐루야 교회 성동경 목사님께서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아바드의 삶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이 아바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히브리 원어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할 때 맡아서 하는 말, 개역 개정 성경에는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맡아서 했던 이 말씀 원어가 아바드입니다. 세 가지 뜻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일한다 뜻입니다. 노동을 가리킵니다. 일한다. 두 번째는 섬긴다. 세 번째로는 예배한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 아바드라는 말씀 안에는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오늘은 맡아서, 개역 개정에는 경작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바다의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불러서 구원받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아하, 나는 아바다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일과 섬김과 예배, 여기서 나오는 말이 직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원에서 파생되어 나와서 또 구현되는 말이 직업.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직업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 직업. 직업은 일이기도 하지만 섬김이기도 하다. 섬김이기도 하면서 예배이기도 하다. 우리가 모두 직업이 달라요. 그렇죠? 일이 다 다르고 하지만 같은 것은 섬김입니다.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일임과 동시에 섬김입니다. 회사 직원도 그렇습니다. 자영업자도 그렇습니다. 노동자도 그렇습니다. 모두 모든 인생 아바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아바드의 인생이고 이것을 깨닫도록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아바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모든 직업은 다 소명이다.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의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성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잃어버렸는지 내버렸는지 이것을 모르고 삽니다. 일은 일이고 주의 일은 주의 일이고 이렇게 교회와 관계된 일을 할 때는 좀 무엇인가 부르심 같고 성직 같은데 직장생활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사업하는 것 관계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직업을 가지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아, 은퇴했는데요. 그래도 있습니다. 왜? 아바드의 인생이니까. 직업 없는 사람 없어요. 무직자는 없어요. 무료자만 있을 뿐입니다. 직업을 가지고도 무료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직업을 은퇴하고 잃어버렸는데도 무엇인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인내하며 섬깁니다. 나의 인내가 섬김이에요. 생활이 힘듭니다. 몸이 괴롭습니다. 인내합니다. 그 밝은 모습으로 빛 가운데서 인내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거든요. 그렇게 인내합니다. 주의 일입니다. 섬기는 일입니다. 그 삶이 예배입니다. 아바드예요. 직업이 없는 사람 없다 하는 말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무직자도 직장은 은퇴하고 실업자가 됐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직업, 삶이라는 직업 없는 사람 없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삶이라는 직업이 있다는 겁니다. 아바드가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믿음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삶을 살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시는 걸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렇게 살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며 삽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삽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아바드의 삶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성직으로 부르셨구나. 내가 성직자니까 마당을 썰어도 성직입니다. 내가 성직이니까 물건을 팔아도 성직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파는 일, 이유를 남기기 위한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물건을 팔 때 내가 손에 보는듯 해도 어디서 이윤이 오는지 놀라운 이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자까지 붙여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아바드의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우리의 소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살라고 날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살도록 믿음 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이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이에요. 다 됐잖아요. 하나님 책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책임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 내 삶을 책임져 주시구나.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완전한 절망에 빠진 사람도 소망으로 이기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통해서 내가 힘을 얻었다? No! 성경은 하나님의 책임성이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몰라도 돼요. 어떻게 책임지냐? 언제 책임지냐? 몰라도 돼요. 그것 때문에 자꾸 미루어지고 하나님 책임져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초점을 잘 맞추고 살아가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다른 거 말씀 안 했습니다. 이것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아바드를 주셨잖아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아바드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입니다. 예를 들면 일용직으로 거리에서 가지치기를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하면서 얼마나 감사하며 귀히 여기며 마치 교회에서 직분을 따라 충성하듯이 그 일에 충성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변함없고 이 도시 이 거리를 섬기는 마음 때문에 정말 감사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그것은 산제사의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무엇을 해도

섬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아, 이 회사 조직 속에 내가 할 일만 하면 돼. 정말 모르는 생각입니다. 무지한 생각입니다. 그 직장 생활, 조직 생활 가운데서 나의 섬김을 통해 사람들에게 복을 끼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람들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섬길 때. 섬기는 자는 내가 높이리라. 높임을 받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어도 바쁜데도 섬기라고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한 사람은 기쁨으로, 한 사람은 한숨으로 그것을 합니다. 아유, 내 좋은 시절 다 지나갔네. 이 일도 내가 언제까지 할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한숨 쉬며 주어진 것다 놓칩니다. 감사의 기회를 다 놓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내가 잘 나가는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때는 최고의 때다. 지금 이 순간 이 일이 나에게 최고의 순간이고 최고의 일이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그렇다고요. 구원받아서 거듭난 사람은 그렇다고요. 다할수 있어요. 섬김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아, 오늘 일 잘하고 왔어요. 그런 말은 좀 부족한 말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왔어요. 현장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교회 예배 드리고, 목장 예배 드리고. 그런 거죠. 목장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교회 예배, 목장 예배, 여러분 아시죠? 형태가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틀림없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는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것이 일입니다. 섬김입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나는 섬김의 마음 가지고 들어주는 거예요. 섬김의 마음 가지고 대답해 주는 거예요. 아바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당을 쓸고 있는데, 아유, 당신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예, 나는 지금 지구의 한쪽을 썰고 있습니다. 지구를 썰고 닦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믿으면 돼요. 여기 마당을 쓰는 일이 지구를 쓰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아바드의 축복입니다. 건축을 막 거대하게 성전 건축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먹고 살려고 그러죠 하고 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위대하신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래요. 같은 일이고 같은 말인데 달라요. 한 사람은 아바드의 삶이에요. 한 사람은 썩어질 세상의 삶이에요. 똑같은 일인데 달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새롭게 세우시죠.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떨어져 버렸어요. 정녕 죽으리라. 그러니까 먹지 마라. 그랬는데 먹고 죽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 하는 말씀이 꼭 우리를 위협하는 말씀 같아요. 아따, 어지간히 겁주네. 너 먹으면 죽어. 이런 말처럼. 그런 말 많이 쓰는 사람은 더 그렇게 느낍니다. 성경을 꼭 자기처럼 느낀다고. 위협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간절한 말씀입니다. 먹지 않아서 에덴을 끝까지 누려라. 너의 아버지, 너를 창조한 너의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누려라. 그랬는데 그만 말씀을 어기고 죽었어요. 죽었다는 말은 누리는 것이 끊어져 버려. 하나님과 끊어지고 누리는 것이 끊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믿음의 사람을 세웁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아바드의 삶을 삽니다. 모든 것이,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을 위한 직업의 삶이었어요. 일이기도 하고 섬김이기도 하고 예배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했어요. 단을 쌓고. 예배의 삶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이 섬김이었어요. 너 복을 받기 위해서 내말 들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복은 내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것은 열방의 복을 위하여, 이 세상의 복을 위하여 살아라, 섬김, 아바드였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바드의 후손들입니다. 아바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직업, 성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목동이잖아요. 양을 치는 목동. 아주 소외당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기도 한 그 삶, 위험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고생고생 많이 합니다. 그래도 다윗은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가 목자가 되어보니까 목자의 심령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을 쳐보니까 이 양의 부족함을 알고 그 부족함을 위해서 내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 심정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아바드의 삶을 살아가고 섬김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섬김이 결국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기적도 따라오게 하는 거죠. 섬김에 따라옵니다. 그 모든 것이 세 가지가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 반열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은퇴해도 또 무직을 해도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일은 계속됩니다. 일하십시오.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아니 직업을 잃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 말씀일까요? 큰일 나지 그러면. 그러면 지금 은퇴하신 분들 아이고 죽자.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은퇴해도 일 있어요. 무직자도 일 있어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있다면 그걸 잘하시면 또 다른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다른 일이 열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거기 일하는 마음, 그 정신은 섬김이에요. 아이고 내가 좀 잘 먹고 어제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 가운데 주어진 일 통해서 섬김이 흘러나갈 때 최고의 일, 최고 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삶이 예배의 삶이라 하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주의를 하나 당부합니다.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가정조사를 하게 되세요. 그 부모님 직업란에 직업 뭐냐 써야 돼요. 그 아이가 성직 이랬었어요. 그래 선생님이 딱 보고는 너희 아빠 목사님이시니? 아니요. 너희 아빠 뭐 하시니? 청소부예요. 옛날인데 청소부라는 거. 이 아이가 어떻게 들었는지 직업란에 성직이라고 썼다. 여러분 틀리기도 하지만 맞는 말인데 그렇다고 오늘부터 가서 무조건 성직 쓰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남에게 말하는 말이 아니고 자기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직업은 성직이다. 신앙 고백이에요. 싸울 때 쓰는 말이 아니란 말이야. 너만 성직자냐 나도 성직자. 싸울 때 쓰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말입니다. 내 삶 속에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말입니다. 모든 일은 성직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탁 달라지죠. 어떤 일에도 아이고 내가 이런 걸 해 이러지 않고, 어떤 큰 일에도 내가 어떻게 그걸 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 성직임으로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게 충성하면 내게 부족한 것은 주님 채워주시고 내게 남는 것은 주님이 더 멀리 더 많이 옮겨주시고 다 복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이래도 복을 끼치고 저래도 복을 끼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바드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말은 기억하면 좋겠어요. 아바의 삶이 아니고 아바드 삶입니다. 이제 잘 기억하겠다, 그렇죠?

0: 아바드예요. 자,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심지어 무직 가운데 있을지라도 실업자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아바드의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아바드의 삶. 충성으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으로 부른 적 없어요. 충성으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해주셨어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나중에 주님이 부르셨는데 어떻겠냐 하니까 다섯 달란트는 예, 다섯 달란트 남겼습니다. 두 달란트, 예, 저는 두 달란트 남겼습니다. 한 달란트, 나는 주인한테 실망시키니까 두려워서 땅에 묻었다 가져왔습니다. 그랬습니다.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양보고 다르게 갚아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갚아주면 똑같았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이 상을 주셨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 내쫓김을 받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다섯, 둘, 하나 달란트 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충성했거나 못했거나, 잘했거나 못했거나 아닙니다. 충성했거나. 어떤 의미에서는 다섯 개 받았으면 다섯 개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 두 개 남겼으면 다섯 달란트 더 시너지처럼 더 남겨야 돼요. 주님은 없습니다. 충성했다. 이게 상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충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아이고 해도 안 되네. 치우자, 포기하자, 다른 것 하자, 다르게 하자 그러지 마세요. 잘 안 돼도 그 신실하게 하나님 주신 일 충성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성경 한 곳 찾고 마칠까요? 잠언서 28장 봅시다. 잠언서 28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여러분, 성공하는 자는 복이 많아도 했어요? 잘하는 사람 복이 많아도 그랬어요? 아닙니다. 충성된 자는 말합니다. 아바드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잘하기를 바라셔서 하나님이 직분 주시고 직장 주시고 하는 거 아닙니다. 충성하라고. 그리고 여러분 잘해서 그만큼 여러분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은혜와 복이 아바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어지고 나타나고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섬김을 받고 하나님의 예배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오늘도 돌아와 예배하게 되리라.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가 아바드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아바드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아멘, 아멘.
1: 말씀의 반석 지금까지 포항 할렐루야 교회 성동경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62-2479번, 054-262-2479번 포항 할렐루야 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반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아, 저는 충진교회 건근향 집사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복음 전파를 잘 하시는 것 같아 뿌듯해집니다. 극동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위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잘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조금 더 해야겠다 마음이 들었습니다.
1: 예, 저는 포항 충진교회에 다니는 한덕현 집사라고 합니다. 일단 들으면 일단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이제 듣고 있습니다. 항상 그 주변과 이 세상에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해서 항상 그런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도 이제 북한 선교에 대해서 항상 북한 땅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전파 선교사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극동방송에 조금이라도 제가 힘을 보태기 위해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 삶 속에서 동행하는 전파 선교사님들의 헌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지금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지난 70년 동안 순수 복음만을 전한 극동방송. 이제는 북한까지 복음이 선명하게 들립니다. 전파 선교사님들이 걸어온 그 길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앞으로도 동행할 그 길을 기대하며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9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제 좀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죠? 지내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가 참 하기 쉬운 일 중 하나는요. 우리 마음을 그냥 좀 내버려 두는 것. 몸은 게으른 생각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또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일일 겁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다 보면요. 어떻습니까? 참 게으른 쪽으로 또 부정적인 생각으로 빠져들 때가 많죠. 그래서 어찌 해야 될지 모르고 허둥댈 때가 참 많은데요. 그렇게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마음이 완전히 어두워질 때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달아나는 것, 없어지는 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치료사인 리처드 칼스는요, 이런 연습을 했다고 해요.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서운한 마음이 싹 트기 전에 매일매일 고마운 사람을 떠올려 보는 연습을 했다고요. 신기하게도 조용히 고마운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려 보면 그 사람과 연관된 또 다른 고마운 사람들이 줄줄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고마운 사람 떠올리고 또 그와 연관된 고마운 사람들 하나 둘 헤아려 보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끈을 꼭 잡는 일이겠죠? 정말 멋지고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네, 오늘 아침 우리 머릿속을 맴도는 걱정과 근심 대신 주님께서 보내주신 고마운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감사의 기도로 모닝 브레이즈 기쁘게 출발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3일 POP 앨범에서 함께 하셨고요. 영어 찬양 큰 영화로우신 주 찬송과 이어졌습니다. 심리학자 리처드 칼슨이 제안했던 고마운 사람 떠올리기 방법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당장 실천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에게 고마운 사람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늘 말없이 수고하지만 생색내지 않는 든든한 가족이 있는 분들 계실 거고요. 또 늘 기도에 무릎을 꿇어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떠올리시는 분도 계시겠죠. 또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도 왜 연락 안 했어? 라기보단 따뜻한 안부를 나누는 지인들과 친구들, 멀리서도 기도를 함께 나누는 동역자들 있으시죠. 또 진심으로 잘 되길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는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친지들, 가족들 생각해보면 이 기도에 빚진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을 채우고 있는 고마운 얼굴들에게 우리 마음을 다해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축복과 평안이 우리의 가정과 일상을 온전히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소프라노 최종원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고요. 원에이 싱어즈의 찬송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어집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였고 주리고 목이 말랐사오니 그들의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서울대학교 찬양선교단의 성도들이 행진할 때 Back to the Bible 뮤지션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영어 찬양 함께 하셨고요. 파이디온 선교회의 그 은혜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을 선포하고 전하는 복된 날 되셨으면 좋겠고요. 하늘의 평안과 축복을 듬뿍 누리는 복된 날 되십시오. 모닝프레이즈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말씀 따라서 주말씀 따라서 이 시간에는 포항연희교회 문성용 목사님께서 사사기 16장 28절로 30절 말씀을

0: 오늘 본문으로 위기를 예방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미국의 유명한 의학 박사인 크리스 크롤리라는 박사와 헨리 S. 다치라는 두 분의 공저가 있습니다. Younger Next Year, 점점 더 젊어지게 사는 법이라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해가 지날수록 점점 더 건강하고 젊게 살 수 있느냐, 그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야기로는 80살 노인도, 80세 어르신도 50세의 건강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비결이 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소개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일주일에 5회 이상 반드시 운동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분들이 운동을 얼마나 강조하느냐면, 운동하지 않고 건강하길 바라는 사람은 개만도 못한 인간이다, 이렇게 말을 막말을 할 정도로 운동을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고단백 고지방 음식을 줄이고 평소에 자기가 먹는 양의 약 70% 정도 채식 위주로 소식을 해야 한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 방법이 가장 중요한데, 이 세 번째 방법은 우리나라 그 장수학, 서울대 장수학 교실에서도 건강과 장수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 가지로 꼽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부부, 형제, 이웃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 건강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부부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거나 형제와 이웃과 이미 좋은 관계가 되지 못한 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 책의 이야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교회를 찾아 절대자 하나님과 좋은 영적인 교제를 나눠라. 그리하면 당신은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 미리 나쁜 것들은 예방하고 하나님 안에서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예방법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마스크를 쓴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또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던 방법이 무엇이냐?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 손만 잘 씻어도 모든 바이러스 전염의 90% 이상은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걸 이제 다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에 물론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모든 위기와 어려움 중에 90% 이상은 우리가 조심하지 못해서 우리가 자초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조금만 더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 붙잡고 살았더라면 이 위기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는 그 위기와 어려움의 90% 이상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과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셔서 인생의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예방하는 인생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 또 하나님의 사명까지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기를 예방하는 신앙입니다. 이 제목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 인생에 이 위기와 환난을 미리 예방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28절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삼손이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소같이 포로가 되어서 자기의 두 눈을 다 빼앗겨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있는 그 극명한 위기 가운데 놓여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래의 삼손의 생을 아시는 분들은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는 축복 가운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에게 세 가지 축복이 있었는데 첫 번째 그에게 받았던 축복은 아주 초인적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어요. 이 힘이 얼마나

뛰어나고 탁월한 것이냐면, 예를 들면 요즘으로 치면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머리가 좋아. 그래서 뭘 보면 그대로 다 외워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월반하고 20살도 안 됐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20대 초반에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다 붙고 그 정도의 탁월한 실력을 가졌다. 육체의 힘이 가장 중요하던 때에 아주 초인적인 힘을 받아서 그 힘으로 살아갔던 사람. 요즘에 그 야구 선수 중에 오타니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던지기도 잘하고 치기도 잘해. 근데 오타니보다 더 잘 던지고 더 잘 쳐서 한 해 연봉이 뭐 1천억 이상이다. 그것보다도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사람의 장점은 인물이 잘나고 잘생겼어요.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 그래서 지나가면 여인들이 확 반. 머리도 삼손이 길었잖아요. 머리를 휙 휘날리면 사람 여자들이 다 막 거기 넘어가는 그 정도. 그래서 얼죽하면 블레셋 여인들이 이스라엘인 사람인 이 삼손을 좋아했냐. 이거 어떤 거 같냐면 예전에 일제시대 때 이제 일본 여인이 조선 남자가 봤는데 조선 남자가 너무 잘생긴 거야. 그래서 자기 고국을 버리고 조선까지 와서 이 식민지 남자와 결혼하겠다 쫓아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블레셋 여인들이 따를 정도로 아주. 마지막으로 그는 믿음의 부모님을 가졌어요. 삼손의 부모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부모님들이 삼손을 기도로 얻었고 늘 기도로 그를 지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축복의 조건을 다 갖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보면 끊임없이 위기가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간신히 하나의 위기를 극복했다 생각하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고 그 위기를 극복한 것 같으면 또 다른 위기. 마지막까지 또 위기에 처해서 불행한 인생. 우리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사지 육신 멀쩡하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부모님이 기도하시는 분이신데 왜 그 사람에겐 이상하게도 위기와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는지 모르겠다 하는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위기를 자초하는 이 삼손의 실수를 우리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삼손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은 이 삼손의 세 가지 약점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교훈을 삼으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질을 극복하자. 아, 이렇게 해서는 성질이 극복되지 않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착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삼손의 첫 번째 약점은 나쁜 성질이었다는 거예요. 이 나쁜 성질.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우리말로 치면 욱하는 성격. 아, 사람 다 좋은데 욱하는 성격이 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삼손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성질대로에서는 될 일도 안 돼요. 될 일도. 학생이 성질대로 살면요. 불량 학생이 됩니다. 아버지가 성질대로 살면요. 가정이 파탄납니다. 대통령이 성질대로 하면 나라가 망하고요. 목사가 성질대로 하면 교회가 망합니다. 하나님이 성질대로 하셨더라면 우린 이미 다 죽었을 거예요. 삼손은 성질이 급해서 14장에 보면요. 자기 기분 나쁘다고 그 자리에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요. 그 다음에 또 자기 기분 나쁘다고 여우 꼬리에 불을 붙여서 온 들판을 다 불태웠어요. 성질만 죽였어도 그 블레셋 사람과 그렇게 극명한 적이 저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렇듯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이 성격의 약점을 주셨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그 성격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아우, 목사님 타고난 걸 어떡합니까? 제가 타고난 걸 욱한 성격으로 타고났어요. 제가 뭐 성질 부리고 싶어서 부리는 것 같아요? 제가 타고난 걸 그렇게 탄 거 못한 거 어떡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린 우리의 성격 하나님께서 다뤄주시고 바꿔주시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성격이 급하기로 1등인 두 형제가 나요. 얼마나 성격이 더러운지 별명이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 천둥의 소리다, 보안어개다. 예수님이 직접 그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하, 니들은 진짜 천둥의 아들이다. 그렇게 할 정도. 그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 열두 제자 중에 있는 두 사람인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느냐. 요한의 별명이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돼요.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

회개 열매가 돼요. 이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 변화받아 사명을 이루는 사람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성품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아유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렇게 넘어가면 아무런 변화와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삼손처럼 성격대로 살면 그 인생이 계속 위기와 어려움을 반복돼요.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주변 사람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질 때문에 망한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약점을 극복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를 받아 위기와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삼손의 약점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과신했습니다. 과신. 자기 자신을 과신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위기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삼손이 제일 먼저 가장 잘못했던 것이 뭐냐? 자기를 과신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는 여인과 만났어야 되는데, 신앙의 여인과 만났어야 되는데 이방 여인, 우상 섬기는 여인,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한 게 뭐냐? 아, 나는 이방 여인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거둬가지 않으실 거야.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미워하지 않으실 거야. 과신하는 거예요. 과신. 그러다가 죽다 살아난 위기를 경험하거든요. 그럼 사람이 깨우쳐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가서 16장에 가면 블레셋 여인 들릴라와 사랑에 빠져요. 그 여인을 만나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이 위기, 눈이 빼앗기고 죽음의 위기까지 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없으시길 바라는데 어떤 사람은 아야 그 주일 예배 한두 번 빠진다고 뭐 달라지냐? 야 말씀대로 사는 거 그 뭐 어려운 거 그 뭐하러 하냐?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아 괜찮아. 이거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자기 과신, 과신. 자신감은 뭐냐면 내가 정신이 멀쩡할 때는 운전 기가 막히게 하지. 이건 자신감이죠. 근데 자기 과신은 뭡니까? 야, 나 술 마시고도 나는 운전 잘해. 나는 술 마셔도 내 운전 실력 몰라. 내 발로라도 할 수 있어. 이거는 자신감이 아니라 자기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자기 과신이야, 자기 과신.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도 나는 괜찮다. 자기 과신. 자기를 너무 믿어. 큰 착각과 오해 속에 수많은 위기를 어려움 겪어가는 거죠. 예전에 신문에서 정말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어느 분이 술을 마시다가 너무 과음해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의 부인이 그 사람과 함께 술 마신 사람을 고발했어요. 이야기가 어떻게 됐냐면 두 분이 복덕방에서 만나서 이제 술을 마시게 됐는데 한 분은 해병대 출신, 여기 가까운데 해병대 출신, 한 분은 육군 특전사 출신. 야, 해병대가 최고지. 무슨 소리, 육군 특전사가 최고지. 서로 그러다가 내기할까? 술 마시고 이기는 사람이. 그러다가 한 분이 급성 알코올 그 쇼크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아이, 그 술내기에서 이긴다고 무슨 해병대에서 표창을 줍니까? 그 술내기에서 이긴다고 특전사에서 뭐 상을 줍니까? 그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고 노력하고 과신했다가 사람은 과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까지 잘했다고 해도 내일을 과신할 수 없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평탄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그 최초로 세계 가장 높은 그 에베레스트 그 산을 정복한 분이 계세요. 산악인 고상돈 씨라고 계신데 이분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1977년 9월 15일에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최초로 8,848m 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어요. 정복하고 나서 이분이 어떻게 소감을 얘기했냐? 여기가 정상. 나는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자신감 있어 보이죠? 이곳이 정상이다. 나는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다. 2년 뒤에 이분이 에베레스트 산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낮은 알래스카의 맥켄지 봉이라고 있는데 장애인들도 오른다고 하는 그 봉을 오르다가 실족하여 돌아가세요. 누가 누구를 믿습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전에 잘했다고 앞으로 잘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50년 무사고라고 51년째 사고가 안 난다니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 수 없어요.
내일을

알소서. 우리가 삼손처럼 과신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선한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승리와 평안도 주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삼손의 약점. 삼손이 위기를 자초하고 인생의 어려움을 계속 겪었던 이유 마지막은 친구를 잘못 사귀었기 때문이에요. 친구를 잘못된 친구, 믿음이 없는 친구,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불행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사사기 14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이 한 절이면 삼손의 친구들의 수준이 딱 나오죠.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이 친구가 아니죠. 그게 친구예요. 그게 무슨 친구예요. 아무리 선물로 준다고 해도 친구의 아내를 덥석받아서 결혼하는 그 보면 친구의 수준이 딱 나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의 친구 세 명을 소개시켜달라. 내가 너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겠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 사람의 친구를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 이 문성용이라는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를 알고 싶다면 제 친구 세 명을 딱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90% 이상 알 수 있어요. 친구를 잘 사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야겠지만 우리는 늘 연약하기 때문에 그보다 먼저 좋은 친구, 믿음을 좋은 친구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받아요. 그건 뭐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이웃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단점을 장점으로 이끌어주시는 사람, 나를 격려하고 늘 긍정과 희망, 소망,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사귀어야 하는 거죠. 유명한 화가가 된 그 알버트 디로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에 너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림 공부를 계속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중에도 그림 공부를 하는 분 친구 중에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가 또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친구가 의기투합해서 마음을 모았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둘 다 그림 공부를 하기가 어렵겠다. 디로야, 너가 먼저 대학교 가서 그림 공부를 할 때 내가 일을 하면서 너의 학비를 도와줄게. 나중에 너가 졸업하고 너가 일을 할 때 내가 대학 공부하는 걸 도와줘. 그럼 우리 둘 다 그림 공부를 할 수 있지 않겠니? 디로가 너가 먼저 공부를 하렴. 그날부터 이 디로가 대학교 가서 아주 열심히 그림 공부를 했어요. 그의 친구는 식당에서 일을 하며 그의 학비를 도와줬어요. 드디어 이제 이 디로가 대학교 모든 그림 공부를 마치고 졸업하는 날 그의 친구가 생각이 나서 친구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갔어요. 마침 식당의 하루 일과가 끝나고 정리를 다 한 다음에 그 친구가 식당에서 한켠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걸 목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제 친구 알버트 디러가 그림의 좋은 소질을 잘 배워서 좋은 실력의 화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 친구 알버트 디러가 그 좋은 실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 손은 이미 굳어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으니 제 친구가 제 목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친구의 그 기도하는 손에 큰 감동을 받았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림독을 꺼내 스케치를 한.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하는 손, 그 그림 탄생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잘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건 그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와 함께 창공을 날고 싶다면 닭과 함께 모유를 쫓는 일은 포기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독수리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으면 위기에 처하는 인생이 아니라 위기를 예방하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아름답고 승리하게 살고 싶다면 안타깝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의 만남은 절제해야 돼요.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늘 믿음의 길, 늘 신앙의 길, 늘 바른 길, 늘 신앙이 깊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와 함께 행할 때에 우린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막고 우리 인생을 더 훨씬 은혜롭고 가치 있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삼손의 약점을 교훈 삼아 우리 성도님들은 약점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강점과 장점,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지 못함으로 그 인생의 위기가 반복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사기 16장 28절 한 번 더 다시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삼손의 처절하고 간절한 기도, 이건 진실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부르짖는 기도. 근데 성경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이 삼손의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을 다 찾아보면 그전에는 삼손이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없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삼손은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라도 기도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삼손이 이러한 기도를 그의 평소의 삶에서도 평상시에도 계속 지속했더라면 그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마무리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삼손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드리는 것, 이것을 떠올려야 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아내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아내 중요한 건 다 자기가 결정하고 필요 없다고 맨날 다른 사람 부르면 위기의 오름에 찾을 수밖에 없어요. 남편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남편이 들어오면 잘 해야 되는데 대충 먹으라고 그러고 아들 학원 가야 된다고 먼저 아들 밥 차려주고 이 위기의 어려움. 부모, 모든 자녀는 그 부모가 복이 부족하고 약해도 그 부모를 공경해야 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하여 주셨어요. 근데 그 부모가 말씀을 할 때, 어머니가 얘기할 때 아예 알았어, 어머니 내가 알았게요, 알아서 할게요. 진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인생의 위기가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학생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거 중요하다, 저거 중요하다, 그거를 받아 적고 그걸 잘 진지하게 들을 때 그 공부하고 성적하는 것이 위기의 어려움이 없지. 선생님은 떠들어 내가 공부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 늘 위기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신앙의 수준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는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삼손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놀란 은혜와 능력을 줬음에도 한 번도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진지하게 부르짖어 기도한 적이 없어요. 늘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그렇게 사니까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반복되죠. 우리 중에 혹시 위기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그 위기를 극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안함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미리 기도드려 미리 하나님께 진지하게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모두 막아주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이렇게 끝났다면 삼손은 아마 실패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위기의 마지막 때라도 하나님께 진지하게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사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승리로 마무리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마치 명예의 전당처럼 아주 믿음을 잘 지켰던 이름들을 한 명 한 명 소개하는데 삼손도 그곳에 있기 때문이죠. 앤디 스탠리라고 지금 미국에서 아주 목회 사역을 크게 잘 하시는 아마 노스포인트 처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젊은 시절 열심히 사역하실 때 한 번은 영적인 갈급과 큰 위기를 처한 적이, 만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영적으로 힘들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는데 자기 자신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그때 한 성도님이 신방을 요청하셨답니다. 내가 지금 나도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분이 신방을 너무 강력하게 요청하고 그분이 좀 나이가 지긋이 드신 노년의 분이라서 도저히 그 신방을 거절할 수 없어서 신방을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방을 요청한 것은 본인 자신을

0: 위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위하여 신방을 요청한 것이었대요. 그래서 목사님께 정성으로, 최고의 정성으로 식사를 대접해드리면서 식사 자리에서 목사님 잘하신 것, 수고하신 것,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말을 확 전해주시는 것. 식사를 마치고 이제 거실에서 차를 마시게 되는데 이제 노년의 그 성도님이 목사님께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저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봤더니 목사님도 이미 봤던 그림, 루벤스라는 작가가 그린 사자와 다니엘, 다니엘과 사자라는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네, 저 그림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그림 자세히 한번 봐보십시오. 목사님이 그림을 자세히 보고는, 아, 다니엘의 옷에 무늬가 있었군요. 저 사자의 이빨이 무척 날카로운데요? 그랬더니 이 노년 성도님이, 목사님, 더 자세하게 보십시오. 저 다니엘의 시선이 사자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자기 앞에 놓인 그 위기의 사자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용기를 내세요. 그 말에 이 목사님이 큰 감명을 받아 자기 앞에 있는 그 위기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위기를 극복하여 미국 전체에 귀하게 쓰임 받는 목사님이 되셨다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 가운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미리 진지하게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모든 위기의 어려움을 예방하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위기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런데 어떻게 이 다니엘이 그 위기일 때 사자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겠습니까? 다니엘은 위기가 아닐 때도 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위기일 때 하나님을 보면 이긴다 알아도 위기일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평소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일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평상시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잘 했느냐 하지 못했냐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의 훈련을 잘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와 어려움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의 삶, 평안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주말씀 따라서 지금까지 포항 연희교회 문성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연희교회 지역번호 054-285-805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씀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주일 드라마 에스더 이야기 첫 번째 시간 아름다운 왕비의 발견. 성경은 요셉과 모세 그리고 삼손 같은 여러 흥미진진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부터 에스더 이야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에스더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큰 비밀을 안고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이 밝혀지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죠.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에스더가 위험에 직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여러분은 섭리의 뜻을 아시나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보면 주님은

0: 본인을 드러내지는 않으시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의 딸을 늘 지켜보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만난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죠. 이제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를 통치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하수에로는 BC 486년부터 465년까지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의 넓은 지역을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은 127개 도의 귀족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왕이 신뢰한 조언자 무무간 역시 아내 디아나와 함께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1: 이번 잔치가 마지막이라면 좋겠군, 디아나. 6개월 동안 이 귀족들을 접대하느라 진이 다 빠졌어. 사실 말이 잔치지. 이건 페르시아의 화려함과 위엄을 과시하는 거지 않나. 어제 보조병 하나가 술에 취해서 넘어지는 바람에 내가 직접 주문한 금잔에 금이 갔네.
2: 지금 모두가 지쳐있어요, 무무간. 오늘 밤에는 포도주를 좀 자제하세요. 손님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1: 이제 가봐야겠어. 내가 아니라 폐하가 술을 좀 자제해야 하는데 술만 취하면 우리한테 이상한 요구를 해대니. 제가 왕궁으로 들어가자 넷이 비스타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비스타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무슨 문제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비스타?
3: 폐하께서 술에 취하셔서...
1: 그래. 술에 취하셔서 뭘 어떻게 하셨다는 건가?
3: 술에 취하셔서 모인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보여주시겠다면서 제게 와스디 왕비에게 면류관을 씌워 데려오라고 명하셨습니다.
1: 그런데
3: 저와 다른 내시들이 왕비께 가서 말씀드렸더니 얼굴을 붉히시며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께서 화가 잔뜩 나셨습니다.
1: 걱정 말게, 비스타. 내가 가서 해결하지. 자네는 다른 내시들에게 가서 왕의 눈에 띄지 말라고 주의나 주게.
3: 와스디 왕비께서 저희에게 포도가 잔뜩 담긴 그릇을 던지셨어요. 왕비를 정말 존경했습니다.
1: 어서 가서 내가 하라는 대로나 해. 아수에로 왕은 화를 주체치 못하고 상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손님들은 불쾌한 표정이 역력했고 서로 지금 이게 뭐야? 여기서는 왕후가 왕의 말도 안 듣는 거야? 라고 속삭이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왕께 가서 귓속말을 했습니다. 여기 종과 함께 잠시 저쪽으로 가시지요. 제가 다른 좋은 자들을 불러 모아 곧 폐하께 가겠습니다.
4: 지금 내 손님들을 뒤로 하고 어디로 가란 말인가? 이 귀족들 앞에서 와스디가 감히 내 말을 거역했단 말이야!
1: 그것 때문에 긴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정확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왕은 술에 취해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 것이었고 와스디 왕비가 나타나지 않은 건 역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남자들로 가득한 곳에 여자가 함께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는 것을 왕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왕비가 옳고 그름을 떠나 이번 상황은 그냥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0: 어쨌든 왕비가 왕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페르시아의 명성에도 좋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일 이후에 저를 포함해 나라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여섯 사람이 왕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페르시아와 메대 법에 정통했고 또한 왕과 좋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1: 내가 자네들을 부른 건 그래, 잔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들 알고 있겠지. 와스디가 한 짓 때문에 난 도무지 화가 나서 못 참겠네. 자네들은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을 잘 알고 있으니 내가 법적으로 와스디에게 어떤 벌을 줄 수 있는지 말해보게. 내가 손님들 앞에서 완전히 조롱거리가 됐단 말이야. 이 나라의 왕이 내가!
0: 제 생각엔 와스디 왕비님에게 두 가지의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왕께 잘못한 것이고, 둘째는 왕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귀족과 백성에게 잘못한 것입니다. 이 얘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모든 귀부인들은 왕비를 영웅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 남편들이 자기들을 부르면 이 얘기를 들먹이며 반항하려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1: 그런 것까지야 내 알 바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건가?
0: 폐하께서만 허락하신다면 칙령을 내려 와스디 왕비를 다시는 폐하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페르시아와 메대 국법으로 정해 변경할 수 없게 하며 또 왕비의 자리를 더 나은 사람에게 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 칙령은 왕께서 통치하시는 방방곡곡에 붙여 남편의 위치가 부인의 위치보다 높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왕과 조언자들은 제 제안을 좋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말을 가끔 안 들을 수도 있는 법이죠. 제 아내 디아나도 그런 거요. 하지만 와스디 왕비는 하필이면 127개 도의 귀족들이 모인 앞에서 더욱이 왕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이성을 잃고 내린 어처구니 없는 명을 듣지 않은 것 때문에 왕비의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배신들이 와스디를 돕지 않은 것이지요.
2: 안나, 수상궁의 이 수영장은 멋진데도 요즘 이 왕궁은 좀 칙칙해 보이지 않아? 우리가 온 뒤로 정말 많은 것이 바뀐 것 같아.
3: 와스디 왕비가 떠난 후부터지 그게?
2: 그래. 근데 우리가 밤마다 왜 왕께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가도 그냥 밤하늘만 쳐다보시는데 말이야.
3: 맞아. 그래도 이제 화는 잘 안 내시는 게 어디야?
0: 아수에로 왕은 그리스를 점령하러 군대를 이끌고 갔다가 전쟁에서 졌습니다. 왕은 지쳐 돌아와서 그의 종 바드니에게 말했습니다.
1: 와스디를 본 지도 벌써 4년이 지났군. 와스디를 안 보니까 내 마음이 텅 빈 것 같네. 이제 화도 다 가라앉았는데 페르시아와 메대의 국법 때문에 다시 불러오지도 못하겠고 이제 다른 왕비를 찾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네. 꼭 나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왕국을 위해서라도 왕비 자리를 오랫동안 비워놓을 순 없지 않나?
4: 제가 감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말씀대로 다른 왕비를 찾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0: 왕비가 안 계신 몇 년 동안 어두운 기운이 왕궁에 돌아 어떻게 하면 그 어두움을 없앨 수 있을까 저희끼리 의논도 해보았습니다.
1: 그래, 무슨 좋은 수라도 생각해 놨나?
0: 전국에서 아름다운 처녀를 찾아 모으고 궁녀 담당인 해계에게 맡겨 그들을 아름답게 가꾸게 한 다음에 왕께서 제일 마음에 드는 여자를 왕비로 삼으시면 어떠신지요?
1: 참으로 좋은 생각일세. 미인 대회라. 그렇게 하도록 하지.
2: 이제 이 이야기에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등장합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으로 그의 선조들은 BC 597년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추방당했었죠.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그는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남았던 것은 하나님의 섬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라는 어여쁜 사촌이 있었는데 부모님을 잃어서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키워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에스더를 만나시겠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십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점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건 수산궁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이었고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본인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거든요. 왕의 명에 의해 많은 처녀들이 왕궁으로 몰렸습니다. 모르드게가 아무것도 모른 채 일을 하고 있을 때 한 병사가 나타났습니다.
3: 예쁜 처녀들 모두 데려오란 왕의 명령이다. 널 데리고 왕궁으로 가야 하니 빨리 이리로 오거라.
4: 저요? 다른 사람과 착각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제발 모른 척 해주세요.
3: 왕께서 널 좋았을 것 같으니 걱정 말거라. 자, 어서 가자.

0: 여기 정말 아름다운 처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1: 수고했네. 이제 내가 데리고 들어가지. 이쪽으로 오게나. 이제 앞으로 12달 동안 우리가 널 더 예쁘게 만들어줄 거야.
2: 12달 동안이나요?
1: 예뻐지려면 그 정도의 시간은 투자해야지 않겠나? 처음 6개월은 모리악 기름으로 몸을 가꾸고 그 다음 6개월은 향유와 여러 화장품으로 몸을 가꾸게 될 거야. 또 왕께서 좋아하시는 옷차림과 걸음걸이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걸세. 왕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내가 힘껏 도와주지. 그 전에 몇 가지 사항을 알려줘야겠군. 1년 후 너는 왕이 부르실 때 왕 앞에 서게 될 거야. 왕이 부르신다면 저녁에 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돌아오겠지. 왕께서 너를 흡족해 하시면 너를 다시 부르시겠지만 반대의 경우 사스가스 내실을 따라가서 궁녀 생활을 하게 될 거야. 그건 곧 넌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할 수도 없고 아이를 가져서도 안 된다는 뜻이다. 이해가 되는가?
2: 네. 너무 혹독한 조건이네요.
1: 인생이 가끔은 혹독하기도 하지. 그래도 지금 네 위치에 있고 싶어하는 처녀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는가? 어쨌든 걱정할 필요는 없네.

0: 내가 널 힘껏 도와 꼭 왕의 마음에 들게 할 테니까. 먼저 너한테 7명의 종을 붙여줘야겠군. 이제 시작해볼까? 파란색. 그렇지. 너한텐 파란색이 어울리겠군.
1: 모르드개는 에스더가 왕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에스더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매일 후궁 근처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왕궁의 모든 사람은 에스더의 착한 성품에 반해 에스더를 좋아했습니다. 1년이 지나 드디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헤게가 하라는 대로만 단장을 하고 다른 부탁은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왕의 부르심을 기다리며 헤게에게 배운 것을 되새겼습니다.
2: 들어와 내 옆에 앉아보아라. 쑥스러워할 필요 없다. 그래, 넌 이름이 무엇이냐?
3: 제 이름은 페르시아어로 별이라는 뜻의 에스더입니다.

0: 만나. 왕께서 계속 에스더만 보자고 하시는 거 알아?
1: 내가 보기에도 와스티처럼 예쁘더라고. 왕께서 에스더가 얼마나 좋으셨음 벌써 왕비로 삼으셨겠어? 에스더를 위해 잔치도 베푸신다는데?
0: 내가 듣기론 전 국민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셨대. 지금 바디니는 왕이 내린 선물을 이것저것 나눠주고 다닐걸.

역사를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페르시아에 남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모르드개처럼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염려 가운데 안절부절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개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말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혹시 지금 곤경에 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에스더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부족한 배경이나 어려운 환경은 하나님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아였던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의 배경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구원자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본인이 죄인임을 고백하시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제게 사랑과 자비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지으시고 특별히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제 인생을

주일 드라마 에스더 이야기 첫 번째 시간 아름다운 왕비의 발견.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아, 저는 충진교회 권근영 집사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복음 전파를 잘하시는 것 같아 뿌듯해집니다. 극동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위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잘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조금 더 해야겠다 마음이 들었습니다.
1: 예, 저는 포항 충진교회에 다니는 한덕현 집사라고 합니다. 일단 들으면 일단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이제 듣고 있습니다. 항상 그 주변과 이 세상에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해서 항상 그런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북한 선교에 대해서 항상 북한 땅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전파 선교사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극동방송에 조금이라도 제가 힘을 보태기 위해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 삶 속에서 동행하는 전파 선교사님들의 헌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지금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지난 70년 동안 순수 복음만을 전한 극동방송. 이제는 북한까지 복음이 선명하게 들립니다. 전파 선교사님들이 걸어온 그 길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앞으로도 동행할 그 길을 기대하며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0: 어? 엽서가 왔네?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컴백 홈! 그런 건가? 서영씨 서영씨, 극동방송에서 홈커밍 데이를 한다는데 알고 계셨어요?
1: 그럼요 선배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는 10월 17일 한양대학교에서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0: 우와 대박! 오는 10월 17일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에서요?
1: 네,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요.
0: 방송가족들과 선교 동역자들을 초청해 은혜를 나누는 복된 행사를 여는 거군요.
1: 네, 맞아요 선배님. 다양한 활동이 펼쳐진다는데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렛츠고!
0: 전시와 체험놀이가 다채롭게 열리는 홈커밍 이벤트 존! 약 4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놀이마당과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체험까지 펼쳐지고요.
1: 축제하면 맛있는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죠. 한국의 맛과 문화를 즐기는 체험. 무려 30여 개의 음식 부스를 운영하는 K푸드 푸드트럭 존.
0: 이야, 벌써 맛있는 향이 맴도는 것만 같은데요. 다양한 놀이와 맛있는 음식, 여기에 활용점정으로. 서영씨 놀라지 마세요.
1: 오.
0: 바로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그리고 연합 어린이합 창단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수놓아주는 축하 음악회까지. 서영씨 참여는 어떻게 해요?
1: 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70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노트북 등 다양한 경품도 함께하니 꼭 참가하셔야겠죠?
0: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펼쳐질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에
1: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에도 수백 개씩 생성되고 전달되는 뉴스에 대해서 어느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스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설탕이 몸에 미치는 영향과 같다. 뉴스가 사람의 즉각적인 관심을 끌고 소비하게 만들지만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 바라보는 북한과 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북한 사람. 실제의 북한 사람과 유사하지만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 미세한 차이가 쌓이고 또 쌓일수록 우리의 현실 감각은 무뎌집니다. 휴대폰을 통해, 뉴스를 통해 바라보는 세상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가운데 북한의 영혼들과 복음 통일은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멈추지 않고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 통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간. 통일 이즈커밍 김영보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이동을 계획하고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탈북민들은 고향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풍성한 명절상 앞에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통일 이즈커밍, 오늘은 탈북민들의 명절에 대한 이야기로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 수레바퀴 선교회 김재호 목사님과 연결하겠습니다.

0: 수레바퀴 선교회에서 통일 선교 사역에 힘쓰시는 김재호 목사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0: 목사님,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탈북민 교회나 탈북민 기관에서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준비하는 행사가 있는데요. 바로 탈북민들이 모여서 함께 명절을 보내는 시간이죠. 이런 행사가 이 시점에 항상 열리는 이유가 뭘까요?
1: 탈북민

0: 시민들께서 이제 추석 명절이 되면 여러 곳에서들 많이 이렇게 모이시거든요. 그 추석에 대한 개념이 북한에서는 우리 같이 이렇게 뭐 여러 날들을 이렇게 명절로 보낸다고 하기보다는 공휴일로 하루만 보낸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남한처럼 뭐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것도 없고 타 지역으로 가려고 그러면 북한은 뭐 여행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뭐 교통 사정도 좋지를 않고 그게 무엇보다도 북한 정부가 추석을 하루만 지내게 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시면 한국에서 추석 정서를 느끼게 되니까 온 나라가 뭐 북적거리고 기쁘고 가족들을 만나고 그러는 데 비해서 탈북민들은 가족들을 두고 왔잖아요. 고향에 갈 수도 없고 또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할 수밖에 없죠.
1: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게 되겠네요.
0: 그럼요. 오히려 더 이제 마음이 더 씁쓸해지고 힘들어지죠.
1: 가족 단위로 내려오신 분도 계시지만 혼자 오시거나 가족을 북에 두고 몇 명만 내려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0: 그렇죠. 거의 다 대다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탈북민들이 명절이 되면 가족을 보고 싶어 해서 굉장히 속상해하고 외로워하고 그러면서도 되게 북한 사회를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마음들로 되게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때 비록 작은 선물일지라도 선물을 나누는 그런 관심과 도움, 이런 것들이 탈북민들과 함께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명절이니까 당연히 그런 일들을 한다고 볼 수는 있긴 하겠는데, 북한을 떠나온 탈북민들에게 더 중요한 거는 남한 사람과 먼저 통일을 산다고 한다는 이 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탈북민이 한국에 온 매우 중요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일 탈북민들께서 고향을 떠나서 한국까지 와서 더 힘들어하는 것만 된다면 아마 그 소식을 들은 북한 사람들이 과연 통일을 원할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기도 합니다. 물론 남한이 북한의 환경보다는 훨씬 좋지만 이왕 한국에 오신 탈북민들이 잘 정착하고 성공한다는 그런 것들을 북한 주민들이 아마 듣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그것이 아마 통일로 가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이 명절 때 그분들에게 꼭 관심과 도움을 주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좀더 원하는 건 평소에 관심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하죠.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런 명절 때 탈북민들과 함께 한다면 그분들은 위로가 배가 되고 또 그분들과 함께 지내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러네요.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혼자 또는 몇몇 분만 북에 가족을 두고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내려온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고 미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참 많고 그런 그리움과 외로움이 극에 달하는 시기가 명절이기에 이 명절 기간에 그분들이 너무 외롭지 않도록 신경 쓰고 좀 챙겨드리는 것이 평소에 우리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방송 가족들이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하시지만 막상 일상에서 탈북민들을 접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통일의 마중물로 남한에 내려온 탈북민들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자연스럽게 만나고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 또 목사님의 조언과 또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0: 대개 탈북민들이 한국에 들어오시면요. 하나원에서 이제 정착 교육을 받고 각 지역으로 거주지를 바꿔 이제 가시거든요. 이제 감사한 게 정부에서 한 지역에만 탈북민들을 보내는 게 아니고 골고루 전 지역에 탈북민들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전역에 탈북민들이 고루고루 거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 탈북민들이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도, 북한 선교한다고 하시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조차도 탈북민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질문해 오고 탈북민들을 못 만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이유가 탈북민들이 그 거주지에 배당을 받아가지고 와서 사실 때, 아, 나 여기 있어요. 내가 탈북민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없거든요.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0: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문화적으로도 많은 차이를 느끼고 있으니까 차별받는다는 그런 생각에 자기를 잘 드러내질 않습니다. 그 탈북민들을 접하기가 어려운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먼저 관심을 갖고 탈북민들을 찾아가시는 게참 중요해요. 자기가 사는 곳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지역마다 하나 센터가 있는 것도 있고 또 탈북민 교회나 단체나 또 탈북민 대안학교도 있고 탈북민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만의 회를 구성한 그런 곳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탈북민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는 게 중요하고요. 이미 탈북민들이 한국에 들어온 지가 한 세대가 되어 가거든요. 대부분 탈북민들도 이제 정착해 가고 있고 또 정착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을 텐데, 설령 아직 서투른 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가르치려고 하고 한국에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이건 잘못하는 거라고 훈계하는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면서 오래도록 그 지속하는 관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을 잘 돌아보시면 탈북민들이 계세요. 계시고 그분들을 찾아서 먼저 가시는 게 중요하고 이웃이 되어지고 친구가 되어준다 그러면 아마 자연스럽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특히 지역의 탈북민 교회 같은 경우가 굉장한 역할을 할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1: 개인적으로 하기 어렵다면 교회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도 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남한에 입국한 3만여 명의 탈북민들 가운데 잘 적응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우리 남한 사람들이 더 신경 써야 할 부분,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챙겨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목사님 말씀이 듣고 싶습니다.
0: 잘 정착해 간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탈북민이 한국 사회의 경쟁력에 뒤처진 것 때문에 좀 힘겨워할 수가 있긴 한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는 다수라기보다는 소수로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탈북민들을 우리가 볼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오신 거니까 그걸 다 모두 잘 알기는 하시는데, 반면에 한국까지 오실 때는 그 생존을 거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의지들이 있으세요. 다만 이제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 힘들어지는 건뭐 탈북민만 그런 게 아니라 남한 사람도 다 마찬가지인 거니까 뭐 탈북민이니까 그렇다 이렇게 한정돼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좀 이참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분명 한국에 와서 정착하기까지가 도움이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도움을 계속 줘야만 한다면 이것 또한 문제고 탈북민들도 도움을 계속 받으려고만 한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이제는 함께 가는 탈북민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남한 사람들과 함께 가는 탈북민, 그러니까 남한 사회에서 역할이 있는 탈북민을 이렇게 바뀌어가는 게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또 이제 보면은 힘들어하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해요. 근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그분들과 같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돼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추석이라든지 뭐 어떤 계기라든지 할 때는 이 접촉점이 될수 있는 좋은 시간이니까 이런 추석 명절 기간에 그분들과 함께 그냥 크게 필요치 않고 손만 잡아줘도 큰 힘이 될 겁니다.
1: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또 어느 시기 또 사람에 따라서는 안정되기까지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는 필요하겠지만 탈북민들은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 불쌍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의식은 곤란하다라는 말씀이시고 결국에는 그분들도 자립해서 남한과 북한 사람들이 동등한 관계로 가는 것이 지속 가능하고 또 건강한 관계라고 할수 있겠네요.
0: 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계시면 이런 같이 한번 이런 모임 가운데 만났을 때는 정말 잘하고 있다.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도 좋은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수레바퀴 선교회는 어떻게 생기게 되었고, 또 목사님께서 통일 선교 사역에 매진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0: 저는 진짜 젊을 때부터 북한선교를 하게 됐어요. 북한선교 단체에 교육자로 들어갔는데 87년도에 들어갔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내년 되면 제가 40년이 되네요.
1: 그렇군요.
0: 근데 제가 처음에 뭐 무슨 사명이 있어서 그 선교단체에 들어간 게 아니라 젊을 때는 뭐 교육자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단체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뭐 교육자로 일을 한 건데 그게 시작이 된 건데 자연스럽게 북한 선교를 지금까지 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이 북한 선교를 하면서 제가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시대적인 사명이고 한국 교회에게는 꼭 필요한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그런 선교였고 한국 사회가 통일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된다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비전을 얻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깨달아진 게 아니라 점차 하면 할수록 이게 더 확고해지는 거고 확실하게 보이는 거고 그렇게 일을 하게 됐고 수레바퀴 북한 선교라는 명칭을 갖게 된 거는 이제 중국에 가서 탈북민들, 탈북자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는 시간들이 많았는데 중국에 가면 북한을 바로 볼수 있는 곳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다수 사람들이 배낭들을 메고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고 하는데 그 중에는 이제 수레를 끌고 이동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그 수레를 보면서 아, 저 수레에 복음을 싣고 북한에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게 이제 수레바퀴 북한 선교회가 된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북한 선교를 참 매진하게 된건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차 느껴지는 게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받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북한 선교를 계속 하게 됐고 저는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고 제가 더 복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1: 네, 꼭 북한 선교의 사명을 처음부터 발견한 사람만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또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중보하고 기도하다 보면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사명을 발견하게 될수 있겠네요.
0: 그럼요. 바라기는 오히려 그냥 뭐 사명도 사명이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공동체 안에서 남한과 북한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돕는 그런 일들, 그런 행사들을 쭉 진행해 오셨습니다. 남한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이 함께 서먹한 관계에서 또 친해지고 때로는 갈등도 빚고 또 그것을 해결하면서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과정들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사람은 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남한 사람과 탈북민이 함께 있으면 둘 중에 한 명은 상처를 받는 일이 참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되는데,
0: 네.
1: 목사님의 경험을 한번 나눠주세요.
0: 서로 다른 곳에 살던 사람이 오셨기 때문에요. 서로 문화적인 차이나, 그 다음에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많이 그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어서, 아무 때나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럴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들이 만들어져 온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먼저 보고 인정하고 받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상황이 뭐 우리의 어떤 상황하고 잘 맞지 않더라도 존중하고 내가 뭐 잘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분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함께 사랑하는 이런 일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탈북민들과 남한 사람들과의 함께 할수 있는 이런 장을 먼저 하나 만드는 게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서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함께 해야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고 통일을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미디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고 듣는 것에 치중이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서 살다가 온 분하고 함께 섞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분들과 함께 섞일 때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게 엄청 크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고통을 겪어왔고 그분들이 그렇게 고통을 겪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환경들이 어떠한 환경이었다. 그리고

0: 지금 소식을 들어보니 거기는 어떻다더라.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삶의 배경들을 이해해야 그분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만 생각하고 너희들은 왜 그랬나 저랬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분들은 이제 이야기가 곧돌게 되는 거죠. 그리고선 적응하고 가는 일이 좀 쉽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살아오는 게 힘들면 막 이런 것 저런 거 나오다 보면 다른 말들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가 되고 나만 성도들은 그렇게 도와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럴 수가 있고 또 도움을 받지만 굉장히 좀 그런 면에서 어려워지니까 이제 더 들어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한계를 느끼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기죠.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보면 그냥 그분들 있는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면 그러면 잘 이렇게 소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견을 주든지 먼저 듣는 게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실제로 우리 남한 성도들, 북한 성도들이 좀 힘들었지만 어려운 과정들을 잘 극복해서 함께 이해하고 깊이 존중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많이 봐 오셨죠, 목사님?
0: 이제 뭐 지금은 오히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 남한 식구보다 더 잘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1: 남한 친구들보다 북한 친구들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사역자들도 이제 보게 되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것과 실제적인 만남, 또 섞여서 들어가는 것, 그 차이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용기를 내야겠네요.
0: 네.
1: 자, 마지막으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김재호 목사님께서 가장 집중하며 기도하시는 부분은 무엇인지.
0: 저는 이렇게 일을 하면서 결국은 사람이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답이면 남쪽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 남쪽 식구들 중에는 북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하고 그리고 그렇게 북한 영혼을 사랑하고 북한 선교를 통해서 복음 통일에 대한 이런 사람들을 찾고 그리고 세워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세우는 게 아마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것저것 운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연결돼서 하는 학교도 하고 연합도 하고 또 현장도 다니고 하는데 결국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사람이 세워지는 거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또 같이 그분들과 함께하고 세워가는 것, 이게 아마 저의 중요한 사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자, 지금까지 수레바퀴 선교회에서 통일 선교 사역에 힘쓰시는 김재호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귀한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2: 남쪽에서 드리는 기도.
3: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북한 땅의 이름모를 한 사람에게로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들의 삶을 다알수 없고 그들의 침묵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굶주림과 질병, 억압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오늘을 살아낼 힘을 주시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를 안다 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조차 할수 없는 순간에도 그들의 침묵을 기도로 받아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이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다시 소망을 향해 걸어가게 하옵소서. 탈북민들의 걸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낯선 땅에서 잃어버렸던 존엄과 관계를 하나씩 회복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의 깊은 상처 가운데 먼저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해의 길을 열어주시고 언젠가 서로의 상처를 숨기지 않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며 평화를 살아내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통받는 이들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통일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감당하려면 각자 자신의 영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국가의 영역, 지역사회의 영역, 그리고 교회의 영역과 개인의 영역.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일을 바라보는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탈북민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다면, 북한 땅과 그곳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탈북민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통일에 한 걸음 다가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 함께 하시겠네. 통일 이즈 커밍.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영보, 신예린이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통일 이즈 커밍을 접속하시면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된 오디오 콘텐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더채움교회에서 10월 25일 주일 오전 11시에 2026년 새생명축제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국내 정상급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님께서 함께해야 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256-0691번 더채움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에서 1인 100명 어린이전도에 관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9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에 진행되며 전도협회 파송선교사 임대이빗 선교사님께서 강사로 함께 하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866-662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제일교회 마더와이즈 10기가 10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9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자신과 가정을 세우기 원하는 모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 경주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038-14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18기 두란노 어머니학교가 오는 10월 9일 금요일과 10일 토요일, 그리고 10월 16일 금요일과 17일 토요일에 포항 송동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금요일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오니 크리스찬 여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60-59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로합창단 창립 30주년을 맞아 합창 단원을 새롭게 모집합니다. 단원들은 찬양하는 순례자로 해외 순회 공연도 함께하게 될 예정입니다. 9월 30일 수요일까지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534-607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977-83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죽도시장, 송도해수욕장, 그리고 포항극동방송 앞을 매일 오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에는 복음이 흐릅니다. 전파선교사이신 버스기사 유문근 장로님입니다.
1: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중에 하더라고요. 왜 포항 버스에서는 이렇게 안전좌석 뒤쪽에는 왜 그래 이단들의 광고들을 그렇게 많이 쓰느냐, 보살들의 광고를 많이 쓰느냐, 점쟁이들의 광고를 많이 쓰느냐 하면서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 머리에서 한 대 맞은 것 자체가 띵 맞더라고요. 내가 버스 운전을 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이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아 방송을 들자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극동방송이 개국을 함으로 인해서 그 극동방송을 처음부터 계속 듣기를 시작했습니다. 버스 이제 마치는 시간쯤 돼갖고 이제 아 승객이 아무도 없다 생각했을 때 볼륨을 최대한 높여가지고 꽝짱짱하면서 조금 위로를 받자 찬양을 위로를 받자 하는 식으로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종점까지 다 가는데 뒤에서 기사님 감사합니다 찬양 잘 들었습니다 이 소리가 엄청나게 놀랐어요. 그런 위로의 말씀이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이 났어요. 방송을 청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송인데 그저 훔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훔치는 생각이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작은 헌금이라도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부 선교사 헌금도 하고 오히려 그래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더 형편이 더 나아지고 오히려 더 덕이 된 것 같아요. 꼭 추천하고 싶어요. 전파 선교사 한 분 가입해 보라고. 아마 가입함으로 인해서 포도와 알송이가 있잖아요. 한알 한알 연결을 가듯이 그렇게 연결을 갈 수 있는 그런 기쁨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전파 선교사를 함으로 인해 갖고 우리 가정의 형편도 엄청나게 나아지고요. 나 아무래도 이거 방송으로 인해 복 받은 사람은 제일 것 같아 갖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나는 매일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그저 훔치는 것 같았다는 장로님의 고백. 그 마음은 헌신의 시작이 됐습니다. 상업 광고 없이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24시간 제작되는 포항극동방송. 여러분의 헌신이 복음을 이어갑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은혜를 전합니다.

0: 어? 엽서가 왔네?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컴백 홈! 그런 건가? 서영씨, 서영씨, 극동방송에서 홈커밍 데이를 한다는데 알고 계셨어요?
1: 그럼요, 선배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는 10월 17일 한양대학교에서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0: 우와, 대박! 오는 10월 17일 그 서울

0: 있는 한양대학교에서요?
1: 네,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요.
0: 방송 가족들과 선교 동역자들을 초청해 은혜를 나누는 복된 행사를 여는 거군요.
1: 네, 맞아요, 선배님. 다양한 활동이 펼쳐진다는데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Let's go!
0: 전시와 체험놀이가 다채롭게 열리는 홈커밍 이벤트 존! 약 4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놀이마당과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체험까지 펼쳐지고요.
1: 축제하면 맛있는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죠. 한국의 맛과 문화를 즐기는 체험. 무려 30여 개의 음식 부스를 운영하는 K푸드 푸드트럭 존.
0: 이야, 벌써 맛있는 향이 맴도는 것만 같은데요. 다양한 놀이와 맛있는 음식, 여기에 활용점정으로. 서영씨, 놀라지 마세요. 바로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그리고 연합 어린이합 창단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수놓아주는 축하 음악회까지. 서영씨, 참여는 어떻게 해요?
1: 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70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노트북 등 다양한 경품도 함께하니 꼭 참가하셔야겠죠?
0: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펼쳐질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데이에
1: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검은 보자기에 쌓인 행복을 아시나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은 역설적인데요. 하나님은 검은 보자기에 행복을 싸서 우리에게 보내실 때가 많습니다. 고난이라는 검은 보자기, 상처라는 검은 보자기, 때로는 질병이라는 검은 보자기에 쌓인 복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검은 보자기 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보화를 담아주십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풀무에 던지실 때 하나님도 그 안에 계신다 라고요. 연장은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의 것인데요. 고난이라는 연장을 잘 사용하면 반드시 크게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검은 보자기에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 향기로운 찬송으로 주님께 찬양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첫 찬양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김대현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아이노스 합창단이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날마다 주님과 함께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찌르시는 예수님. 만약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 삶의 짐에 짓눌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낄 때는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다가 고통과 질병, 절망에 빠지게 되면 주님을 찾게 된다. 우리는 어떤 모습과 환경에 처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고 만나려 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면서 나야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외면할수록 예수님은 근심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이다. 때로는 물질로 찌르고 질병으로 찌르고 모든 어려움으로 찌르시며 되돌리려 하신다. 우리 중에 예수님의 찌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있는가? 아니 예수님의 찌르심이 느껴지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찌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Jesus loves me, His garden의 찬양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파이디온 선교회의 그 사랑 찬양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세 곡 연이어 함께 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국립합창단의 찬양 들으시고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강찬님의 피아노 연주 찬송 그리고 디스커버리 싱어즈의 영어 아카펠라 찬송 이어집니다. When we all get to heaven.

삶에서 고난과 질병, 고통을 겪을 때 좌절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고난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의 마음이 밭이며 생각은 씨앗이라고 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 밭에 어떤 씨앗을 심는가에 따라 나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하는데요. 오늘의 생각은 내일의 나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 사랑의 열매 맺기 기도드립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창원 성남교회 이창규 목사님께서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본문으로 손잡이 없는 칼은 위험하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여러분 이 분노를 잘 억누를 줄 알고 또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내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가치가 있는 일인 거죠.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 언제든지 화를 낼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화나는 일이 많아져서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분노라고 하는 총알을 항상 일발장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분노 억제장치가 고장난 사람들처럼 이 분노라는 총알을 때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쏟아내기도 하죠. 예전에는 자신의 그 분노를 바깥으로 드러내는 일이 더 많았었다면 요즘은 익명성이라고 하는 것 뒤에서 SNS를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분노를 말로서 쏟아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온갖 독설, 굉장히 잔인한 말들이 이런 SNS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내가 이 말이라고 하는 이 칼날을 한번 휘둘렀을 때 이 칼날이 지나가고 온 그 자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주는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이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여과 없이 너무나 잔인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오프라인에서는 자기를 표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익명성 뒤에 숨어서 은둔하는 야수처럼 잔인하고 여과 없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어떤 모습이 되었든 칼자루 없는 칼을 함부로 휘두르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을 다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휘두른 칼날에 자기 자신이 다치는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칼자루를 누가 잡을 것인가? 어떻게 잡을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잘 판단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는 칼자루를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쥐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블레셋과 가장 인접해 있는 지역이었던 그일라라고 하는 곳에 한참 이제 추수 때가 되어서 타작마당을 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곡식을 약탈을 해간다든지 또 사람을 해한다든지 계속해서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처지는 어떤 처지입니까? 사울에게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죠. 그러니까 그의 부하들이 다 막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람의 생각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고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그일랏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서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군사들이 다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다시 묻고 그들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군사들을 설득을 해서 그일라를 가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의 손에 붙여주셨어요. 결국은 그일라를 블레셋에서 구원해냅니다.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해피엔드로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이 이번에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내어줄까요? 안 내어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을까요? 그들이 너를 사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입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 코도 석잔데 그 군사들의 그 마음을 달래가지고 그곳에 가서 블레셋의 손에서 그일라를 구원해냈단 말이죠.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 살겠다고 자기들의 은인인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다윗이 자신의 감정이 앞섰다고 한다면 그일라를 구원했던 그 구월의 칼날을 가지고 어쩌면 그일라 사람들을 다 쳐죽이는 복수의 칼날이 되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조용히 그일라에서 떠납니다. 다시 말하면 몸을 피한 겁니다.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들을 처단할 수 있었습니다. 배은망덕한 백성들이라고 복수의 칼날, 분노의 칼날을 어쩌면 마음껏 휘두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칼날의 손잡이를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쩌면 평생 후회할 수 있는 일을 막을 수가 있었던 거죠. 성숙한 신앙인이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감정이 있습니다. 목사가 됐든 뭐 여러분들이 됐든 우리 모두에겐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은 이 감정보다 먼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감정입니다. 이런 기분입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마음이고 제가 합당한 행동이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정의로운 일을 할수 있었고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그는 분노의 칼날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의 칼날을

은혜를 악으로 갚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압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해서 뭐 항상 이와 같이 성숙하고 또 슬기로운 결단을 내렸을까요? 다윗도 사람인데요. 여러분, 다윗은 시인이잖아요. 이게 시인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감정이 앞서는 사람들입니다. 이 감성이 풍부하지 않으면요 시 못 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시를 잘 쓸 것 같아요, 못 쓸 것 같아요? 네,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잘 쓸 것 같아요? 아, 못 쓸 것 같아요? 네. 제가 시를 못 쓸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굉장히 이성적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고, 시를 잘 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가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제가 답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감정의 지배가 훨씬 더 강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절제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 칼자루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이 이성보다는 감정에 치우실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다면 거짓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발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예전에도 한번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나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었을 텐데, 이 나발의 행동 때문에, 나발의 반응 때문에 다윗이 진노하게 됩니다. 자신은 은혜를 베푸는데 이 사람은 은혜를 악으로 갚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칼을 들고 군대를 이끌고 나발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발의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 심지어는 어린 남자까지 전부 도륙하고 전부 죽여서 완전히 이 집안에 실을 말릴 생각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순간은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나발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묻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앞섰던 거죠.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즉시 그는 칼을 들고 심판을 하기 위해서 달려간 겁니다. 어제는 참았는데 오늘은 참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어저께 참았다고 오늘도 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나라는 존재는 그렇게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만큼 이성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제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성을 빼앗는 자보다도 더 낫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저께도 내가 참았으니까 오늘도 참을 수 있을 거야, 이것이 아니죠. 어저께는 참았지만 오늘은 내가 실수할 수 있어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지 않을 수가 있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깨어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나발이 왜 다윗을 분노하게 만들었는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나발은 부자였습니다. 목자도 많았고 양떼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도둑떼가 많아가지고 자주 목자들의 이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또 양떼를 빼앗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이 지역에 머물고 있을 때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의 군대가 이 도적떼들을 물리치고 목자들을 보호해주고 양떼를 보호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발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큰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평상시에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대가를 바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양털을 깎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양털을 깎는 시즌, 우리로 말하면 추수 때죠. 이때는 모든 것이 가장 풍성할 때 아닙니까? 이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나발은 오히려 그런 다윗을 모욕을 주고 멸시를 했어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이 그 순간에 분노했던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나발 한 사람에 대한 처형뿐만이 아니라 그 집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인다는 것은 죄 없는 자들의 피를 그의 손에 묻힐 수 있다라는 뜻이죠. 이때 이것을 막기 위해서 나발의 아내였던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다윗의 군대가

달려오고 있는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스탑! 멈추십시오 하고 그들을 멈췄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분노하고 있는데 이 분노 때문에 피를 흘리게 된다면 훗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이것이 당신의 마음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분노의 칼을 거두십시오. 그리고 나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의 칼에 피를 묻히지 마시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주 지혜롭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비가일의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저 여인을 통해서 오늘 나를 멈추셨구나.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감정에 앞서서 지금 나도 모르게 실수를 저지를 뻔했구나. 큰 후회를 남길 뻔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발걸음을 돌려서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처단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비가일의 말이 다윗의 그 감정을 더 휘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멈추라고 말할 때 그는 이 멈추라는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다 인간이죠.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때로는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누군가가 내 옆에서 멈추라고 말해주면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직도 내 옆에 멈추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남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어떤 남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내가 좀 참아요. 좀 참으세요. 좀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세요. 그러고 얘기를 하면 당신은 맨날 나보고 누그러뜨려. 맨날 나보고 참으라고 한다고. 이게 소리 지를 일입니까? 이게 화를 낼 일이에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의 마음을 가져. 아,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아내를 아직까지 남겨주셔가지고 하도 소리를 주고 하도 성질을 내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 아내는 옆에 있어. 그나마 아내가 붙잡는 거예요, 아내가. 아내가 참으라고 참으라고. 화내지 말라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 아직도 내에게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나에게 멈추라고 얘기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될 것은 화를 멈추되 빨리 멈췄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칼날을 휘둘러버리고 나면은요, 그때는 내가 멈추려고 해도 이미 늦었어요. 내가 휘두른 칼날에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베이고 피를 흘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성격이 다혈질이래요. 다혈질. 그러니까 나는 다혈질이기 때문에 속에 있는 걸 못 참아. 그래서 내가 다 얘기해야 돼, 입으로. 그런데 나는 뒤끝은 없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오 방구요. 이미 내가 던진 말 때문에 누군가는 이미 다 상처받았어. 이미 지금 마음에서 지금 피가 뚝뚝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괜찮아. 그 나만 괜찮은 거죠. 이미 내가 뱉은 말 때문에 누군가는 이미 상처를 받았고 누군가는 이미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놓고 나는 괜찮대요. 그러나 누군가가 옆에서 아니라고 멈추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즉시 멈추게 되면 우리는 칼을 휘두르기 전에 멈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후회할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분노를 삼키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심판의 칼자루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결국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다윗이 돌아섰지만 심판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나발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나발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발이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는 안 나옵니다. 그냥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들고 그를 심판하신 거죠. 덕분에 다윗은 후회할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자루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가 사울을 죽이고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그 기회를 포기하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았지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결코 내 손으로 처리하지 않겠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사람은 칼자루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분노의 칼자루가 되었든지 아니면 심판의 칼자루가 되었든지 그 칼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이길 거야. 내가 말하지 않으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모를 거야. 내가 갚아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아무 일 없이 잘 살아갈 거야. 그래서 반드시 내가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직접 칼을 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든 걸 다 바로잡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할 수도 없어요. 내가 모든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피하는 것이 믿음일 수 있어요.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길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은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아, 그냥 피해라. 너가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저들은 아니다. 그러니 너는 이곳을 피해라.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떠나는 것도 믿음입니다. 때로는 참는 것도 믿음입니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불의를 방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진실을 말할 때에 할 때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가 오면 반드시 행동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자존심이나 내가 입은 어떤 억울함 때문인가? 이것을 여러분 잘 판별하셔야지 됩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내 분노 때문이고 나의 억울함 때문이고 나의 자존감 때문일 때가 있어요. 이럴 땐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행동을 할 때에는 절제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칼자루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나라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여러분 칼날이 있어요.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칼날이고 잘못 사용할 수도 있는 칼날입니다. 근데 이 칼날이 나에게는 엄청난 힘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을 너무너무 잘해. 정말 말 한마디로 막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천냥빛을 막 갖기도 하고 정말 말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 말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누군가를 파멸에 이르기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잘 사용했을 때에는 정말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나라를 구하기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칼을 우리가 하나쯤은 다 갖고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지를 해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상당한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권력이라고 하는 이 칼날도 이 권력을 잘 사용하게 되면 국민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국민이 준 이 권력이라는 칼날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국민을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자신이 내릴 수 있는 그 선택과 결정의 칼자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이 땅에 많이 세워지게 해달라.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 나라가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우리 백성들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일보다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해할 일들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돈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

것이 되었든 나에게 힘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칼자루를 여러분이 쥐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칼을 잘 사용하셔서 그 칼을 하나님이

0: 자비하고 존귀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내가 심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는 거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칼을 휘둘렀을 때 행복할 것 같습니까? 나의 칼에 누군가가 맞아서 쓰러지고 아파할 때 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나는 행복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누군가의 그 고통을 볼 때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 그 심판의 칼날은 나한테 맡기고 너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칼자루만 쥐어라. 그래서 너는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돼. 살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살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살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가 그런 기쁨과 그런 행복만 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힘 있는 칼자루를 잘 사용하셔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창원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62-0770, 055-262-0770 창원 상남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방송은 먼저 찬양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 덕분에 제가 움직이는 차 안에서 찬양을 좀 많이 묵상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코너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안에서 들려오는 말씀과 또 나눠주시는 내용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전파되고 있어서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순수 복음만 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오신다는 게 같은 천국을 바라보는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전파 선교사라는 게 정말 일상에서 하나님께 또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정말 귀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처음에 전파 선교사로 헌신을 하시겠지만 결국 하나님께 받는 복과 은혜는 더 클 줄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해서 꼭 전파 선교사로 이 순수 복음만 가는 극동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바로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는 겁니다. 순수 복음만 전하기 위해 극동방송은 어떠한 상업 광고도 받지 않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생명을 전해봅시다.

0: 어? 엽서가 왔네?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컴백 홈 그런 건가? 서영씨 서영씨 극동방송에서 홈커밍 데이를 한다는데 알고 계셨어요?
1: 그럼요 선배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는 10월 17일 한양대학교에서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0: 우와 대박! 오는 10월 17일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에서요?
1: 네,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요.
0: 방송 가족들과 선교 동역자들을 초청해 은혜를 나누는 복된 행사를 여는 거군요.
1: 네, 맞아요, 선배님. 다양한 활동이 펼쳐진다는데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Let's go!
0: 전시와 체험놀이가 다채롭게 열리는 홈커밍 이벤트 존! 약 4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0: 온 가족이 함께하는 놀이마당과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체험까지 펼쳐지고요.
1: 축제하면 맛있는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죠. 한국의 맛과 문화를 즐기는 체험. 무려 30여 개의 음식 부스를 운영하는 K푸드 푸드트럭 존.
0: 이야, 벌써 맛있는 향이 맴도는 것만 같은데요. 다양한 놀이와 맛있는 음식, 여기에 화룡점정으로. 서영씨, 놀라지 마세요. 바로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그리고 연합 어린이합 창단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수놓아주는 축하 음악회까지. 서영씨, 참여는 어떻게 해요?
1: 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70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노트북 등 다양한 경품도 함께하니 꼭 참가하셔야겠죠?
0: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펼쳐질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데이에
1: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께 6회, 3회, 통쾌, 3회를 드리는 정잘해 인사드립니다. 모여라 모여! 갑자기 모임을 주관하는 회장의 모습인데요. 모여야 돼요, 진짜로. 추석 되니까 모여. 모여서 다 함께 쉼표 듣고, 고향길 가면서 쉼표 듣고, 음식 준비하면서 쉼표 듣고, 이래저래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눈물이 앞을 가린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눈물 나. 우리 모두 깊은 곳에서 예수 이름을 외치길 소망하며 경산중앙교회의 외치네 깊은 곳에서 함께 하시며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먹는 건 영양제 같아요. 어릴 때는 그런 거안 먹어도 자고 일어나면 쌩쌩했기 때문에 필요를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애둘 낳고 바쁘게 살면서 케어하다 보니까 점점 체력이 떨어지고 몸에 좋다는 영양제는 다 먹고 있습니다. 뭐 거의 비타민 A부터 Z까지 먹는 것 같고, 그것만 먹겠습니까? 오메가 3도 먹고 뭐 이것저것 다 먹어요. 덕분에 아침부터 목구멍 확장의 역사가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살이도 모든 것이 쌩쌩하고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면 주님을 찾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부터도 그래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저기 멀리 있으면 안 보면 되는데 아주 가까이에 있다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을 부여잡지요. 그래서 제가 부여지역을 좋아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영의 종합 영양제가 되시는 주님을 부여잡으며 사단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믿어 의심치 않으며 찬양 보냅니다. 안성진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소박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갱신이라는 단어 아시죠? 제가 이 단어의 뜻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찾아봤거든요. 이미 있던 것을 고쳐 새롭게 함이었습니다. 맨날 보험이 갱신됐다는 용지가 날라왔을 때, 아, 또 보험료가 올랐네. 오해했던 단어가 이렇게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렇게 때가 되면 갱신이 되는 보험 체제를 보면서 내 신앙도 계속 갱신이 되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년 주기가 아니라 매일 갱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보세요, 보세요. 매일 갱신 맞죠? 계속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계속 나아가는 걸음이 되어서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 자리, 줄여서 제자리, 이런 제자리로 매일 갱신되실 여러분을 축복하며 찬양 보내요. 마커스의 매일 주와 함께, AJ 워십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호산나 싱어즈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아멘.

아침에 새롭게 추렴에 주 예수의 은혜를 들으셨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엄마, 내 귀가 작은 편이야, 큰 편이야? 글쎄, 어떤 기준에서 봐야 될까? 작은 편인가? 큰 편인가? 뭐 보통인 것 같아. 이런 속 시원하지 않은 답변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세상의 기준은 다수의 의견이 되거나 자기 생각이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기준 잡기가 어렵고 어지러운 세상 중에 살고 있습니다. 잘 산다, 잘한다, 예쁘다, 멋지다 등등 상위 1%에 맞춰 산다면 행복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바로 말씀.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사랑하셨는지, 또 어떻게 행하라고 하셨는지, 오늘도 말씀을 기준 삼아 반석 위에 든든히 서셔서 어지러운 세상 중에 승리하시길 바라며 찬양 보냅니다. 성결대학교 콘서트 콰이어의 주의 말씀 듣고서, 나무에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서울 챔버 싱어즈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0: 손맛의 장인 저희 엄마께서 미역국을 끓여주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걸 먹은 우리 딸이 맛 평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1: 이게
2: 네.
1: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딱 좋고 미역도 먹기에 딱 좋고 고기도 식기가 좋고 저 간이 여름으로 많이 잘 됐어요.
2: 여름으로
0: 삶의 터전 가운데 여러모로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다가오는 명절도 여러모로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를 바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어? 엽서가 왔네?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컴백 홈! 그런 건가? 서영씨, 서영씨, 극동방송에서 홈커밍 데이를 한다는데 알고 계셨어요?
2: 그럼요, 선배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는 10월 17일 한양대학교에서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1: 우와, 대박! 오는 10월 17일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에서요?
2: 네,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요.
1: 방송 가족들과 선교 동역자들을 초청해 은혜를 나누는 복된 행사를 여는 거군요.
2: 네, 맞아요, 선배님. 다양한 활동이 펼쳐진다는데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Let's go!
1: 전시와 체험놀이가 다채롭게 열리는 홈커밍 이벤트 존! 약 4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놀이마당과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체험까지 펼쳐지고요.
2: 축제하면 맛있는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죠. 한국의 맛과 문화를 즐기는 체험. 무려 30여 개의 음식 부스를 운영하는 K푸드 푸드트럭 존.
1: 이야, 벌써 맛있는 향이 맴도는 것만 같은데요. 다양한 놀이와 맛있는 음식, 여기에 활용 점장으로. 서영씨, 놀라지 마세요.
2: 뭐?
1: 바로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그리고 연합 어린이합 창단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수놓아주는 축하 음악회까지. 서영씨, 참여는 어떻게 해요?
2: 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70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노트북 등 다양한 경품도 함께하니 꼭 참가하셔야겠죠?
1: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펼쳐질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에
2: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0: 포항 큰숲교회 김창성 목사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 전파해야 된다는 것도 많이 들었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도 알죠. 그러나 마음은 있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때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을 더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극동방송을 통해서 나는 안 해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는 부분을 극동방송을 통해서도 우리가 같이 협력할 수 있구나라는 것에서 순수 복음 전파 방송의 중요성이 25년 전부터 오늘날도 변함없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 포항 지역은 홈이 곧 대한민국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곳으로 또 잘 아실 겁니다. 해가 가장 빨리 뜨는 이곳 포항에서 시작하는 극동방송은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대한민국의 동쪽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포항 극동방송을 저도 많이 사랑하고 또 응원하게 되고요. 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도 더욱더 우리 포항 극동방송을 품고 기도하며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포항 극동방송에게 대한민국의 동쪽이 달려 있습니다.
1: 대한민국의 삼면은 복음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최서단 백령도에서는 서울극동방송이 복음을 전하고 최남단은 제주극동방송이 책임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동단은 포항극동방송이 복음으로 물들여갑니다. 하지만 이 복음 전파는 저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이 있기에 오늘도 방송은 멈추지 않죠.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말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대한민국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문자메시지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작은 집 유나나 장로입니다. 우리는 첫 번 만난 사람에게 첫 인상으로 느껴지는 이미지만으로 저 사람은 나와 좀 다른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품고 멀리하게 된 기억이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겪어보지 않고는 누구도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없죠. 물론 인생관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거나 호감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거부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함께하는,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면 상대도 마음을 열게 되죠. 그것이 바로 정이고요. 그렇게 하면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진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즉 호의는 일종의 테스트와 같은 거죠. 처음부터 호의적인 기분으로 마음을 열지 않으면 상대도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상대의 진심을 간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시간 낭비일 뿐이겠죠. 적어도 한 번쯤은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귀한 사람을 놓치는 어리석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 작은 집 문을 엽니다.

네, 어제는 가을비가 촉촉히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 PD님이신 김보석 PD님하고 함께 이거 가을비예요 이런 말을 했었는데 여러분 감기는 어떠세요? 요즘에 감기 환자가 너무 많아서 저희 아들이 너무 걱정을 하더라고요.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힘들기도 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작은 감기 하나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죠?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어느새 추석 명절이 한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요즘은 뭐 명절이라고 해서 그 고향을 찾거나 어떤 음식을 준비하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명절을 보내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죠. 참 좋은 변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전히 명절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운 분들도 계시죠. 물론 어른들도 이번 명절엔 아이들이 안 오나 여행을 간다 했지 이런 아픈 마음도 있겠지만 한편으론 이번 명절에는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가족들이 오면 어떤 음식을 해야 되지? 시댁과 친정을 어떻게 오가야 할까? 혹시 또 이번에도 내가 혼자 다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명절이 오기 전에 피곤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명절 증후군이라고 부르죠.

오늘은 명절을 앞두고 우리의 몸과 마음에 찾아오는 피로,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가족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맞아요. 명절이 반갑지만 반갑지는 않은 사람들도 있죠. 명절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는 기쁨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감당해야 할 일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시간이기도 해요. 때로는 음식을 만들어야 되기도 하고 어른들을 오랜만에 뵙기도 하지만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도 해야 하고 또 가족들의 식사를 평소에 챙겨왔던 주부님들에게는 명절은 휴식이 아니라 또 하나의 큰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장보기, 손짐 맞이하기, 어쩌면 몸은 쉴 틈이었고 마음은 또 가족들을 살피느라 긴장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더 힘든 것은 육체적인 노동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사위가 이 정도는 해야 돼. 음식이 왜 이거밖에 없어? 이런 말 한마디가 오랜 시간 준비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명절을 준비하시면서 이런 마음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왜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근데 저는 사실 그래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니까 이렇게 위로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은 성격상으로 그 말을 하고 싶은데 표현을 못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지 말고 그 눈빛으로 아니면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는 손가락을 꾹 찌르고 지나가는 바라보는 그 눈빛 속에서도 위로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절 증후군이라는 것은요, 육체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보내는 신호예요. 이 명절 전후로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피로를 경험하는 현상을 일컫는 일상적인 표현이죠. 명절 증후군. 실제로요,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소화도 안 되고요, 잠을 못 자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명절 전에는, 명절 후에는 상담이 얼마나 많이 폭주하는지 모릅니다. 괜히 짜증이 나고 아무 말도 하기 싫고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이 외로울 때가 있죠. 이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자신을 나무라기도 하죠.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할까? 가족들 앞에서 참고 웃어야 하는데 왜 마음이 힘들까? 하지만 마음이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이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몸이 피곤하면 쉬어야 하듯이 마음이 지치면 마음에도 쉼이 필요하니까요. 저는 이 말씀이 성경에서 너무 좋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줬으니까 더 열심히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더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위에 뭐라 그래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지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십니다. 이번 추석에는 가족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잠시라도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족을 두고 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전화 한 통도 좋겠죠? 수고했어. 내가 여행 다녀온 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할게 라고요.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네, 추석 전 주간에 내 마음속 작은 집 2부에서 우리 추석에 대한 명절 증후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을 위한 사랑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아빠로서, 엄마로서 또는 부모로서 내가 이 가족을 책임져야 되라는 이런 마음의 짐을 많이 지고 계셔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많이 봅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분들이 있죠. 가족들이 있죠. 하지만 가족은 한 사람의 희생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배려와 협력으로 따뜻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도 가족이고 설거지를 하는 사람도 가족이고 모두 다 가족이에요. 그렇다면 이번 명절에는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이번에 우리 함께 준비하자. 당신은 좀 쉬어. 내가 설거지할게. 음식은 조금 간단하게 준비해도 괜찮을 것 같아. 아빠가, 아버지가 이거 좋아하시니까 우리 이 음식을 위주로 해서 이번엔 맛있게 먹어볼까? 이런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명절 음식의 가짓수가 가족의 사랑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래서 완벽한 명절을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또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맞추지 않아도 못해도 괜찮아요.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고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명절이 될 수 있죠. 또 이거는 참 마음이 아픈데 명절이 오히려 외로운 분들도 계세요. 아시죠? 양로원에서 여러 곳에서 아파서 입원하신 분들. 그런데 이렇게 외로움이 커지는 분들을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분들,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분들, 가족관계가 어려움으로 마음이 편치 않은 분들, 또 취준생과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 그리고 명절이라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아픈 기억이 떠오르는 분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허전할까? 텔레비전 속 명절 풍경을 보면서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사람이 곁에 없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멀리 계시는 거 아니라는 것 다 아시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눈물, 가슴속 깊이 묻어둔 아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외로움까지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니까요. 어떤 유난나 또 예수님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니까요. 이번 추석에는 서로에게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내가 먼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잘 지내고 있어? 네가 보고 싶었어. 힘든 일은 없었니? 이런 짧은 안부가, 그리고 내가 하지 않던 일들을 도와주는,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 이런 모습이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될 수 있죠. 그리고 혹시 여러분 자신이 외로운 분이라면 혼자서 괜찮은 척 하지 않으셔도 돼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마음을 나누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소중한 존재이니까요. 이번 추석에는 우리 마음에 우리 스스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선물을 자주 주거든요. 안나 이거 선물 받아 이렇게요. 선물을 안 해준다 해서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내가 나한테 주면 되죠. 그래서 명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가족 모두가 함께 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일이 몰리지 않도록 서로 나누어 보세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나 자신을 위한 작은 휴식도 잊지 마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잠시 음악 듣고 조용히 산책하는 시간. 마지막으로 마음이 힘들 때는 혼자 참기보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게 참 좋더라고요. 가족과 대화해도 좋고 친구에게 연락해도 좋고 하나님과 이야기해도 좋죠. 정말 안 된다면 전문 상담하는 분들과 대화도 참 좋습니다. 명절은 우리를 지치게 하기 위한 존재하는 시간이 아니죠. 가족과 사랑을 나누고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가정이 언제나 편안하고 행복한 것은 아니죠. 때로는 추석 명절에 가족 간의 갈등이 커질 수도 있고요. 해결되지 않은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제가 강조하는 것, 입장 바꿔서 서로에게 배려가 필요합니다. 명절이란 이유로 누군가에게 무리한 희생을 요구하지 않고 서로의 사정과 감정을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요? 가족을 사랑하는 일과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은 서로 반대가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이 지치지 않도록 돌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가족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서로가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족을 위해 애쓰는 모든 분들의 손길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명절이 외롭고 힘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0: 추석 명절이 한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리운 가족을 생각하고 따뜻한 만남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우리의 마음에 사랑과 감사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하는 가족들이 없는지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없는지 보면서 한마디의 위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속 작은 집 제작 김보석 진행 윤하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 안전하시고 평안한 날 되십시오.
1: FBC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2: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우리 교회 서상욱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0: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 서방 교회에 4대 교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밀라노 교회의 주교이자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가 주 386년에 이 밀라노 주교로 있던 시절입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젊은 시절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큰 영감을 받고 새로운 인생의 삶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주 390년경에 이 로마의 황제였던 이 테오도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데살로니가의 밀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무려 7,000명의 일반 시민을 학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황제의 악행을 본 암브로시우스는 황제가 교회에 오는 것을 목숨을 걸고 막았습니다. 그 당시에 황제가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이 암브로시우스를 죽이고 충분히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활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황제가 이제 부활절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오게 됩니다. 그런데 암브로시우스가 그 교회 입구에서 막으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황제는 이 암브로시우스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권위를 이기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이 황제가 다시금 교회를 옵니다. 암브로시우스는 그때도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못 들어오십니다. 단호하게 황제의 교회 출입을 몸으로 막았습니다. 이때 황제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도 죄인 아니었습니까? 이 말을 들은 암브로시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제께서는 다윗의 죄를 모방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참회까지도 모방하셔야지요. 단호하게 꾸짖었습니다. 황제는 이 암브로시우스의 그 말에 큰 깨달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난 이후에 밀라노 교회를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황제에게 암브로시우스는요, 다윗을 깨우치게 한 나단 선지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후에 황제는 암브로시우스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 일평생에 내게 진리를 말해준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다. 그 사람은 불의를 타협하지 아니하는 아주 훌륭한 기독교인인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다. 나는 그로 인해서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서 올바른 길을 돌아서게 되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암브로시우스가 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것은요, 단순한 교회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키려고 했던 것은 바로 성전의 거룩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성전을 거듭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히에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제단이나 뜰이나 아니면 그 건물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물을 히에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나우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전은 후자의 성전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왕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철저한 회개함 없이 감히 들어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존전, 그것이 바로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지성소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여러분 조건 없이 그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은혜의 공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회개와 거룩함의 변화를 경험하는 정말 거룩한 공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과 귀,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는 세상에 거짓되고 오염된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되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보여줘야 될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게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직분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직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서의 나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살아가는 그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내 삶의 어떤 기반이 되고 행동의 뿌리가 되는 내 삶의 근거를 이루는 그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모든 신앙의 싸움은요, 진리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여러분 싸움을 걸어올 때 물리적으로 싸움을 걸어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싸움과 유혹과 미혹을 계속해서 줄 때 우리는 반드시 진리의 싸움을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요, 그 말씀 가운데 신비도 있고 능력도 있고 기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비를 따라가다 보면요, 정말 중요한 진리를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 말씀과 진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작은 시험에도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이 영적인 싸움의 뿌리도 결국은요, 진리의 싸움입니다. 무엇을 믿느냐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를요, 계속해서 이것을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보면요, 사탄이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를 흔들었을 때 이 믿음입니다. 이 진리를 바로 흔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모든 시험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 안에 대한 진리의 분별력이 반드시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은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실 때 제일 먼저

진짜 그 말씀은요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위기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엄청난 문제와 고통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치고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고 바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 삶에 이런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놀라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이런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라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대뇌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왜 말씀이, 이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말씀과 내 삶의 사이에 이 간격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잘 안 봅니다. 다른 사람만 계속 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만 계속 지적해 줍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잘못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지 않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킬 때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절대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반드시 나를 먼저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주님의 보좌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 아파요. 어지러워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과 이 세상에 주의 말씀을 해석해내는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리고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 순종으로 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고 그 행동은 그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게 하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행동의 자리까지 자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그 행동을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때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요 내 일상의 행동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져 있다는 것을요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져 있다는 것을 찾아낼 때 여러분의 행동과 말,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음을 확인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기적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그런데 내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말씀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간격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찾아지고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내가 지키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정체성을 반드시 자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 말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찐 그리스도인은요, 절대 교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 삶의 현장에서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진리의 말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와 거짓은요, 정말 빨리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거짓된 삶은요, 금방 들통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것 같죠? 하지만 나갈 때 여기 팍 찔러 봐요. 예배하고 나가면서요, 여 가서 티격태격, 저 가서 티격태격, 막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오, 거룩, 시작! 거룩, 시작! 누군가가 화내고 짜증내면, 어, 거룩, 시작! 아, 밥들 안 자시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거짓말처럼 증명하기 쉬운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들통나기 쉬운 게 거짓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목회하시면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 대학을 다니면서 이 학생들끼리 이 놀러, 네 명이 놀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놀다 보니까 이 신학생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업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놀다가 수업에 빠졌다고 이야기하면 이 교수가 학점을 잘 주지 않기 때문에 이 그래서 이 네 명이 있는 그대로 말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한번 입을 맞추자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이 어떻게 입을 맞췄냐면 우리가 수업을 오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도저히 학교에 올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말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이 와서 교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교수님, 우리가 학교 오다가 타이어그만 펑크가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수업에 빠지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교수님께서 뭐 그럼 내가 이해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갑자기 이 네 명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이 네 명을 따로 앉힌 겁니다. 여기 앉히고 여기 앉히고 저기 앉히고 여기 앉힌 거예요. 그 이 네 명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타이어 펑크가 났는지 거려보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펑크가 났다는 것을 입을 맞췄는데 어디 타이어가 펑크 났는지 위치에 대해서 말을 안 맞춘 거예요. 네 명이 그랬습니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들통나고 걸리고 학점 F. 이런 들통난 거죠. 이렇게 거짓말은요. 찾아내기 정말 쉽습니다.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잘못된 거짓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렇게 하셨습니다. 46년 동안 지은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무너진 성전을 내가 살 만에 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형편없었습니다. 건물이 형편없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형편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였지만 그들의 삶은 거짓된 삶,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성전에 장사합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가득합니다.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핵심과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정말 뻔뻔스러운 종교적인 모임에 불과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가득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의 성전이 필요 없었던 겁니다.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께서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 이런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 향해서 유사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 같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거듭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말입니다. 몸은 그리스도인데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겁니다. 모양은 그리스도인 같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이런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요, 더 이상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는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순간순간 넘어지고 무너졌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말씀하셨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맞을까? 낙심되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넘어진 우리를요 결코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금 고치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성전다운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성전으로 완성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삶을 끊임없이 성화시켜가고 나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써내려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면 뭐합니까? 이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성전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든 환경에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인,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성전이 정말 내 삶인지를 묵상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다시금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안에 불평이 다 떠나가야 됩니다. 원망이 떠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내가 이해하고 안다라면 왜 불평합니까? 왜 남을 모함합니까? 왜 이간해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말씀요,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이 말씀을 잘 풀어내고 해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서 지금까지 포항우리교회 서상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53-0091번, 054-253-0091번 포항우리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아, 저는 충진교회 권근영 집사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복음 전파를 잘 하시는 것 같아 뿌듯해집니다. 극동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위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잘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조금 더 해야겠다 마음이 들었습니다.
1: 예, 저는 포항 충진교회에 다니는 한덕현 집사라고 합니다. 일단 들으면 일단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이제 듣고 있습니다. 항상 그 주변과 이 세상에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해서 항상 그런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도 이제 북한 선교에 대해서 항상 북한 땅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전파 선교사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극동방송에 조금이라도 제가 힘을 보태기 위해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 삶 속에서 동행하는 전파 선교사님들의 헌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지금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지난 70년 동안 순수 복음만을 전한 극동방송. 이제는 북한까지 복음이 선명하게 들립니다. 전파 선교사님들이 걸어온 그 길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앞으로도 동행할 그 길을 기대하며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0: 어? 엽서가 왔네?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컴백 홈 그런 건가? 서영씨 서영씨 극동방송에서 홈커밍 데이를 한다는데 알고 계셨어요?
1: 그럼요 선배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는 10월 17일 한양대학교에서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0: 와 대박! 오는 10월 17일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에서요?
1: 네,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요.
0: 방송 가족들과 선교 동역자들을 초청해 은혜를 나누는 복된 행사를 여는 거군요.
1: 네, 맞아요, 선배님. 다양한 활동이 펼쳐진다는데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Let's go!
0: 전시와 체험놀이가 다채롭게 열리는 홈커밍 이벤트 존! 약 4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놀이마당과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체험까지 펼쳐지고요.
1: 축제하면 맛있는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죠. 한국의 맛과 문화를 즐기는 체험. 무려 30여 개의 음식 부스를 운영하는 K푸드 푸드트럭 존.
0: 이야, 벌써 맛있는 양이 맴도는 것만 같은데요. 다양한 놀이와 맛있는 음식, 여기에 활용점정으로 서영씨 놀라지 마세요. 바로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그리고 연합 어린이합 창단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수놓아주는 축하 음악회까지. 서영씨 참여는 어떻게 해요?
1: 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70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노트북 등 다양한 경품도 함께하니 꼭 참가하셔야겠죠?
0: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펼쳐질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에
1: 방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주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힘센 무더운 여름이 도망치듯 사라지고 선선한 바람이 살랑 부는 가을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친구들, 오늘은 눈을 들어 하늘을 한번 볼까요? 멋진 가을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찬양하는 건 어때요? 혹시 친구들, 좋은 가을 날씨에 혹시 놀이터에서 놀다가 새 소식반을 하고 있는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난 적 있나요? 아니면 우리 집에서 새 소식반 하는데 올래? 이런 초대를 받은 적은요? 친구들, 전도사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새 소식반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찬양 한 곡 듣고 소개해 줄게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사랑이 뿜뿜.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여 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사랑이 뿜뿜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함께 들은 찬양은 전도사님이 찬양을 듣기 전에 이야기한 새소식반의 주제가예요. 찬양의 가사를 잘 들어보았나요? 찬양에서 새소식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이 뿜뿜 넘치는 곳, 기쁨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랄라 넘치는 곳. 맞아요. 새소식반은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넘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새소식반은 예수님에 대해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모임이기 때문이에요. 영어로는 굿뉴스 클럽이라고 하는데요. 말씀과 찬양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놀라운 모임이지요. 그래서 찬양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는 곳 새소식반이라고 찬양했어요. 혹시 지금 방송을 듣는 우리 친구 중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새소식반을 하는 선생님과 친구들을 보게 된다면 부모님께 미리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은 후에 꼭 한번 참석해보세요. 또 교회에서 하는 새소식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초대장을 받게 된다면 부모님께 동의서를 받아 친구와 함께 참석해보세요.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 즐거운 찬양도 부르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성구도 암송하고 성경 이야기를 통해 복음의 메시지도 듣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방법을 듣게 될 거예요. 오늘 토요일 전국 곳곳에서 새소식반을 하는 곳이 많이 있을 텐데요. 우리 친구들 아직 한 번도 새소식반에 가보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꼭 한번 참석해보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 기쁨, 찬양, 감사를 내 마음에 가득 채우기 바라는 마음으로 첫 곡으로 들었던 사랑이 뿜뿜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보기로 해요. 이미 새소식반에 참석해서 이 찬양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더 큰 소리로 불러주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이 있지요. 악보가 있다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언제든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하며 찬양할 수 있을 거예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고 싶은 친구들은 지금 극동방송 우리는 주여린이 홈페이지에 들어오거나 앱 사연창에 악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주열인 일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사랑이 뿜뿜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의 사랑 기쁨 가득한 한 주를 보내는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옹기장이 키즈의 주만 따라가요. 사랑의 교회 켄송 키즈의 하나님이 세상을 입니다.

0: 성경의 사람을 만나요.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세상의 처음 사람이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진짜 친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쫓겨난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빠 엄마에게 선물로 나를 낳게 하셨어요. 나의 작은 손, 발, 입, 반짝이는 눈동자는 아빠와 엄마를 행복하게 했지요. 그리고 동생도 생겼어요. 아주 작고 사랑스러운 동생을 보았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우리 집은 행복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로 인해 우리 집은 슬픔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나는 좋은 아이가 아니었어요. 끔찍한 죄를 짓고 말았어요. 나는 누구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내가 누구인지 다 알 거예요. 오늘 나는 여러분이 나와 같은 끔찍한 죄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0: 여러분에게 내 이야기를 나누려고 찾아왔어요.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1: 아니, 어찌 내 재물을 받지 않는 거지? 동생의 재물은 받으시면서 말이지. 내가 얼마나 땅을 고르고 곡식과 채소가 자라도록 수고했는데, 내가 자랑스럽게 키운 이 멋진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내 재물은 받지 않으신 거야?
2: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겠나요? 맞아요. 이 세상에 처음 아기로 태어난 가인이에요. 가인은 자신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자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그리고 동생 아벨에 대해 질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 것은 가인의 재물보다 가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이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 때문에 자기 마음에 분노와 시기로 가득 채우고 말았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가인처럼 내 기대와 맞지 않고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원망하는 친구가 있지는 않나요? 어떤 일이 잘 되고 칭찬되는 친구에 대해서 질투하지는 않나요? 여러분이 수고한 것에 대해 칭찬듣지 못하고 기대한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화를 내고, 다른 친구가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칭찬하고 축하하기보다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갖지는 않나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4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이 편하면 몸도 편하나 질투심은 뼈를 썩게 만든다. 이 말씀은 질투하는 마음이 얼마나 좋지 않은 결과를 갖게 하는지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도 잘 들어보세요. 시기심과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게 된다. 여러분,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자리 잡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잠언 19장 11절 말씀. 슬기로운 사람은 쉽게 화내지 않는다. 화내는 것은 곧 미련함이에요.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내셨나요? 결코 화내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지혜와 슬기로움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기보다 인내하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에서 우리의 본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해요. 예수님을 따라야 해요.

0: 가인은 자신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를 냈어요. 그때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가
1: 네가 화를 내면 어찌됨이냐? 얼굴색이 변하면 어찌됨이냐?
0: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마음의 분냄, 시기, 질투로 채우지 않기를 알려주셨어요. 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아니에요.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운 분노,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기까지 하고 말았어요. 우리는 죄어린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분노가 자리 잡지 않게 하세요. 시기와 질투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지 않도록 하세요. 하나님은

0: 죄로 가득한 마음에 분내고 시기하는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도 변화될 수 있어! 여러분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 화날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는데 다른 친구나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얻기를 원했던 결과를 얻었을 때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화내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지 않게 하세요. 화를 내기보다 먼저 나를 살펴보세요. 왜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겸손하게 살피세요.
1: 그래, 내게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고쳐야겠어.
0: 다음엔 더 잘 준비할 거야.
1: 오늘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다시 시작해볼 거야.
0: 이런 생각을 가져보세요. 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친구를 칭찬하세요. 축하해주세요.
2: 우와, 넌 멋져.
0: 어머나, 참 잘했다.
1: 대단한데?
0: 우리는 지아린이 친구들, 이번 주 화를 멈추고 시기와 질투가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 적극적으로 배운 말을 사용해 보기로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는 지아린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더 멋진 어린이로 변화시키실 거예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분노, 시기, 질투가 제 마음에 자리 잡아서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죄가 제 마음을 채우지 않도록 오늘 배운 분노와 시기, 질투를 이기는 말을 사용하겠어요. 항상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린이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 옆에 거룩 구하자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분내고 시기와 질투로 옳지 않은 선택을 한 가인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분냄, 시기, 질투가 자리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극동방송 우리는 주의 어린이 홈페이지 사연 참여란에 글을 남기거나 앱 사연창에 사연을 나눠주세요. 친구들, 마지막 찬양으로 영유아 유치부 전국연합회의 쑥쑥 자라요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전도사님은 내일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우리는 주여리니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있다 보니까 뭐 믿지 않는 엄마를 품고 믿지 않는 아이를 품고 신랑을 품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이 사역들이 되게 전파를 통해서 먼 곳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린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하고 싶다는 마음에 시작했는데 듣다 보니 그런 게 너무 감동이 있어가지고 지금의 소망은 조금 더 이렇게 전파 선교를 더 많이 내가 한 구자 두 구자 늘려가고 싶다는 소망은 좀 있고요. 어차피 다른 곳에도 기부를 하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게 훨씬 더 뜻깊을 것 같아서 그래서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 25주년이 앞으로의 26주년, 27주년 더욱더 발전하고 이를 통해서 포항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가 소망하는 북한에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응원합니다.
1: 북한으로 열방으로 오늘도 극동방송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길에는 전파 선교사 여러분이 함께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귀한 헌금과 기도가 한 영혼에게 복음이 닿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기에 생명이 전해집니다. 날 향한 그 사랑 감사드려요. 포항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과 귀한 사역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경주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감사의 말이 흐르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자, 아들은요 아빠를 닮습니다. 얼마나 닮았는지 붕어빵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얼굴만 닮은 게 아니에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묘하게 아버지를 더욱더 닮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아지는 어떻습니까? 태어나면 좀 어설프지만 누굴 닮아갑니까? 엄마 소를 닮아갑니다. 병아리는 어떻습니까? 부화하면 어설퍼도요 닭처럼 모이를 쪼아서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 여전히 어설플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누구 닮아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님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의 말을 하는 훈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냥 단지 입술로 한번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기에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만 하시면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이것을 경험하게 될 때 예수님을 닮은 감사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진짜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조금 깊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까? 내 서운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내 뜻과 내 고집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 예수님 계신 거 인정해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그 정도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때 감사의 말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어떻게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이 말은 항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쩌다 한번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항상 기쁘고 좋을 때만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쓰리고 아플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저희 큰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형편에서 우리 부모님이 정말 최선을 다해 키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0: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집 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도님 여러분, 큰아이가 항상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마음이 좋을 때만 그렇게 말할까요? 마음이 좋을 때는 감사하다가도 마음이 뒤틀리기라도 하면 진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닙니까? 내 마음이 좋으면, 내 마음이 기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일 좋아요, 그렇게 말하다가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뒤틀리기만 하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게 맞냐고,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순간에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항상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내 감정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입술의 기술이 아니죠. 감사는 주인이 바뀐 사람의 언어입니다. 내가 주인일 때는 내 뜻대로 되어야지만 감사합니다. 내 감정이 뒤틀리면 원망이 나오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내 마음보다 허물과제로 죽은 날 살리기 위해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낫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 대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날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된 거죠. 그러게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만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교회가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입술에 감사의 말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시작.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새로워지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뿌리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달라지게 되면 입술이 달라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내 입술의 언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일 때는 내 기분대로 말하게 됩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감사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을 하게 되죠. 내 뜻대로 되면 감사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죠. 이전에는 부족한 것만 보였습니다. 모자란 것만 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통치하시면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0: 자 여기서 축사하셨다라는 말은 감사하셨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입술에는 감사의 언어가 있으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관찰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예,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떡이 어떤 떡인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는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 말이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떡입니다. 그러게 그 떡은 어른 한 명도 제대로 배부르게 먹지 못할 아주 작은 음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지금 밥을 먹지 못해서 굶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인가? 남자만 5천 명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하면 좋게 만 명에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지금 밥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인가? 빈들이죠. 음식을 살 수 있는 마트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날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최악의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0: 제사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0: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쉽게 말해서 이까짓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언어였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작은 도시락을 향해서 왜 이것밖에 없냐?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겠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 작은 음식을 주목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셨죠. 예수님의 감사는 떡이 많아지고 난 다음에 하신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와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내 손에 있는 것은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보시면서 감사하셨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언어였고 예수님의 입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 우리는 보통 특별한 것이 주어졌을 때 감사를 하죠. 고민하던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거나 내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지게 되면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감사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드린 감사가 아니었죠. 사실 그런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어렵고 부족한 중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기에 턱없이 보이는 작은 도시락을 붙들고 감사하셨죠. 이 예수님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작은 것으로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믿는 성도만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서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때 오병이어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죠. 왜냐하면 물질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비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를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더 큰 것들을 바라보며 속상해하죠. 내 아이가 반에서 1등을 했다 할지라도 옆집 아이가 전교에서 1등을 하면 막 기분이 나쁩니다. 막 짜증나죠. 그래서 아이를 더 몰아세웁니다. 야, 옆집 아이는 전교 1등이라더라. 더 해라. 이것은 미디어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막 속상입니다. 39,900원, 39,900원. 이거 없으면 너 불행할 거야. 39,900원. 예, 세뇌를 시키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게 번호를 누르고 있습니다. 근데 배달와서 보면 집에 있는 거예요. 산 거 또 샀습니다. 근데도 만족함이 없죠. 사도 부족합니다. 늘 결핍을 느끼죠. 이전보다 수입이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지 못해서 불행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르죠. 믿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우리 가정에게 주신 것,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와 같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기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이거밖에 없다 이런 말씀만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남의 손에 있는 큰 떡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작은 떡을 들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1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성도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밥 한 그릇 당연한 것이 아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점심때 국수 드실 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이 밥 한 끼 당연한 건 아니죠.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당에 오셨는데 당연한 것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당연한 것 아니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작은 것들로 말미암아 감사

0: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에게 있는 것으로 자족할 수 있는가, 감사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13장 5절 후반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0: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을 가지고 자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이유는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뭐하지 않는다고요? 버리지 아니하고 또 뭐하지 않습니까? 떠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그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성도 여러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손에 주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내 손에 있는 것이 작아 보여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 현실이 아직 부족해 보여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일용한 양식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계시는 성도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회로 말미암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의 작은 도시락을 들고 감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어진 작은 은혜를 붙들고 감사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믿는 성도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미리 감사해야 합니다. 시작. 미리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작은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0: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미리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감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믿음으로 드린 감사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작은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도시락의 크기를 보신 것이 아니고 그 작은 것을 통해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미리 보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 감사를 하죠.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난 다음, 내 자녀가 이번에 시험에 합격하면, 즉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면 그때 감사합니다. 물론 그때도 감사하셔야죠. 좋은 일이 생겼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는 눈에 보일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손에 잡힐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응답받기 전에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0: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기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흘리는 눈물은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재료로 삼아서 선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 있는 사람은요, 어떤 고백을 하시는 줄 아세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거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0: 얼마나 큰 것 주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시나 주님 감사합니다. 시련 가운데서 그런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은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셨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으면요, 내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여전히 내 마음이 아리고 눈물이 흘러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도시락 앞에서 감사하셨죠. 그리고 또 한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이렇게 감사하셨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0: 성도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냐면 나사로가 아직 무덤 안에 있을 그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슬픔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 미리 감사를 들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도 감사하셨죠. 누가복음 22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0: 성도 여러분, 그 밤이 어떤 밤입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바로 그 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는 그 밤입니다. 베드로가 나 예수 몰라 부인하던 그 밤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코앞에 다가온 그 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두려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떨어야 되지 않습니까? 원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밤에 감사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부활의 영광을 주실 성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고난 앞에서 미리 감사했던 것이었죠. 우리는 조지 밀러 목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수많은 고아를 돌보시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어느 날 고아원에 먹을 것이 똑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이들은 식탁에 다 앉아있는데요, 식탁에는 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빈 접시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면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죠. 도리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식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먼저 감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선한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처럼 감사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한 사람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빵 배달을 하러 갔는데 갑자기 마차 바퀴가 빠져가지고 이 빵 다 버려야 될 상황인데 혹시 고아원에 이거 기부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주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한 분이라는 거예요. 미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왜 빈 식탁이 없겠습니까? 재정의 식탁이 비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식탁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식탁이 부족할 때가 있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손에 있는 것은 정말 작고 초라한 오병이 이가밖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도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바로 그때 믿음으로 감사할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 빈 식탁이 바로 믿음으로 감사할 때입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날 사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믿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붙들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건강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의 문화를 새롭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 많아지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문제 앞에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0: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감사의 말이 흐르는 교회는 그냥 만들어지지가 않죠. 먼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때 내 마음이 바뀌고 입술이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두 번째,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밖에 없냐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더 나아가 예수 믿는 성도는 보이지 않아도 미리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입술을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불평이 나오려고 할 그때에 감사의 말을 한번 심어봤으면 좋겠어요.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올 그때에 내게 주신 은혜를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미리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언어가 내 입에서 흘러넘치고 우리의 가정에서 흘러넘치고 우리의 구역과 우리의 전도에 흐르고 마침내 우리 교회 안에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넘쳐 흘러날 때 원망의 문화는 끊어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의 문화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지금까지 경주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4-771-7104, 054-771-7104번 경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울산에 사시는 구인경 집사님은 아직도 잊지 못하는 특별한 기억을 갖고 계십니다. 몇 년 전 극동방송의 전도 이벤트에 참여해서 전화특공대가 되어 전화로 복음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하셨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1: 늘 전도에 대한 부담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며칠 고민하다가 이제 전화로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영접해 주셔서 진짜 어떤 분은 따님들이 다 믿으시는데 엄마가 안 믿으셔서 따님들이 다 기도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전하기만 했는데 그냥 믿으시겠어요 하니까 모든 말에 네, 네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전도 대상자분들보다 사실은 제가 너무 기뻐서 진짜 막 뛰쳐나가서 막 소리 지르고 싶을 만큼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0: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전도.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집사님은 이제 전도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1: 왜 저희가 자녀들한테도 맛있는 거 있으면 먹어봐 하잖아요. 먹어봐, 맛봐. 그러면 진짜 맛있는 줄 알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에 동참해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거 너가 동참해서 함께 기쁨을 느껴봐. 이런 경험을 했어요.
0: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일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구인경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말 진지혜입니다.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거인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다. 연약하고 약점이 있기에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더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한 오른손이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약점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닌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는데 전문가이시니까요. 우리 모두는 무언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자신에게 연약한 부분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겠죠. 우리의 약점은 숨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납작하게 엎드릴 때 주님은 그 약점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우리의 약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약할 그때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시력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10대 소년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두 눈에 빛을 잃고 어머니마저 여인 채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했던 고 강영우 박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는 도저히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약함을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육신의 눈 대신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훗날 그는 한국인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됐고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차관보까지 올라 많은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생전에 하나님은 나의 장애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지만 도리어 그 장애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연약함과 한계는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머무는 가장 깊은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 자신의 약함에 갇히지 않고 그 약함을 거룩하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강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찬양이 있는 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지요. 동일한 곡 동일한 가사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 자체가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같은 찬양인 듯 다른 느낌을 주는 찬양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말씀 찬양 나누겠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인데요. 내가 만약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주옥 같은 말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을 담고 있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속에 사랑 가득 품고 오직 사랑만을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먼저 성가곡 함께 할게요. 계산교회 시온성가대가 부르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두 번째 곡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찬양입니다. Forever Love, 내가 천사의 말 한대도. 함께 듣고 올게요.

유리를 바닥에 떨어뜨리면 와장창 깨져버리고 진흙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바닥에 찰싹 붙어버립니다. 하지만 공은 상쾌하게 튀어올라 더 높이 날아가죠. 이렇게 튀어오르는 공과 같은 힘을 회복탄력성 역경지수라고 말하는데요. 폴 스톨츠는 그에 저서 위기대처능력 AQ에서 역경을 이겨내고 회복하는 힘을 의미하는 역경지수 AQ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급변하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지능지수 IQ, 감성지수 EQ, 관계지수 NQ만으로는 승리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힘, 역경지수 AQ가 더욱 요구되는 시대라고 말하는데요. 성경 속 그 어떤 믿음의 영웅들도 넘어짐이 없었던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와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죠.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산악인의 진가는 동네 뒷동산이 아니라 험한 산을 오를 때 나타나고 뱃사공의 진가는 풍랑이 불 때 나타나죠.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진가는 언제 나타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환난과 시련, 도전을 받을 때 나타나는데요. 결정적인 순간, 더욱 부르짖어 기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127편 1절 2절.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쓸모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직장일이나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없다면 모든 노력이 무용지물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근심 어린 수고의 떡을 먹고 뼈 빠지게 일하다가 지쳐버릴 겁니다.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게 살고 일하려면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내게 주신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는지를. 그런 다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이 이끄시는 일과 사역을 맡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신 공간으로 들어갔다면 수고하는 모든 순간으로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고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평안과 힘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주고 싶어하고 주실 수 있는 그 평안과 힘을 말이지요. 주님, 나의 사랑이시며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요, 사도 중의 사도요, 신학자이기도 한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가시로 말미암아 약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히려 강해졌고, 환난 가운데 우겨쌈을 당할 때도 쌓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바울과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시가 주는 고통과 상처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합니다. 또 가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존귀와 능력으로 옷입게 만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가시를 없애달라고 세 번이나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없애주지 않고 대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크고 중대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교만하지 않도록 가시를 허락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 아주 약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 가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시작이 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으로 가꾸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모든 나무들이 자라 울창한 숲을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0: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경주 대광교회를 섬기시는 백승환 목사님을 방송사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0: 환영합니다.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목사님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1: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 대광교회를 섬기고 있는 백승환 목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섬기시는 경주 대광교회, 아주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로 알고 있는데요. 교회 자랑 한번 말씀해 주세요.
1: 네, 우리 교회는 1956년도에 설립된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척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절에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복되게 섬겨왔던 교회이고, 지금도 항성동에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0: 1956년에 설립이 됐으면 극동방송하고 같은 해인데요, 목사님.
1: 아, 그렇습니까?
0: 올해 설립 70주년 맞으시죠?
1: 네, 맞습니다.
0: 저희도 70주년이에요.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1: 네.
0: 와, 대광교회는 아주 건강한 공동체로 또 좋은 소문들이 많이 나고 있어요. 특별히 목사님께서 공동체를 섬기시면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실 때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시고 살아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1: 예,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니까 우리 교회는 평신도 사역이 참 잘 돼 있는 교회였습니다.
0: 평신도 사역이요?
1: 예, 예. 특별히 교회 사역들이 참 질서 있게 아름답게 잘 진행되는 교회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자기에게 주신 사역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사역의 장을 열어주고, 또 사역의 장이 열렸을 때에 잘 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서 그 사역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나 다함께 돌봄센터, 아기학교와 태영아부, 동아리 활동들, 많은 사역들이 자발적인 성도들의 동참하는 운동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역을 말하기보다는 성도님들께서 이런 사역을 하시면 좋겠다 해서 사역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와서 교육관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당회가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라 네.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그것이 당회에 설득이 되었고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여서 교육관을 지었던 예는 아름다운 신뢰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0: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해나가는 모습, 참 많은 교회들이 이 모습을 꿈꾸면서 사역하고 있을 텐데 목사님이 성도들을, 또 성도들이 목사님을, 또 성도들이 서로서로를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1: 네.
0: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들을 잘 넘기셨나 봐요, 목사님.
1: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서 참 많이 훌륭하십니다. 지금 제가 와서 은퇴하신 장로님도 9분 되시고, 지금 시무 장로님이 9분 계시는데, 장로님들께서 중간에 연결고리를 잘 해주셔서 우리 교회의 어떤 평신도 사역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는 어떤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거나 어떤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무조건 찬성하는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합리적으로 서로 토론하고, 어떤 데는 결론을 내리지 못할 때도 있지만
0: 그렇죠.
1: 좀 천천히 가기도 하고, 어떤 데는 또 결정해야 될 때는 함께 마음을 모아서 결정해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저는 볼 때에 너무너무 아름답게 교회를 잘 지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편안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교회가 하나 되는데 장로님들의 역할이 아주 결정적이고요.
1: 예, 예, 맞습니다.
0: 또 그런 장로님을 믿어주시고 섬기는 목사님의 모습도 참 귀하네요. 백승환 목사님께서는 경주가 고향이 아니시죠?
1: 네, 경주가 고향이 아닙니다. 경남 고성이 저의 고향입니다.
0: 그렇군요. 경주 오신 지는 몇 년 되셨어요?
1: 제가 경주에 2013년도 5월 29일 날 첫 설교를 했습니다.
0: 2013년?
1: 네네.
0: 10년 넘었네요, 목사님.
1: 그렇죠.
0: 경주라는 곳은 목사님.

0: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고장입니까?
1: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경주는 그냥 관광지에
0: 맞아요.
1: 불과했습니다.
0: 수학여행 가는 거.
1: 예, 맞습니다. MT 오고 그다음에 수학여행 오고. 제가 경주 오기 전에 뉴질랜드에 살다가 왔거든요.
0: 뉴질랜드요?
1: 네,
0: 거기도 엄청 아름답잖아요.
1: 그렇죠.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주를 보니까 자연이 너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유적이 너무 좋아요.
0: 그렇죠. 뉴질랜드에는 유적은 없죠.
1: 예, 문화가 별로 없는데 경주는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유적도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인간의 지혜가 조화를 이루는 참으로 너무 아름다운 도시가 경주라서 살면 살수록 너무 행복한 곳이 바로 경주인 것 같습니다.
0: 목사님은 정말 복 받으셨네요.
1: 네, 맞습니다.
0: 좋은 데만 골라서 가고 계십니다.
1: 네, 네, 맞습니다.
0: 백 목사님을 뵐 때마다 이 특유의 밝은 에너지로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힘이 나게 하는 그런 목회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세요?
1: 예, 저는 사실 육신에 장애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한쪽 눈을 다치는 조금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때는 안 믿었고요. 그리고 그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놀림을 많이 당하여서 마음의 상처를 참 많이 입었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이지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너무 행복해서 만나는 사람도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을 만나도 그분이 나에게 오시는 주님의 모습이다 생각해 보니
0: 네.
1: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만날 때마다 즐겁잖아요.
0: 항상 즐거우세요.
1: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저의 삶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께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형제와 자매들을 보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좀 행복이 전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0: 삶이 달라진 목사님의 귀한 간증을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이웃들에게 또 나눠주시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일하다 보면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대립할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
1: 네네.
0: 목사님께서는 교회 리더로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어떻게 존중하고 어떻게 조율하시는지 또 일을 해나가려면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맞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제가 관찰해 보니까 사실은 진리적인 문제보다는 아디아포라 영역의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분명한 진리를 거부하는 성도님을 제가 만나본 적은 별로 없고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다, 저렇게 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영역이 더 많은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 우선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세우셨다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 교회 사역의 리더로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저에게는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관리부에 그분을 부장님으로 세웠다면 그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의 중요한 조율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분들은 이런 은사가 있고 어떤 분 저런 은사가 있어서 어떤 데는 이런 사역이 꽃을 피게 하기도
0: 그렇죠.
1: 하고 또 이런 꽃을 피다 보니까 그림자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다음 부장님이 세울 때는 또 이 기반 위에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관점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세우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그 부서의 일을 하신다고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바이스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서 일하실 때에 내하고 생각이 좀 다르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그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분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감해 주고 그분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관점을 조금 말씀드림으로써 약간 조율을 해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0: 네, 대립과 갈등의 현장에서

0: 이것이 진리의 문제인가, 본질적인 문제인가, 비본질적인 문제인가를 먼저 살피고
1: 네.
0: 그렇게 대립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때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1: 네네네.
0: 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경주 대광교회를 섬기시는 백승환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양 듣고 계속해서 대화 이어갑니다.

0: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경주 대광교회를 섬기시는 백승환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1: 예, 저는 중학교 1학년 11월 둘째 주에 제가 교회를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0: 중1, 예. 청소년 시기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0: 하셨네요.
1: 네네.
0: 누가 전도했습니까?
1: 형님과 누나가 먼저 저에게 복음을 전했고, 제가 이제 유교적인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 누나를 따라 교회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쪽팔려서.
0: 왜요?
1: 저희 집에는 밥도 할머니와 저와 아버지 형님 같이 먹었고, 고모들은 마루에서 밥을 먹었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0: 아니, 그런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자라셨어요, 목사님?
1: 예, 예.
0: 와.
1: 그래서 저는 여성에 대해 특별히 누나가 복음을 제게 많이 전했기 때문에 궁금했지만 누나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동네에 놀고 있는데 동네 형이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준다 하더라. 그 말을 듣고, 아, 누나가 나한테 잘 말했던 예수님 한번 알고 싶다 하고 따라갔습니다.
0: 예수님을 알고 싶고 맛있는 네. 것도 먹고 싶고.
1: 예. 예. 맛있는 거는 예. 그런데 그 교회 처음 갔을 때에 전우사님이 개척한 천막교회였거든요. 전우사님의 아들이 니 뭘 뭐 얻어먹으러 왔지 이런 말을 듣고, 제가 교회를 안 가고 그러면 동네 형님이 성하나 성하나 부르면 반응 안 하다가 두 번 정도 오면 한 번 가주고, 두 번 오면 한 번 가주고 이렇게 하다가 중이 여름 수련회 때에 저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셔서 제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0: 굉장히 자존심이 센 학생이었군요.
1: 그렇죠. 왜냐하면 눈을 다쳐서 사람들에게 굉장한 비난을 받으면서 그것을 이겨나가고 내 나름대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니까 저 안에 잘못된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뿌리를 내렸지요. 그래서 저 누나가 복음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저에게 성아나 웃어봐 하면 제가 웃으면 화내지 말고 웃으라니까 할 정도로 제가 웃는 법을 전혀 모르고 살았. 이렇게 상처받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인상 쓰고 다니고 막 조금 내가 강한 척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인생이 예수님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저를 만나주시니 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제가 중2 때 수련회 갔다고 나서부터 걸어다니면서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0: 네.
1: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동네에서 성한이 미쳤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성한이 미쳤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에게도 제가 불리가기도 했습니다.
0: 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은 딴 사람이었고.
1: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집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0: 우리 방송 가족들께서 희망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표정이 항상 화가 난 것 같고 잘 웃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1: 지사님 지금 얼굴 너무 좋지 않습니까?
0: 너무 좋습니다. 항상 웃는 그러니까 미소가 그냥 장착된 표정이신데
1: 예.
0: 그럼 도대체 중1 때 표정은 어땠던 거예요, 목사님?
1: 완전 썩은 표정이겠죠. 한한 표정.
0: 와, 누나한테
1: 네.
0: 또 동네 그 선배 형님한테 큰 빚을 지셨네요, 목사님.
1: 누나에게는 늘 감사합니다. 누나가 저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제가 누나를 때리기도 했거든요.
0: 아, 왜 그러셨어요?
1: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으니까요. 근데 누나에게 지금 너무 감사하고 만날 때마다 누나에게 감사합니다.
0: 그러면은 누님과 목사님께서 가족들을 전도도 하셔야 되잖아요.
1: 예. 아버님 어머니 다 예수님 잘 믿으시다가 하늘나라 가셨고요.
0: 와.
1: 아버님 같은 경우는 장손입니다. 저희 제사가 한 1년에 13번, 14번 정도 있었던 집인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으시고 문중 어르신들께 제사를 안 지내겠다고 선포하시고 그 제사를 안 지낸 것 때문에 굉장히 문중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핍박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밥상도 엎어버리고 그런 일들도 다 겪으셨는데 제가 아버지께 아버지 괜찮으세요? 물어보니까 아버님의 대답이 너무 저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 예수님 믿으면 다 한 번씩 겪는 일이라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중의 장손으로 제사를 13번, 14번 지내던 그 장손께서 예수님 믿고 제사 다 포기하고 문중의 재산 다 포기하고 문중 사람들에게 다 버림받으셨죠.
0: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도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1: 예,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니면서 완전히 바뀌니까 가정에 두 종교가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아버지께서 한 번은 이 저를 허리띠를

0: 러시아 불고 저를 때렸습니다. 때리고 예수님이 좋냐 내가 좋냐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때 제가 허리띠에 이제 아버지의 허리띠를 맞으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누구 좋다고 말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좋다면 아버지 마음이 상할 것 같고 아버지 좋다면 하나님이 상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로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 믿고 완전히 바뀌었는데, 제가 한 거는 뭐냐니까 기도 외에 답이 없었습니다. 제가 눈을 한쪽 다치지 않았습니까?
1: 네.
0: 제가 고등학교 때에 늘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의사 되려고 이제 학교에서 뭐가 되고 싶으냐면 뭐 의대 이렇게 썼는데, 제가 자연계 공부를 했고 있었거든요. 수학을 참 잘했습니다. 자연계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고3 선생님이 보니까 눈을 한쪽 다친 사람은 의대를 갈 수가 없다는 걸 아셨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에게 저희 선생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아이가 눈 한쪽 다친 것 때문에 자기가 갈 길을 갈 수 없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설득하셔서 성한이가 다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선생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1: 네.
0: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막 기도 하다가 고3 때 계속 기도하다가 갑자기 신학교를 가고 싶다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고 싶으면 신학교가 문과이거든요.
1: 인문계죠.
0: 예, 그래서 이제 과목도 다르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신학교 가고 싶습니다. 신학과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갑자기 그래 성한아 잘했다. 신학과 갈 때에 수석 입학하면 되겠네. 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 과목이 다른 건 네가 혼자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때는.
1: 보통 선생님들은
0: 예. 예,
1: 자연계 가고 의대 가기를 바라셨을 텐데.
0: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고성에 계신 부모님께 찾아가서 무릎 꿇고, 아버지 교회 다니는 거 반대하셨으니까 신학교 간다면
1: 더 반대하실
0: 줄 알고 무릎 딱 꿇고, 아버지 죄송한데 제가 신학교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아버지께서 가만히 계시더만은 신학교 꼭 가야 되겠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 아버지, 시골의 목사님들은 밥을 못 먹고 사는 줄 아시고 우리 아버님께서 목사가 되면 밥은 먹고 산다더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 아버지께서 알겠다 그래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만은 선생님에게 그 전화를 받고 아버지가 아들의 눈 다친 모습을 보는 것도 힘드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또 사용하셔서 제가 목사가 된다니 아버님께서 문중 어르신들께 세 번이나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추도 예배를 바꾸시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너무너무 아버님도 너무너무 많이 바뀌시고 변화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고 복음의 능력이 너무 좋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눈물의 기도가 너무너무 좀 길었습니다. 아버님 돌아오실 때까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1: 우리 부모님도 사랑하는 가족도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전혀 가망이 보이지 않는, 포기하고 싶은, 지칠 대로 지쳐버린 분들이 계시거든요.
0: 네.
1: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참 힘이 됩니다.
0: 네. 정말로 주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1: 아멘.
0: 나를 믿게 하신 이유는 나를 통하여서 가족까지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지금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저희 아버님 바뀔 거라고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 너무 유교 전통에 너무너무 강하신,
1: 네,
0: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하신 분이라서 진짜 찔려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제가 아버님께서 저를 안아주신 기억이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니 예,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네, 우리 동력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1: 아멘. 목사님께서는 열심히 기도하시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버지가 돌아오는 건 쉽지 않아 하면서도 믿음으로 기도하신 거네요.
0: 네. 기도할 때마다 실망이 왔죠. 왜냐하면 기도를

0: 기도를 해도 환경은 안 뱉겠습니까?
1: 그러니까 이성으로 기도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네. 믿음으로 기도해야겠네요 정말.
0: 기도하다가 울다가 또 내 마음이 포기했다가 성령님께서 또 아니다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했죠.
1: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라고 계속 믿고 포기하지 않으셨네요.
0: 네네.
1: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여기까지 오셨고 또 경주에서 행복한 목회 사역을 하고 계신데 지금 함께 있는 가족들의 힘도 간과할 수 없잖아요.
0: 네네.
1: 가족 소개 한번 해주시죠.
0: 예,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대학교에서 같이 만났고요. 정말로 저의 아픔도 알고 저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주었던 너무나도 소중한 아내입니다. 저 같은 존재에게 시집 온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두 아들을 주셔서 연년생으로 키웠고요. 두 아들 중에 첫째가 신학교 가고 싶다 하여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들을 목회자로 부르신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1: 가족들 이름을 부르시면서 간단하게 감사와 사랑의 인사를 한번 해주세요.
0: 희수 씨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유겸아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쓰실 것들을 믿는다. 유한아 너무나도 귀한 아들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답게 복되게 쓰실 것들을 믿는다. 사랑하고 축복해.
1: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제 무더위가 물러가고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이 축복과 결실의 계절 가을을 어떻게 영적으로도 더 충만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을런지 권면의 말씀을 한번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0: 예, 제가 이 질문을 받고 나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겪고 있는 현실이 너무 힘들 것이라 여겨집니다. 저도 교회를 성도님들을 살펴볼 때에 너무 어렵고 힘든 현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우리 극동방송 애청자 가족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또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 나의 조건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사실은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기에 우리를 단련하여서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기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행복한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1: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환경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저도 명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백승환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오늘의 대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0: 주님을 날마다 더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 속에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경주 대광교회 백승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행복한 목회자, 행복한 교회, 행복한 지역사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고요.
0: 네.
1: 웃음과 미소를 많은 성도들과 지역사회에 또 우리 포항극동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흘려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0: 네. 감사합니다.
1: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영보였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시간에는 포항 양화교회 황병기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홉기 주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첼리스트입니다. 근데 90이 됐는데 음반을 취입했어요. 90된 노인이 음반을 낼 정도면 얼마나 평상시에 연습이 많았겠어요. 이분이 90세인데 하루 4시간 연습을 해요. 첼로를. 여러분 하루 4시간 첼로 연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갈비뼈 위에 군살이 박혔는지 엑셀을 찍어도 폐 사진이 안 나올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한 분야에서 정말 두각을 나타낸 사람은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 자기를 갖고 가는 사람을 통해서 그 분야에서 최고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갖고 가는 것입니다. 훈련에 가는 과정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셨는데 한 제자가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배웠는데 우리도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의 내용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한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가 뭔지를 알려주시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기도의 태도와 응답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님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기도는 체면을 차리지 말고 해야 된다. 체면 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한 비유를 얘기하세요. 어떤 비유냐면 한 제자가 있는데 친한 벗이 밤중에 찾아왔어요. 밤중에 찾아왔는데 저녁 먹고 왔으면 좋을 텐데 저녁을 안 먹고 시장기가 있는 상태에서 왔는데 그 벗에게 시장기를 면하게 할 것들이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또 다른 벗의 집에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다 불 끄고 자요. 그 가운데 그 벗에게 얘기합니다. 떡 세 덩이만 좀 구워달라. 우리 먼 곳에서 친구가 왔는데 먹지 못하고 와서 먹여야 되겠는데 너가 먹을 것이 있지 않냐 좀 달라고 했더니 상황이 어떠냐면 다 불 끄고 누웠습니다. 우리처럼 뭐 스위치가 있으면 누르면 되는데 옛날엔 불 켜려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다 같은 공간에 자기 때문에 모든 가족들을 다 깨워야 되는데 이때 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떡을 내어줄까 거절할까? 이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벗인데 친한 친구인데 와서 다른 또 다른 친구에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좀 달라고 할 때 다 누웠어요. 발 씻고 다 누웠는데 나가면 다 일어나야 되고 자는 사람 가족들 다 깨워야 되니까 못 주겠다 하겠냐 반문하시는 거예요.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이면 다 누워 잔다고 못 내어줄 정도면 친구는 아니에요. 진짜 친한 친구도 아니에요. 친구도 아니죠. 어려움 있을 때 곤란한 상황이 되었다고 해서 거절한다. 친한 친구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가 아니

들어도 친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들어주냐면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간청함. 간청함, 간절히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요청하면 안 들어주겠느냐? 안 들어줄 리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결론은 예수님께서 질문 형태로 얘기하시는데 갔는데 안 들어주겠냐? 거절하겠냐? 그럴 리가 없다. 친한 친구면 당연히 들어준다. 만약 친하지 않더라도 간청함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간청함이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살펴봅시다. 간청함은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가 부정접도예요. 무엇이 없다는 뜻이고 아이도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부끄러움, 수치심, 체면 뜻해요. 그러면 부끄러움, 수치심, 체면이 없다는 얘기예요. 간청함이라는 것은 상대에게 요청할 때 부끄럼도 없고 체면도 없고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뻔뻔스럽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 기도는 체면과 부끄럼을 내려놓고 하는 거예요. 체면체려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고상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와 동급의 사람에게 하면 체면도 차려야 됩니다. 다음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슨 체면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해도 되고 울면서 기도해도 되고 앞뒤 두서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든 간청함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간청함의 기도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체면을 차리지 말라 기도할 때 두 번째는 즉각적인 응답이 없어도 계속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슨 체면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슨 형식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간청함으로 높으신 그분께 간절함으로 반드시 응답받겠다는 생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운동할 때 딱 힘들어지는 때가 있어요. 땀이 나고 이제 숨이 차요.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은 운동을 스탑합니다. 그만둬요. 근데 운동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힘이 들고 숨이 차고 땀이 날 때부터 운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데 힘이 좀 들어요. 그때 이제 그만두는 거예요. 아 힘드네?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깊은 지경까지 못 가요. 항상 기도를 겉핥기 하듯이 그냥 하다가 끝내버려요. 그래서 기도의 깊은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간청함이에요. 이게 체면 불구하고 한마디로 뻔뻔스럽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그분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체면 불구하고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지금 우리가 최고의 선진국이 됐지만 예전에 하루 벌어서 하루 살 때가 있었어요. 가장들이 나가서 그날 일감을 얻으면 그 저녁에 밥 먹는 것이고 만약에 못 얻으면 그 저녁에는 굶어야 돼요. 자, 가정에 나가서 구해보니까 안 구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백방으로 수소문하면서 구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왜? 내가 오늘 일감을 못 구하면 우리 가족이 굶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는 하다가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체면질이나 아니면 형식적이지 않고 오직 높으신 그분께 구하고 응답받는 간청함이 있는 체면 불부하고 뻔뻔스럽게 그리고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확신을 가져가는 게 뭐예요? 기도 응답 확신. 그 말씀이에요. 기도응답 확신은 언제든지 말씀에서 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9절에 보면 세 가지 부탁이 아니라 세 가지 명령이에요.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명령인데 그 명령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탁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시고 계세요. 첫 번째가 뭐죠?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어떻게 구한다고요?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문을 두드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래요. 항상. 언제나 현재적으로 계속이에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계속입니다. 그 다음에 범사 언제나요. 언제나 감사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다음에 약속이 있어요. 자, 하라고 명령하세요. 그 다음에 약속이 어떤 단어로 쓰냐면 그러면, 구하면, 구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주시고, 구하면, 그러면 찾아내고, 그러면 문이 너 앞에서 열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10절에 한 번 더 얘기하세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 한번 해볼래가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찾고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하는 이, 찾는 이, 두드린 이에게 주시고 찾아지고 열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을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구하라. 신분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구하는 거예요. 자, 같은 급이 아니에요. 높은 분에게 구하기 때문에 구하는 자세가 어떻습니까? 체면 그런 거 없죠. 간절함으로 구하죠. 그리고 끈기 있게 구하는 거예요. 뭘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얻으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이고 이런 자세는 안 되는 거예요. 체면도 없고 염치도 없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럼 찾는다, 찾으라는 건 뭘까요?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체면 불구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이 뜻과 일치될 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을 두드린 자가 어떻게 두드려야 됩니까? 열릴 때까지 인내함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이 세 가지 명령을 정리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자세, 체면 차리지 않고 끈질기게, 그 다음 또 뭐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구하는 게 기도라, 이런 얘기예요. 체면 없고 하나님 뜻을 찾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찾으면 찾아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두드리면 우리 앞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닫힌 문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왜 기도가 중요할까요? 기도가 응답받으면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돼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과 광대하심을 알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는 약속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린 이에게 주시고 찾은 바 되고 열려지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미국의 개척기에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디언 시대예요. 보통 백인들이 인디언 싫어합니다. 끔찍하게 싫어하는데 이 윌리엄 펜은 인디언들하고 친절하게 잘 지내요. 잘 지내다 보니까 인디언들이 그렇게 적대적으로 이 사람을 대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인디언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펜, 우리가 네가 원하면 우리 땅 다 줄게. 단, 네가 아침부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해가 뜨고 질 때까지 네가 밟고 오는 땅은 우리가 너한테 줄게.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펜이 아침 일찍 해 뜰 때 일어나서 계속 돌아요. 끝까지 돌아와서 죽은 게 아니에요. 끝까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인디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땅 달래고 해요. 우리 농담을 했는데 그냥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농담처럼 네가 밟고 돌아오는 땅을 줄게 농담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놀라워요. 어, 그걸 했단 말이야?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을. 한편으로는 고마워요. 왜? 우리가 그냥 농담처럼 한 얘기를 믿어줬다는 게 너무너무 눈물나게 고마워서 인디언들이 그 땅을 줘요. 그래서 시작된 게 펜실베니아예요. 지금 필라델피아 시에 소속된 땅입니다. 여러분, 무슨 약속이든지 제안한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안하셨어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약속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받아들이려면 그 제안한 자와 받아들인 사이에 믿음이 작동돼야 돼요. 이 믿음이 작동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인 자가 있습니다. 자기 것으로. 그리고 그것을 믿고 구하는 자가 있어요. 그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을 때 인디언들처럼 고마운 거예요. 내 말을 믿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믿어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고마우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 말씀이에요. 최고의 기도응답은 환경 변화가 아니고 내가 변하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죠? 체면이 없어요. 높으신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을 찾고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자기를 온전히 맡깁니다.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과 광대하심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될 줄로 믿고 구합니다. 체면 버립니다. 그리고 자세는 낮은 자세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한번 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응답받으면 성경 전체가 온전히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성경은 종이와 글자예요. 그러나 내가 믿고 구해서 응답받은 이후에는 성경 말씀은 종이와 글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 상황들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는 일이 더 효율적이에요.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끈질기게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세 번째 성령님과 함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신대요. 도대체 가장 좋은 게 뭐냐? 가장 좋은 것을 성경은 성령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랐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랐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반문이에요. 자식이 생선 달랐는데 뱀 줄 부모가 있겠느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 떡을 달리는데 뭐 돌 주고 이런 일들이 없죠. 부모는 악한 인생이라도 자식에게 그가 원하는 좋은 거, 더 좋은 거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부족한 아버지가 아니라 완벽한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께서 좋은 거 주시는데 우리는 성령이 없으면 구하는 것들이 뭡니까? 돈 구해요. 건강 구해요. 포지션, 자리 구합니다. 근데 성령님과 함께하면 가장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 가장 좋은 상태고 가장 좋은 것인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뭔지를 안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근데 인간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정확하게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릅니다. 인간은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뭔지를 안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비로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르게 아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잘못 알면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신앙도 바르게 알아야 되고 기도도 바르게 알아야 되고 말씀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한 재미교포 사업가가 제조업을 하는데 종이를 접는 큰 기계가 있는데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전문가를 불렀더니 딱 5분 고쳤어요. 5분 고치고 청구된 금액 5,000불. 우리 돈으로 지금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700만 원. 따질 수밖에 없죠. 아니 5분 받는데 어떻게 700만 원에 나오냐. 부속품을 간 것도 아니고 몇 번 안 받는데. 그러더니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따지니까 고침 비용 100불이에요. 14만 원이에요.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밝혀낸 비용 이게 4,900불이에요. 이게 686만 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는 비용,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가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세상의 비용은 아는 사람이 늘 승리하게 되고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아는 사람 밑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알며? 우리가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바르게 깨우쳐 주시는 알미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잘 몰라요. 성령님 통하지 않고 하나님 누구신지를 잘 모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 본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의 능력이 뭔지, 기도의 권세가 뭔지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지정이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이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요. 그러면 성령님과 함께하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첫 번째는 성령님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민감함을 주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세요. 우리는 죄에 둔감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죄에 민감성이 생겨서 심판이 보여요. 그럼 나를 보면 나는 의롭지 않아요. 어떻게 하지? 보니까 죄밖에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의롭게 되고 의로워야 심판을 면하는데 그래서 찾은 길이 한 길밖에 없어요. 오직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길 외에는 어떤 길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성령님께서 죄의 심판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가르치세요. 그리고 말씀이 기억 안 나면, 읽은 말씀이 기억 안 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삶에 적용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세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보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똑같은 십자가인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저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어? 저게 뭔데? 아무 의미 없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저 십자가 우리를 구원해요. 그 십자가 능력이 있어요.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면 여러분의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10절.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음과 같으니라. 9절 봅시다.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눈으로 봐서 보는 거잖아요. 귀로 들어서 시각과 청각과 촉각과 마음의 이성을 총동원해도 몰라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세요.

여러분이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회개하게 됐어요. 회개하고

0: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냥 평범한 일, 상식적이면 일어나고 우리가 있는 자연 법칙을 거스르고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일들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기도로 돌파되어지는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기도의 차원,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차원이 깊어지고 넓어지는데 맨날 예측되는 경험들만 해요. 뻔히 보이는 것들만 경험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를 내어주고 헌신하지 못한 사람이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리고 섬기지 못한 자리 섬기는 자로 가고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너무너무 지겹게 느끼는 분들이 말씀이 달고 기도하면 기도가 끊이지 않고 드릴 말씀이 너무 많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예배의 영광을 통해서 예배하면 잃어버렸던 모든 힘이 다시 생기고 믿음의 동력이 생기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정리하겠습니다. 체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형식 의미 없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묵상 기도도 필요하고 기도 형식 방언으로 기도해도 되고 남에게 방해만 안 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기도 형식, 체면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기도한 것은 공허해요. 말씀의 약속에 그러면 하셨던 그 뒤에 명령하시고 뒤에 붙어있는 그 약속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내 기도를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깨닫고 기도를 어떻게 하든지 깊이 통찰하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 부분을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깊이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일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양학교회 황병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양학교회 지역번호 054 282국에 615번 282의 0615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늘 편지 열차 곧 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열차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는 하늘 편지 열차. 잠시 후 포항 극동방송역을 출발합니다.

네, 저는 피아노를 아주 좋아해서 피아노를 전공했는데요. 네, 피아노에 앉으면 저도 모르게 손가락이 움직이면서 곡이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던 곡, 나라를 위한 기도, 김정선의 찬양으로 들으셨고요.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배지훈, 날 놓지 않네.

0: 김현주의 잠언 낭송.
1: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

0: 정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1: 여러분은 지금 조한곤의 하늘 편지를 듣고 계십니다. 당신.

주한곤의 하늘 편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정원 목사의 대적기도의 원리와 능력.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소속이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에 입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단지 죽음 뒤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천국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리하여 천국으로부터 오는 빛과 은총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우리를 지배하고 괴롭혔던 악한 영들은 우리를 괴롭힐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며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어떠할까요? 이상하게도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광과 거룩함과 능력과 자유함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묶임과 눌림과 고통 속에서 사는 것 같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도 지옥의 영들에게 눌리며 묶여있는 이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무지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천국으로부터 오는 모든 풍부한 빛과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성령님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능력과 은총이며 이로써 지옥의 무리들은 우리를 해롭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권세와 능력은 지옥의 모든 힘을 초토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놀라운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악한 영들에게 눌리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무지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영들에게 눌려 있으면서도 자신이 눌려 있는지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대적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무지로 인하여 그러한 고통의 원인이 되는 대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며 그렇게 묶여서 눌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당연한 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오랜 동안 삶의 많은 부분에서 그러한 묶임 속에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영적인 어둠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할 것은 한 걸음씩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 실제적인 영적 전쟁을 발견하게 되었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영적 권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영적인 권세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점점 더 자유롭고 행복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권세를 이용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악한 영들아, 너는 힘이 없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파괴되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승리하셨다. 묶임을 풀고 매임을 풀고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이제 이 기도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를 배우십시오. 이 기도를 사용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을 누르고 있는 많은 묶임에서 해방될 것이며 잘못된 습관, 끊지 못하는 죄, 수많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변화될 것이며 능력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달려온 하늘 편지 열차. 오늘의 모든 복음 여정을 마치고 종착역에 도착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달려가는 고한국동방송 하늘편지 복음열차 제작 김보성, 저는 조한권 선교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이른 아침이면 바람결이 제법 서늘하죠. 옷깃을 여미기도 하는데요. 불과 한 달 전 이맘때와는 사뭇 다른 날씨입니다. 과일이며 곡식들은 살찐 햇볕과 풍성한 바람을 받으며 주님이 베푸시는 보양식으로 제 몸을 부풀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심령도 이렇게 익어가기를 원합니다. 흩어졌던 생각들을 모으고 천방지축 분주한 발걸음을 멈춰야겠죠. 지난 여름은 참 소란했습니다. 너무 무덥고 사뭇 위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험한 계절을 건넜기에 오늘 이래도 청량하기만 한 바람을 안 씁니다. 참 뿌듯하고 행복하네요. 강찬의 노래 듣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계시죠. 더 잘 달릴 수 있기를 바라며 배우고 또 잘하기에 힘씁니다. 성장이라고 하죠. 그런데요, 정작 중요한 영혼은 자라지 못하고 육적인 것들만 키워간다면 말썽꾸러기 촉법소년과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자라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그래서 자기 자랑 대신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는 성숙한 신앙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나 나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3289님 오늘 첫 사연이에요. 심준구 목사님 반갑습니다. 경주에서 출석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신청곡은 더 워십 에이플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신청합니다. 네, 3289님. 아, 제가 자꾸 웃으려고 그래요. 아, 그 하나님 안에서는 사실 기쁨이요 평안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그 뜻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자꾸 웃음이 난 이유는요, 아, 이 사연의 그 문체 자체가 저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네, 심정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경주에서 출석합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글쎄요, 이게 뭐 교회마다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좀 여러 교회 이렇게 다녀보면요, 주일 성수란 말이 언제부턴가 좀 사라지고 있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과거에는 사실 주일 성수라는 말을 거의 매주 듣다시피 했거든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이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성도의 행할 바라는 이야기를 거의 뭐 자주 들었어요, 정말로. 근데 요즘 어떻게 된 일인지 주일 성수라는 말, 어떻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자꾸 자주 그렇게 듣게 되십니까? 에, 그런데 이렇게 내일 주일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즐겁기도 하고 참 귀하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러면서 신청곡을 이제 주셨는데 더 워십 에이블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뭐 에이블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죠. 근데 이 에이블이요,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에이블이 장애를 나타내는 용어로도 많이 쓰여요. 네. 과거에는 이제 장애인이다 이러면 어떤 일을 무조건 할 수 없는 사람, 도움

무조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able에는 그거보다는 훨씬 긍정적인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점차 이런 호칭으로 우리 장애인들을 부르는 추세인데 여러 가지가 참 이 짧은 사연에서 생각할 게 많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절 한절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붙여주셨는데 미소가 절로 났습니다. 신청곡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인데 우리가 주와 같이 길 갈 때 웃을 수 있는 거죠. 평안할 수 있는 거죠. 3289님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더 워십 에이블 찬양으로 듣습니다.

더 워시베이블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네, 함께 들으셨고요. 여러분들의 사연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이번 사연은 9507님 사연이에요. 가을의 향기가 솔솔 풍기네요. 거리 곳곳에 낙엽이 떨어지네요. 목사님 찬양 신청합니다. 오주여 나의 마음이 들려주세요.

9507님. 아니, 앞서의 그 사연과 어쩜 이렇게 닮아있나요? 짧은 문장들로 이렇게 이어지는 사연. 아, 그래요. 이렇게 계절을 느낄 수 있다는 건 네, 그만큼 사실 여유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연구하고 심리를 공부하고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람이 정말 여유가 없고 그냥 각박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계절이 바뀌는 걸 미처 느끼지 못한답니다. 네, 이렇게 가을에 향기가 솔솔 풍기네요. 초가을부터 가을을 느끼고 있다면 네, 그만큼 열려있는 마음이고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아는 인생을 살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사연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거리도 이렇게 둘러보는 거죠. 뭐 낙엽이 떨어졌는지 누가 거기서 청소를 하는지 그냥 내 앞길만 그냥 가기 급급하다면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낙엽이 떨어지는 것들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새삼스럽게 너무 이 사연이 마음에 많이 와닿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신청해 주셨는데 오 주여 나의 마음이 네, 마음을 또 이렇게 주께로 정해졌습니다. 네, 이런 찬양도 신청했는데 앞서서 우리가 참 주의 성수에 대한 말들 요새 자주 듣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제가 했는데 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도 제가 하나님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저는 교회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게 야 벌써 한 40년 가깝네요 이제. 그런데 그 청년 시절에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이 찬이 얼마나 가슴에 깊이 은혜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기타 둘러매고 이 찬양을 하면 항상 마음이 벅차오르고 뜨거워졌었어요. 그때 생각하면서 네,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 띄워드릴게요. 9507님 신청곡 함께 듣죠.

0: 네, 9507님 신청곡이었어요. 오조의 나의 마음이 조수아님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우리 소유권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리죠.
1: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와 돌봄을 주제로 한 2026년 누림 컨퍼런스가 오는 9월 30일 열립니다. 경기도 장애인 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가 마련한 이번 행사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어떤 주거와 돌봄 모델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전국의 다양한 주거 돌봄 사례가 소개되고 현장 관계자들이 모여 앞으로의 지원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단순히 사는 장소를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더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장애인식 개선과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해온 개인과 단체를 찾는 2026 장애인 먼저 실천상 후보자 접수도 진행됩니다. 장애인 먼저 실천 운동본부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장애인식 개선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등의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이 상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온 사람과 기관의 활동을 알리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현장에서 꾸준히 이어져온 실천을 찾아내고 좋은 사례를 사회와 나눈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더 널리 알려져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 저는 오다인이었습니다.
0: 가을은 살갑습니다. 아늑하죠. 평안한 전경을 스스로 빚어내는 가을 풍경. 끝없이 펼쳐진 파란 하늘과 해맑은 햇살이 연신 평화의 노래를 읊조리는 듯합니다. 또 뽀송한 흰 구름은 마치 자유로운 영혼의 화가인 양 그리고 또 그립니다. 참 상쾌하고 감사한 주말이네요. 지선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오늘도 한 탈북민의 간증의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출연하신 분은 김포에 사시는 김민수 집사님이십니다. 대한민국 정착 10년이 넘어가면서 탈북민으로서 이 대한민국에 살아갈 때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특별히 우리 탈북민들은 어떻게 봐주십시오, 그리고 통일 준비를 위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는 평소의 생각과 또 한국 교회에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를 오늘 나눠주실 텐데요. 집사님의 이야기를 저는 먼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탈북민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되지만 함께 갈 동역자로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나눠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들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김민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이 땅에 정착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탈북민분들이 더 소명을 갖고 복음 통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응원하며 기도하며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간증 만나보실까요?
1: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 처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나라에 우리 3만 5천 명 탈북자 그 누구도 다 와서 마음껏 살게 해주신 여러분들한테 정말 탈북자를 대신해서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북에 있을 때 그렇게 궁상스럽게 살지 않았어요, 저는. 근데 또 제가 이제 사는 게 황해남도 해주시 해청동 76반에서 살다 왔어요, 제가. 근데 우리 황해도는 이 대한민국 TV가 다 걸려요. TV 켜면 바로 나옵니다. 남수선 TV가. 바로 걸려요. 근데 제가 살 때만 해도 북한에 이거 반도체 TV가 없었거든요. 다 이거 러시아식 관식 TV였어요. 그래서 불이 전기가 오면 TV를 켜면 그 관식은 한 30분 달아야 TV가 나오거든요. 중계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중계소에서 아직 좀 열이 나야 TV 중계가 되니까. 근데 한국 거는 키면 바로 나와요, TV가. 그 저게 뭐지? 아, 저거 남수선 TV네. 얼른 껐다가 그게 하루 이틀 반복되다 나니까 그걸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은 총살하거든요, 실제 북한에서. 그러니까 뭐 창문에 이불 덮고 뭐다 가리고 집에다는 일부러 먹을 것도 없는데 개 사나운 거 사다가 밖에다 매놓고 찢으면 얼른 꺼야 되니까 그러고 봤어요, TV를. 봤는데 그때 제가 본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리는지 모르겠지만 겨울연가 목욕탕집 남자들 살다 보면 보고 또 보고 이게 중독이라는 게요. 이건 마약 중독은 갖다 대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제 그 한국 드라마를 보다 나면 남녀 간의 사랑도, 에? 이게 남자 형제, 여자 형제가 이제 만나가지고 보고 또 보고가 아마 그걸 거예요. 언니가 자기 남자친구 만나러 갈때 입으려고 몰래 사다 나온 옷을 동생 입고 가서 막 싸우는 장면이랑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야, 사랑도 저렇게 하는구나. 북한 사람들도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보기 시작한 게, 그걸 안 보면 뭐 잊어먹은 것 같아요, 항상. 그 아버지도, 야, 그거 치안 됐다. 빨리 켜라, 빨리 켜라. 이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보기 시작하다가 전기가 안 오잖아요. 전기 와야 TV를 보고 왔으니까 강내 있는 거, 쌀 있는 거다 팔아서 배터리를 사다 놨어요. 배터리로 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황해남도 사람들은 다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다 알아요, 한국을. 다 알아요. 실제예요, 그거는. 그 정도로 북한 사람들이 그게 너무 세뇌된 교육만 받다가 이런 거를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그래서 북한 당국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해주에도 그이 축구 경기장이 있거든요. 그 직장 뭐 기업소 뭐 인민반별로 너네 몇 명씩 동원해라 이게 떨어지거든요. 그럼 가요. 가서 보면 혹시 여김에 밤꽃 사세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밤꽃 사세요. 북한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가씨들, 같이 시집 간그 가정 부인들이 밤에 몸 팔러 나가요. 역전으로. 그게 밤꽃 사세요. 밤꽃 있어요. 밤꽃 사세요. 밤꽃. 실지가 그래요. 북한이.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일주일에 이제 한 번씩 꼭게 그, 우리 해주 그 축구 경기장 그 경기장에서 이제 총사를 하는데 한 70명이 나와요. 첫 번째가 밤꽃 장사인 사람들. 사회주의 이제 그거를 이제 문란시켰다는 거죠. 황색 바람에 들어서. 이런 사람들은 총살은 아니고 단련대를 보내요. 무보수라고 그러죠, 일명. 그 다음에 총살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한국 드라마 본 사람들이 잡히면 총살을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많으니까 그걸 무슨 수로 다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본 사람들은 교화소, 감방 보내고 그 CD를 또 북한에도 그 기술자들이 많아요. 자동화 전문학교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CD로 제작을 해서 팔아요. 이런 사람들은 총살을 하거든요. 총살할 때 보면은 뭐 제일 앞에 가족을 앉힙니다. 죽는 사람 앞에. 가족을 앉혀요. 실제예요, 이거는. 가족을 앉히고 그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직장 사람들. 이렇게 앉히고 한 11m 밖에서 쏴서 죽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북에 있을 때 너무 봐서 그럴 일이 해요. 이게 우리 한국 분들한테는 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지만 그걸 하도 보니까 아유, 저는 왜 잡혔을까? 잡히지 말지. 이릅니다. 이게 북한

0: 비슷해요, 실지가.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거 누구도 못 막습니다, 이건. 이건 못 막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기가 안올 때는 집집마다 라디오가 다 있습니다. 건전지 약으로 오고, 배터리 요만한 거, 그걸 하는 게 장마당에다 다 사다 놨어요. 사다 놓고 TV를 못 보면 이불 속에 들어가서 그걸 듣거든요. 그래서 저 때만 해도 결혼식 때 이렇게 북한도 이제 결혼식이 있거든요. 여기 한국 결혼식하고는 다르죠. 북한은 여자집이건 신부집이건 신랑집이건 그 여자집에 남자가 이제 여자를 데리러 이제 가요.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면 여자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노래를 하거든요. 또 남자집에 와서 또 남자들 친구들이 이제 오락교 비슷하게 하고 여기서 한국 노래 한번 하면 아주 으쓱해지죠. 네? 진짜 으쓱해집니다. 그래서 북한은 한국 노래 모르는 사람이 숭치예요, 숭치. 모조리 바보.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이제 뭐 이제 그 드라마 이제 그거는 그 정도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아시겠잖아요, 흐름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사랑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우리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듣는 소리가 사랑이거든요. 국정원이나 하나원이나 이런 데 가면 뭐 교회에서도 나오시고 또 이제 뭐 성당에서도 오셔가지고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그래서 북에 있을 때는 사랑이라는 게 남자 여자 좋아하는 거지 뭐 이랬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게 교회에 가서 제일 먼저 듣는 노래가 여러분 무슨 노래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 노래를 제일 먼저 듣거든요. 우리 탈북자들이. 처음에는 그 노래 들을 때 뭉클하죠. 감사하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한 3만 5천 명 되는 우리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지금 사는데 과연 우리 탈북자들이 그 사랑을 다 아는가? 이걸 말씀드리자. 나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거밖에 몰라요. 그 다음 구절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사랑을 또 전하기 위해. 근데 전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저 탈북자들 중에. 다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TV에나 뭐 이렇게 나와서 방사라는 사람들도 탈북자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모여드려요. 아니, 집 주고, 정착금 주고, 다 줬어요. 6.25 참전 용사보다 혜택을 더 받습니다. 우리 탈북자들. 애들 데려오면 대학 다 무상으로 보내줘요. 근데 뭘 힘들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탈북민들이, 어? 여기 한국에 와서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흑안사불 떴어요. 그 북에 있을 때 남선놈들 죽이자 살리자 외치다 와가지고 뭘 힘들다는 거예요. 뭐를. 여기서 또뭐 어떻게 해달라고. 교회 오면 밥 주죠. 안 줘요? 밥 주죠. 아니, 뭐 어디 가갔다 가면 다 보내주죠. 우리 탈북민들을 위한 이런 그 시스템이 한국에는 잘돼 있어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나 뭐 사회 단체나 이게 잘돼 있어요. 근데 혹시 통일에 관한 거는 우리 탈북민들을 빼놓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좀 동원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면 뭐 준대? 첫째가 그거 물어봐. 뭐 준대? 아 거기 뭐 소정의 선물도 있다고 그러더라. 돈안 준대? 안 가. 과연 우리 탈북민들이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나부터도. 저는 오늘 그래서 이제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고맙죠. 고향에 그 북에다 고향을 둔 사람으로서는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여기 있는 3만 5천 명 탈북자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어떻게 준비시켜서 통일됐을 때그 사람들이 가서 어떤 말을 하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나 해서 오늘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1: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김민수 집사님의 이야기 먼저 전반부 들으셨는데요. 어떠세요? 이 탈북민들이 복음 통일의 전사로 거듭나고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지금 사랑을 나눠주는 것을 넘어서서 일꾼으로 세워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아마 시사하는 바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찬송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집사님의 간증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지금 흐르고 있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가 우리 있는 사람들도 관리 못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한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처음에 가서 목사님이 막 설교하는데 뭐 선악과가 어떻고 뭐 저게 무슨 소리야? 저거 뭔 소리야? 저거 뭐 성령으로 잉태돼서 뭐 했다. 아니 저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때 교회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예수님이 뭐 그 성령님이 한번 눈길 주니키고 임신했다는데 저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에서 한 5, 6년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런지 성경은 과학으로 접근하면 절대 못 받아들입니다. 제가 한 5, 6년 교회를 다니면서 또 여기 한국 분들하고 마주치고 뭐 어떤 땐 뭐 서러움도 당하고 뭐 이러면서 보니까 아, 이게 성경이 이렇구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사랑이라는 것을 바로 알 때 또 우리 탈북자들이 여기 와서 어떻게 준비하고 고향에 갈 때 내일이라도 통일돼서 간다고 하면 뭐 가지고 가야 하잖아요. 라면이라도 갖고 가야 하잖아요. 라면 사가지고 갈 돈이 있어요, 탈북자들? 아마 몇 없을걸요? 우리 탈북자들이 과연 이런 시스템을 누릴 자격이 있는가? 또 사랑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있는가? 이런 거를 오늘 저는 항상 오리지널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탈북자들을 너무 오냐오냐 하지 말자. 너무 오냐오냐 하지 말자. 그러면 자기는 사랑만 받아야만 되는 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왜 사랑만 받아야 줄 줄도 알아야지. 북한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제가 이제 황해도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농사 짓는 지방에 있었거든요. 황해남도가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그 기름진 그 연백 평야가 있어가지고 쌀이 아주 넘쳐나는 곡창지대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황해남도에 제일 없는 게 니을자 붙은 게 제일 없습니다. 쌀, 물, 불 없어요. 황해도는 석탄도 안 나고요. 산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근데 그 쌀은 많은데 온 나라가 달라붙어서 그걸 뜯어먹으니까 가을이면 우리는 뭐 그럴 말이 있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는데 북한은 가을이면 준엄한 가을, 피어린 가을이거든요. 그때 벼 하나라도 못 훔쳐오면은 굶어 죽어요, 실지가. 근데 굶어 죽는 것도요, 뭐, 요런, 뭐, 갓난 애기나 이런 애들은 안 죽어요. 6살, 7살짜리 애들이 제일 많이 죽거든요, 걔들이. 근데 그 보릿고개 때면 쑥이 없어요. 너무 뜯어먹어서. 근데 그 쑥도 우리는 약처럼 이렇게 맛으로 먹는 거잖아요. 쑥떡이고 쑥밥이고. 근데 쑥으로만 열흘을 먹어봐요. 쌀 한 톨 안 먹고. 강영실이라는 말 들어봤죠? 영양실조. 강한 영양실조. 그래서 강영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살이 빠지고 찌고 하는 데는 다 적인데 코는 웬만해서는 살찌고 살 빠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와서 보면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렇게 코가 작았나? 왜 얼굴이 너무 살이 쪘는데 코는 안 찌다 나니까 코가 별로 작아요. 내가 코가 작아졌어요. 뭐 이게 탈북할 때는 코가 엄청 컸는데 근데 이거 코가 여기 살이 빠지면 죽어요, 그 사람은. 그 강영실이 그 영실 4단이 오면 3단이 오면 이 홍문이 열리고 4단이 오면 이 코가 이렇게 꺾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면 그건 무슨 현대의학으로도 못 살려요. 6살, 7살짜리 애들이 그렇게 죽거든요. 그거를 볼 때는 정말 가슴 아프죠. 정말. 그래서 그러다가 지금 고독사 하는 분들

0: 저는 그래도 나름 가족 아홉을 데리고 배로 건너왔으니까 한국에서 정착하는데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감히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는데 혼자 오신 분들이 진짜 장기 가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거를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들도 그거 다 알거든요.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 과연 10년 동안 기초수급 받으면서 살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북한은 황해도는 그렇게 곡창지대라도 그렇게 먹을 게 없어서 제일 많이 굶어 죽는 게 황해도입니다. 저 해산이나 저 양강도 이쪽은 중국하고 국경을 했기 때문에 뭐 밀수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해서라든지 먹고 사는데 우리 황해도가 제일 힘들거든요. 제일. 그래서 북한에는 말이 있어요. 우리 황해도 보고 땡이도라고 멍청화되는 거죠. 우리 황해도 보고 그러거든. 우리 황해도 사람들 보고 옛날에 석전경우라고 했대요. 우리 황해도 사람들 보고 돌밭을 갈아엎는 소. 근데 그게 좋은 말로 하면 아주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저거 뭐 김정일이가 죽으라고 때려 뭐라도 알았습니다 하고 돌밭 가는 저 멍청한 놈들 이러거든요. 우리 황해도가 어느 정도까지 뭐 인권이라는 건 북한에는 없고요. 작업반장에서 여기로 말하면 이장? 이장이 아침에 일을 나가면 그 분조장들한테 그래요. 야, 1분 조장 오늘 몇 마리 나왔어? 수컷 몇 마리 나오고 암컷 몇 마리 나왔어? 이러거든요. 실지가 그래요. 여기서 그 말이 하여튼 뭐 난리도 아니죠? 그것처럼 그런 나라를 해방하고, 이거는 당연한 우리나라의 의무기도 하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 통일이 된다고 하면 과연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준비가 안된 사람들 한 2천만 명 받아가지고 지금 3만 5천 명도 처리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그게 저는 제일 걱정이에요. 통일은 꼭 바라지만 우리가 남북이 하나로 합쳐지면 더큰 하나가 되겠죠. 틀림없이. 근데 그 내용도 좋아야 하잖아요. 저는 그게 탈북자로서 제일 가슴이 아픕니다. 제일 가슴이 아파요. 과연 통일이 돼서 그 2천만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컨트롤을 하고 저걸 어떻게 바로잡을까? 그게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교회 나가서도 기도 드리는 게 우리 북한 사람들한테 밝은 눈을 달라고. 밝은 눈을 달라고 저는 기도를 합니다. 뭐 배고픈 것도 해방되고 하면 좋겠지만 그보다도 진짜 국가가 뭔지, 민족이 뭔지, 인권이 뭔지 이거 보는 눈을 가져달라고 제가 기도를 드려요. 우리 목사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사람들의 뭐 불쌍함이나 가련함이나 이런 거를 하기보다도 그 사람들의 의식을 깰수 있게끔 이거를 기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3만 5천 명 되는 탈북자들을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해서 진짜 통일이 됐을 때 하나님 말씀 받들고 나가서 1,000배, 100배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정말 길러내는 게 우리 교회의 몫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감히 들어보면서 정말 밝은 눈을 정말 정직한 눈을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복을 많이 지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 매일 철야 시간에 간증으로 함께 하신 김포에 사시는 김민수 집사님의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탈북민들이 이 땅에 와서 참 많은 혜택을 누리는 듯 하지만 이들이 자립하고 또 복음 통일을 위해서 헌신할 귀한 일꾼들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이제는 한국 교회들이 또 다음 스텝을 나아가야 해요. 일꾼을 길러내고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더 많은 기도로 함께하고 그런 역할로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한국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끝찬송으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를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극동방송

김상균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풍경이 있는 시간, 찬양의 향기를 만나는 이 시간, 예수님 때문에 사랑의 싹이 트고 있음을 찬양 가족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요, 가을밤 찬양 스케치 문을 엽니다. 가을엔 감사로 물들어가는 모든 시간이길 소망하면서요, 그 감사를 이 시간 먼저 찬양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뭔가 간절하면은 우리의 몸도 우리의 행동도 따르게 되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 상황을 우리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많은 분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올려드려요. 그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란 우리의 내려놓음과 간절함이 있죠.

별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시작된 것 같아요. 요즘 만나는 새벽 하늘을 가득 채운 별이요. 너무도 아름답게 반짝입니다. 주님의 빛으로 인해 하루를 열어가며 그 빛을 따라 이 하루가 감사이죠. 그리고 밤하늘에 다시 뜨는 별을 보며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환히 비추어 주심을 그 별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감을 고백드리게 돼요. 주님이 빛이기에 우리도 그 빛을 따라갑니다. 누가 별을 놓았지란 찬양이에요. 심해서 조찬미의 구속으로 함께하고요. 조대경 최종길의 바다에 뜨는 별, 조수아의 그 이름까지 여러분 세 곡 함께 찬양 나눕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그는 만주 북간도 명동촌의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고요. 그의 할아버지는 명동교회 장로였습니다. 부모님 역시 독실한 크리스천이셨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기독교 가정교육과 신앙 속에서 성장을 했는데요. 북간도 시절에는 명동교회에 다녔으며 이후 평양 숭실중학교와 서울 연희전문학교를 거쳐 깊은 신앙심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이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신 은혜의 고백, 윤동주의 별 헤이는 밤이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고백처럼요. 그가 남긴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많은 시에도 아름답게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듯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이 시간 끝곡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함께 찬양 나누면서요 이 시간 인사드릴게요. CCMING의 음성으로 우리 함께 귀한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함께한 찬양 스케치, 지금까지 진행의 김경화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찬양가족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 흰기 세우나니 청초에 고이 씻은 몸 더럽힐까 하노라. 일찍이 포운 정몽주 선생님의 모친께서 간신배들이 판을 치는 정치판에 뛰어드는 아들을 염려하여 지은 시가 방금 읽어드렸던 시입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시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은 자리에 관하여서 운명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잘못된 자리에 있으면 잘못을 범할 확률이 100% 됩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도박판에 가면 자기도 도박을 하게 되고 술판에 가면 자기도 술 주전뱅이가 됩니다. 깡패들이 노는 자리에 가면 자기도 깡패가 되고 불평분자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면 자기도 불평하는 자가 됩니다. 음란한 자리에 가면 자기도 음란죄를 범하는 사람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현재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리는 아닌지? 늘 나 자신을 살피고 성도들이 있어서는 안 될 자리는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하며 잘못된 자리에서 살고 있다면 즉시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죄에 물들어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자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양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창문의 음성입니다.

이어서 들으신 찬송 CCM 클래식 음반 중에서 축복의 사람 들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을 자리에 앉아야 한다. 의인은 의인의 자리가 있고 악인은 악인의 자리가 있다 했습니다. 어떤 자리에 살아야 할까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가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한다 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에 보면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했습니다. 잠언서 4장 14절 15절 말씀이죠. 사람은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리에 있으면 악해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선한 자리에 있으면 선해질 가능성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기 교육, 어릴 적 교육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는 자리에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한 노예의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표는 비싼 값에 노예들을 팔아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동정이나 사랑이란 단어는 사치스러운 감정에 불과했지요. 주위에서는 그를 냉혈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20살 때 이미 노예 매매에 종사하기 시작한 후에 노예선의 소유주가 되고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존 뉴턴입니다. 이러한 뉴턴이 1748년 5월 10일 폭풍 속에서 난파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때까지 전혀 신앙심이 없었던 그였지만 엄청난 위기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놀랍게도 그토록 사납던 폭풍우가 순식간에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뉴턴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헌신하죠. 그리고는 그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수년간 신앙생활을 성실히 한 후에 깨달음을 얻게 돼서 노예선의 선장직을 떠나 목회자가 됩니다. 물론 그가 목사가 되는 데는 적지 않은 난관과 반대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노예 폐지 운동에 앞장서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가 우리가 애창하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가사로 자신의 인생 역전의 비결을 오늘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 권위의 상징인

목사의 예복을 입지 않았고 항상 노예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예복을 입습니다.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즉시 돌이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진리의 길로 들어서야 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 악인의 길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찬양 나누실까요? Amazing Grace 찬송가 305장입니다.

Amazing Grace, 영어 음반 수잔 보일의 음성으로 연이어 들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복받은 사람은 자리에 문제가 있다 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한다고 시편 1편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히브리어로 하타임이라고 부르는데 목표물을 마치지 못한 자, 길을 잘못 들어서 잘못된 길로 빠진 자를 의미합니다. 죄인의 길에 선 자는 행동으로 분명한 죄를 짓는 사람을 말합니다. 죄인의 길로 가면 종착역은 유황불이 붙는 지옥이죠.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만 죄인은 마귀의 지식대로 삽니다. 마귀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길에 들어서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삯은 사망이요라는 말씀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은 이 세상에서의 죄의 짐만큼이나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곳도 없다. 당신은 그러한 괴로움을 참을 수 있겠는가? 당신의 죄로 인한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라. 그리하면 당신이 만나게 될지도 모를 괴로움이 무엇이든 간에 당신은 쉽사리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범죄 자리에서 분명히 일어나서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궁휼히 여기시고 널리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면 죄 용서는 물론 풍성한 위로와 성령님의 충만까지의 선물로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며 놀라운 축복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정영택 목사님이 작사하시고 박재훈 박사님이 작곡한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는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애송하는 찬송가입니다. 찬송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527장입니다.

이어서 들으신 찬송 히즈윌의 돌아가는 길 탕자 이야기였습니다. 정영택 목사님이 작사하신 527장 어서 돌아오호 이 찬송에 사연이 있습니다. 시골에 홀 어머니를 홀로 두고 집을 나간 방탕한 아들이 있었답니다. 홀 어머니를 버리고 집을 나갔던 아들이 후에는 자신이 불효한 것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새벽이 다가오는 깊은 밤인데도 대문이 열려 있고 방에는 불이 켜져 있더라는 겁니다. 어찌된 일인가 하고 방문을 살그머니 열어보니 방문도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근심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어머니는 편히 눕지도 않으시고 앉은 채로 피곤하여 졸고 계셨습니다. 아들은 깜짝 놀라 달려가서 어머니 무릎에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차디찬 아들의 손을 어루만지고 등을 쓰다듬어 주시며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십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근처에는 호랑이 같은 무서운 산 짐승도 많고 위험한데 어찌 대문을 잠그시지도 않고 방문도 걸지 않으셨으며 호롱불은 이렇게 환하게 켜놓고 앉아 계십니까?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내가 집을 나간 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너를 기다렸단다. 혹 내가 집에 돌아왔다가 문이 닫혔으면 부끄러운 마음이 생겨 문을 열어달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면 어쩌나? 또 혹시 돌아오긴 했어도 내가 불을 끄고 자고 있다면 날 깨우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갈까 봐 이렇게 불을 켜놓고 있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영택 목사님은 위의 내용을 생각하며 탕자의 비유에서 보여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돈으로 받아 가출하여 허랑방탕하여 거지가 되어 돌아온 탕자를 학수고대함에 기다리시며 돌아오는 탕자를 달려가 끌어안고 기쁨으로 잔치를 열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찬송가로 만든 것이 바로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오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혹 죄인의 길에 있었더라도 즉시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525장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국립합창단입니다.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시와 그림의 음성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리의 문제라 했습니다. 죄인의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이죠. 오만하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침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를 의미합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거룩하고 진실한 것을 하찮은 농담거리로 여기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오만한 자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5절에 다윗은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만한 자는 자기가 법이고 자기의 생각이 제일인 경우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신도 자기 멋대로 평가하고 하나님 말씀까지도 부인하며 자기의 주장대로 남을 비평하며 살아가는 자가 오만한 자입니다.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말씀을 기억하고 절대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주리님의 음성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잘 만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끝으로 띄워드리는 찬송은 옹기장이 선교단의 음성으로 나의 자랑 나의 기쁨은 오직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평강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희는 지금 생명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포항 큰숲교회 김창성 목사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 전파해야 된다는 것도 많이 들었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도 알죠. 그러나 마음은 있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때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을 더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극동방송을 통해서 나는 안 해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는 부분을 극동방송을 통해서도 우리가 같이 협력할 수 있구나라는 것에서 순수 복음 전파 방송의 중요성이 25년 전부터 오늘날도 변함없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 포항 지역은 홈이 곧 대한민국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곳으로 또 잘 아실 겁니다. 해가 가장 빨리 뜨는 이곳 포항에서 시작하는 극동방송은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대한민국의 동쪽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포항극동방송을 저도 많이 사랑하고 또 응원하게 되고요. 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도 더욱더 우리 포항극동방송을 품고 기도하며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에게 대한민국의 동쪽이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이 있기에 오늘도 방송은 멈추지 않죠.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대한민국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문자메시지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는 평생 장사하시거나 푼푼히 모은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평범한 소시민분들 그리고 노인분들의 미담은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베푼 만큼 돌려받기를 기대하거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과 시간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언론에 소개된 어떤 할머니는 자신도 어렵게 사시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쪽방촌 독거노인 또 그리고 당장 자신에게 고마움을 갚을 길이 없는 거리의 노숙인들을 위해 수십 년간 모으신 전 재산을 무상으로 내어놓으신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공로상이나 당장의 담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배고픈 분들이 따뜻한 한 끼를 먹는 것 그 자체에 기쁨을 느끼시면서 갚을 길이 전혀 없는 분들에게 아낌없이 베풀매 삶을 실천하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해 타산적인 인간관계를 넘어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그런 모습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나눔의 의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 믿는 자들이잖아요. 믿는 우리들도 이런 사랑과 나눔의 삶을 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해보면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한스밴드의 낮은 자의 하나님, 강찬의 섬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누군가를 초대해서 대접을 할 때 주로 어떤 분들을 떠올리시나요? 아마 마음이 잘 맞는 친구나 친척 또는 나중에 나를 다시 초대해 줄 수 있는 여유 있는 이웃을 떠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파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장애를 가진 자들, 갚을 것이 전혀 없는 이웃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에게 갚을 것이 없고 갚을 길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은 내가 준 만큼 돌려받는 셈법으로 돌아갑니다. 보상이 없으면 손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다르다는 겁니다. 당장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나 보상을 줄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밀한 섬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친히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 관계의 반경을 조금 좀 넓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와 친하고 이익이 되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좀 넘어서서 우리의 도움을 받았지만 갚을 수 없는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눈을 돌려봐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숨은 동기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베푸는 친절이나 그 나눔 속에 은근히 대가나 칭찬을 바라는 그런 마음은 없는지 좀 돌아보고 순수한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내기로 결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어노인팅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저의 목소리로 모든 상황 속에서.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어노인팅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저의 목소리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통 나를 챙겨줄 수 있는 사람 또는 뭔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꼭 닮은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50년 넘게 한약방을 운영하시면서 평생 모은 재산을 사회에 아낌없이 내어놓으셨던 김장하 선생님인데요. 이분은 사제를 털어서 학교를 세워 국가에 기부를 하셨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남몰래 도우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 놀라운 사실은 선생님께서 그 흔한 감투나 표창장 하나 없이 모두 다 마다하시면서 자신의 선행을 세상에 알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도움을 받은 분들은 선생님에게 무언가를 갚을 길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누가 도왔는지 모르니까.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김장하 선생님의 헌신이 세상에 그 어떤 계산된 나눔보다 훨씬 더 깊은 울림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대가와 이해 타산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김장하 선생님의 삶은 갚을 길 없는 이웃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용기를 건네주는 선행과 나눔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요 주위의 이웃을 돌아보고 대가 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도움의 손길을 뻗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열매에 나누어요. AJ 워십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열매에 나누어요. AJ 월십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보통 한 끼 밥을 살 때도 이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뭐 삼겹살이라도 뭐 국밥이라도 하나 사겠지 하는 얄팍한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이런 마음을 다 꼬집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넉살 좋은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이 집사님이 작정을 하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재력가 장로님들과 쟁쟁한 유지들만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속으로 내가 이만큼 대접했으니까 나중에 큰일이 생기면 나를 돕겠지 하면서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는데요. 그런데 잔치가 끝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아이고 지난번에 그 너무 비싼 걸 또 먹어서 그런지 부담스러워 이거 봐 아이고 하면서 오히려 집사님을 피해 다니더라라는 것이죠. 결국 대가를 바라고 베푼 잔치는 인간관계만 더 소목하게 만들고 말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갚을 길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라 라고 하신 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의 이런 얄궂은 계산법을 시원하게 깨뜨려 주시는 유쾌한 진리가 아닐까 싶지요. 나중에 나에게 밥 한 끼 안 사줄 것이 확실한 그런 이웃에게 사줄 것이 확실함이 아니라 안 사줄 것이 확실한 그런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상속세가 확실히 면제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옹기장이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남궁 송옥의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네, 두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옹기장이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건, 남궁성옥의 내 삶의 이유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준 만큼 돌려받기를 기대하거나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을 하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의 의미를 삶으로 보여준 한 세 개

세계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영화 로마의 휴일로 영원한 세계의 여배우로 기억되는 오드리 헵번 이야기입니다. 이 오드리 헵번은 화려한 은퇴 이후에 누구나 부러워하는 안락한 삶을 누리는 그런 삶 대신에 유니세프 친선 대사의 삶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과 기아로 신음하는 아프리카와 남미의 오지를 찾아가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직접 품에 안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곳에서의 아이들은 오드리 헵번에게 명예나 재물 같은 어떤 보답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처지였다는 거 우린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오드리 헵번은 대가나 스포트라이트를 전혀 바라지 않았고 오직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위해서 남은 생의 사랑을 아낌없이 그들을 위해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이 시간 혹시 받은 것을 계산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지쳐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갚을 길 없는 이웃을 향해 조건 없는 온기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복의 모습이 아닐까,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찬미예수의 이젠 주의 사랑으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리 서로 사랑해요.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찬미예수의 이젠 주의 사랑으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리 서로 사랑해요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투자할 때 수익률을 꼼꼼히 따집니다. 내가 100만 원을 넣으면 얼마가 들어올까, 이렇게 꼼꼼히 따지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은근히 이런 영수증 챙기는 심리가 작동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의 통 큰 권사님이 대형 잔치를 열었는데요. 평소 동네에서 빚쟁이처럼 눈치를 보면서 사는 그런 가난한 이웃들, 힘들고 어려운 분들, 그분들을 쏙 빼놓고 교회에서 한가락 하시는 유력 인사들만 쫙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이번에 이분들에게 제대로 대접해 놓으면 나중에 회장 선거나 구역장 뽑을 때 내 편이 되어 주겠지 하면서 든든한 백을 만들 셈으로 잔치를 열었던 거죠.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잔치가 끝나고 대접받은 분들이, 아이고 요즘 물가가 얼마인데 아 이런 부담스러운 자리를 만들었어요 하시면서 오히려 권사님을 은근히 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갚을 능력이 있으니 어떻게든 갚아야 된다, 내가 좀 많이 먹었으니 또 내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사이가 멀어졌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연히 길에서 만난 노숙인 아저씨는 이 권사님을 볼 때마다 90도로 인사하면서, 아이고 그날 주신 국밥 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라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는 것이죠. 비교가 되죠. 보답을 바라고 베풀면 본전도 못 찾을 가능성이 크지만 갚을 길 없는 분들에게 베풀게 되면 천국 은행에 확실하게 원금이 보장되고 이자가 확실하게 적립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행에 보답할 수 없는 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한번 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곡 위클레시아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에 저녁에 퇴근하다가 가방 속 주머니를 괜히 한번 열어봤더니 사탕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아마 예전에 누군가 준 사탕을 가방 안에 넣어두고 깜빡했던 건데요. 마침 입이 심심할 때 이렇게 발견하니까 그게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해져서 가을맞이 준비하려고 옷장 속 긴팔 옷들을 하나 둘 꺼내봤습니다. 어느 재킷에 무심코 주머니에 손 넣어봤는데 글쎄 만원짜리 지폐 몇 장이 들어있는 거 있죠? 이럴 때도 역시 반갑고 뜻밖의 기분 좋은 순간입니다. 가방 속의 사탕도 주머니 속의 지폐도 분명히 전부터 그 자리에 계속 있었을 텐데요. 다만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리지 못했던 거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이미 우리 곁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분명 우리를 위한 계획, 하루의 은혜 많이 예비해 두셨을 텐데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주님의 사랑, 그 예비하신 은혜를 확신하고 때를 따라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밤입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작기만한 나를 위한 조금씩 커가는 아이돌.

한웅재의 찬양 일상 은혜라는 곡이었고요. 이어서 박신화 콰이어의 합창 찬양이었습니다.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이두 곡의 찬양으로 그레이스 투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는 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세상은 변해도 그분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요.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그 사랑 다시 한번 발견하고 감사하는 그런 밤 보낸다면 좋겠네요.

온누리교회 뮤지컬 찬양팀의 곡이었습니다. 더욱 사랑. 아,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송가를 또 새롭게 편곡한 찬양이죠. 이어서 박성은의 음성으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 찬송가는 달빛 마을의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밤인데요. 여러분의 신청 찬양도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이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9208번님께서 요즘 참 마음이 힘들고 복잡합니다. 갈피를 못 잡고 지내는 요즘이지만 그래도 주님 다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게 샬롬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며 김도현의 찬양 샬롬 신청하셨네요. 흐르는 찬양 가운데 주님을 더 바라보며 샬롬을 누리는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도현의 샬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조수아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피어워십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세 곡의 찬양 이어드렸습니다. 현실 속에 여러 제약과 어려움이 있지만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붙잡으며 담대한 믿음으로 여정을 잘 헤쳐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워 말라라는 메시지로 만들어진 또 다른 찬양, 너 두려워 말라 팀로워십의 찬양을 끝곡으로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유 김보령이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랬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0: 훈련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1: 강중의 달빛 가스펠 주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아, 오늘 첫 찬양으로는 피아워십의 우리들이 꿈꾸는 주의 나라였습니다. 안녕하셨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토요일 주일 달빛 가스펠 진행하고 있는 찬양사역자 강중현입니다. 오늘 피아워십의 찬양 너무 은혜가 되는, 도전이 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오늘 오프닝 말씀은 시편 119편에서 발췌해서 읽어드리고 있어요. 너무 귀한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근데 이 시편 119편에서 상당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바램, 제가 주님의 율례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법도를 따르길 원합니다. 주의 계명을 따르길 원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 계명 안에, 주님의 법도 안에, 주님의 율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걸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저 내가 나의 스스로를 완성하고 싶어서, 도덕적인 완성을 갖고 싶어서 주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면면이 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알기에 주님의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율법을, 율례를 따라서 살아가겠다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저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바라고 어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주님의 율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주님의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주님을 향한 예배 찬양들로, 또 예배 팀들의 찬양들로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찬미워십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찬미워십의 교회가 기도할 때였고요.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찬양은 유승하 전도사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였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이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저는 찬양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고백하는 함께 고백하는 찬양도 있고 듣게 되는 찬양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듣게 되는 찬양은 조금 감상이라는 건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예배 찬양들 같은 경우에는 감상한다기보다도 그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들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기도하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들음으로써 기도하게 되는 것이 다시 나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마음을 내어드리는 하나님, 저도 그렇습니다. 아, 주님 그러시군요. 맞습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약속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굳이 뭔가 멜로디를 싫지 않아도 마음으로 들으면서 고백하게 되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의 예배가 오늘의 예배죠. 오늘의 예배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이런 진실한 고백으로 이어지면 좋겠다라고 또 생각이 들었네요. 행복한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쉼표이지 마침표가 아닙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미리 단정짓지 마십시오. 지금은 어둡지만 새벽이 올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때는 새벽이 오기 바로 직전입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 상황과 사건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택해서 양자를 드리려 했고 몸종을 시켜서 아기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름답지 않았죠. 어렵고 힘들 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고가 생기고 후회하게 됩니다. 대신 포기하지 말고 처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잔치 공동체의 평생의 부를 노래였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이 말씀, 이 이야기, 이 표현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너무 많이 들었고 또 붙들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것이 알매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가 하나님의 때일까? 지금이면 안 되나? 이제 맞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면 안 될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까?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주님의 주권이죠. 그런데 동시에 그렇게 하시는 이유도 결국 우리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의 때가 이루지 못하고 있다. 뭐 그것도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나를 다루고자 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리고 내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리고 나를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바람과는 조금 다른 시간에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무엇을 어떤 자격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주님보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뭘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시기와 시간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다루시길 원하고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이야기이면서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주장대로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너는 아직 모르니까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 어려움에 대한 감정도 고민도 생각도 하나님께서 답하신다는 거죠. 그 일에 대한 해결은 아직 눈으로 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아픔을 말씀드리면 회복을 주시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전히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찬양 들을까요? 예라 모십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예라머십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 사랑이었고요.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아이자야 61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소망하고 계시나요?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들을 이제 완성하실 구원을 이미 완성하셨고 또 주님의 모든 시간을 완성하실 그날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네,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엘리야 때처럼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는가, 바라고 있는가. 이땅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너무 매몰되어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도 하나님의 뜻도 잘 보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 방송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삐까스페란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받고 있습니다. 문자 사연으로 신청해 주시는 방법을 주로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유료,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그 앱상에서 사연과 신청곡을 남겨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남겨주셔도 오늘 방송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토요일마다 사연과 신청곡을 모아서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연을 보내주시면 잘 모아서 오는 주 토요일날 다 일괄적으로 방송해드리고요. 만약에 신청하신 곡이 CCM 곡이면 토요일에, 예배 찬양이면 주일에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여러분들의 소식과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느덧 벌써 저는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벌써. 이거는 참 방송을 진행하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하고 진심이거든요. 근데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아유, 야, 오늘은 한 시간 되게 길은 것 같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어느덧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오늘 그냥 한 시간 다 채웠는데 뭐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말하는 자기보다 스스로보다 듣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도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시겠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께 막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어떤 입장이신지 한번쯤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어떤 입장이신지는 말씀에 다써 있습니다.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고요. 우리 이야기를 다 들으시려고 하시고요. 그런데 그 들었던 이야기, 들으셨던 이야기에 대한 답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오늘 마음껏 예배하시고 경배하시고 만나시는 그런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노인팅에 사랑한다 말하시네 준비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키 오브 데이빗의 내가 만난 주님, 이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성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들판의 곡식들이 단단하게 익어가는 풍요로운 가을, 우리 영혼에도 풍성한 결실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시작하는 또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벌써 9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높은 하늘과 따스한 가을 햇살을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물을 성실하게 키워내신 하나님의 손길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시편 107편 9절 말씀인데요. 하늘의 햇살과 이슬이 곡식을 연글게 하듯이 주님은 주를 사모하며 그렇게 나온 우리 영혼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새벽도 세상의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고요. 우리 영혼의 채움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또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여물어가는 것은 다 아름답다. 고개 숙일 줄 아는 것은 다 가슴 깊다. 너를 생각하는 내 마음의 가을 들판, 주렁주렁 열매 열리고 하늘이 내려와 앉는다. 네, 나태주 시인의 가을이었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여물어가는 모든 것은 다 아름답죠. 여름의 땡볕과 비바람을 견뎌내고 비로소 고개를 숙이는 가을 들팔처럼 우리가 그 걸어온 고단한 시간들도 내 신앙을 겸손하고 깊어지게 만든 거룩한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드려질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 들판을 하늘 은혜로 가득가득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도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제17장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신광야에서 로행길을 떠나 여호와의 명령대로 두루 다니다가 루비딤에 진을 쳤으나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다. 이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 그대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고 말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 물이 없어 백성이 목마르니 백성이 모세를 향해 그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목적이 고작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려는 것이냐 하고 따졌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상대해야 합니까? 이들이 조금 후에는 내게 돌질할 것입니다 라고 아뢰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 앞으로 나아가되 이스라엘 어른들을 내 곁으로 부르고 내 손에 나일강을 내리치던 너희 지팡이를 들고 가라. 내가 거기 호렙산 바위에서 내 앞에 설 것이니 너는 그 바위를 내리치라. 그리하면 거기서 물이 솟을 것이니 백성으로 마시게 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어른들 앞에서 그대로 행하였다.

그가 그것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퉜기 때문이며 또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고 시험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아말렉이 나와 루비딤에서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거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용사들을 가려뽑고 데리고 나아가서 아말렉에 맞서 싸우라. 아침에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서 언덕마루에 설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맞서 싸웠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그 언덕마루에 올라갔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의 손을 우로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자기의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모세의 두 손이 무거워짐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밑에 놓으니 그가 거기에 앉고 아론과 훌이 그의 두 손을 받쳐둘되 이쪽에서 하나 저쪽에서 하나씩 받쳐두니 그의 두 손이 해질 때까지 굳게 둘려 있었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칼날로 쳐서 이겼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것을 한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이를 여호수아의 귀전에 거듭 낭독하라. 이는 내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서 깨끗이 지울 것임이라 하셨다. 이때 모세가 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부르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맹세하셨다 라고 말하였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제17장 1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수능생 여러분, 네, 이제 수능일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0: 경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계실 텐데요. 환우 여러분의 아프신 곳, 또 어그러진 곳 곳곳마다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길이 만지심이 함께 하셔서 빠르게 고통 없이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친구의 소개로 시골에서 숨어서 지냈어요. 시골에 이제 좀 건강이 안 좋은 이모님이 계신데 여기 있으면 괜찮을까 해서 있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시골인데 종자가 없어요. 4월 초면 이제 좀 있으면 종자를 심어야 되는데 종자가 없어요. 그래서 종자가 시골에 이렇게 종자도 없나요? 도둑 맞아서 이렇게 다 종자를 잃어서 지금 종자를 사야 되는데 걱정이다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간 돈을 드렸죠. 일부를 드리고 또 그걸로 이제 농사도 짓고 같이 이제 지내다가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전도하라고 너무 착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뭐라 했냐면 저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부모님도 없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고 그냥 여기 있으면 잘 견디면 가을이 되면 우린 또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죽이라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여기 있자. 너 장가 보내줄게 나중에 이러면서 저한테 너무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이분한테는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같이 이제 산에서 일할 때 왜 이모 기독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싫어해요? 질문하니까 야 막 난리 난 거예요 이모가. 이렇게 기독교 얼마나 나쁘고 와 제국주의 앞잡이고 우리나라 사회주의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선교사와 막 이런 다 이렇게 어? 양해탈을 쓴 늑대들을 막 앞세워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냐. 어?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생각 자체가 너는 너무 위험하다 이러면서. 근데 저 이모 중국에 있을 때 진짜 양 만난 것 같아요. 저는 그랬죠. 이모가 이제 알아듣고 신고하겠다. 너 한 번만 더 얘기하면. 그래서 아 오늘은 신고 안 하나 보다. 오늘은 아니구나. 근데 이 이모가 나의 정체를 알게 되고 나서는 난 하나님 믿는데요 이러면 막 얘기해버렸거든요. 내가 완전 빗장을 열고 다 쏟아부어야 진심을 전달될 것 같아서. 근데 이모님이 신고하겠다 하니까 이모님을 전도 못하면 내가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에 계속 전도했죠. 한 달 지나니까 내가 만났던 기독교인들과 내가 느낀 예수님을 얘기하고 계속 그러니까 이모님이 한 달쯤 됐을 때 야, 그 신 믿으면 농사 잘 되냐? 이렇게 된 걸. 하늘과 땅과 바람과 구름을 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농사 따위가 뭐가 이렇게 이모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요. 어? 그러니까 이모가 믿고 기도하면 당연히 그 정도는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 신이라고 있다면 진짜로 믿고 기도해 보시라 하고 결말을 못 보고 저는 다시 탈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3년 11월에 또 잡혔죠. 예배 중에 경찰이 들어와서 딱 집더라고요. 어, 꼬맹이 나와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엔 탈북민이 또 있었어요. 저 말고도. 그리고 또 있었는데 그 형은 그날 안 오더라고요. 이 형은 어디 갔나 했는데 저를 붙들고 그 형을 물어보더라고요. 다 이제 한국에 오시긴 했는데 지금은. 그래서 그 형은 운 좋게 그날 교회 안 나가고 안 잡히고 저만 잡힌 거죠. 그래서 그 형에 대해서는 뭐 조사를 엄청 많이 해갖고 왔더라고요. 이미 잡으려고 작정하고 왔는데 엉뚱하게 이렇게 피자미 하나 잡아간 거예요. 경찰들도. 그래서 북한에 또 갔죠. 저는 안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차비 안 받으시고 그냥 무료로 이렇게 보내주셔갖고 고향 방문 한 번 더 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고향을 안 보내주시고 돌리시더라고요. 전국 방방곡곡으로. 그래서 그 유명한 온성으로 이렇게 가서 온성 보이부 단련대 청진으로 갔다가 무산으로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게 가장 힘들 때 드러나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제가 만난 하나님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탈북할 때 말씀으로 이렇게 마음에 뜨거움을 주셨던 분. 그리고 보이부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아유 다 헛되고 헛되 이러는데 옆에 친구가 해 아래 수고하는 게 다 헛된 거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름이 쫙 돋으면서 얘는 또 뭐야 그곳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소름 끼치고 또 힘이 되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수용소로 가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도망쳐 나오고 뭐 이러면서 또 한 번 탈북을 했는데 마지막 탈북은 어떻게 탈북했냐면 도망쳐 나왔으니까 이제 또 새로운 죄를 지은 거예요. 탈출을 했으니까. 가다 가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디 갈 데도 없고 같이 중국에 생활하던 친구 집 찾아갔는데 친구가 또 들여놓지 않더라고요. 이제 하나님 정말 이 친구도 중국에서 2년이나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한 친구인데 저를 문전박대 하네요. 아이 정말 갈 데가 없는데 이러고 있다가 사람이 가장 드문 곳이 쓰레기장인데 그쪽에 가서 눈물나게 기도를 시키셨어요. 2003년 그 4월 1일 날 같이 탈북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야 힘들 때 찾아와.

말하 그런 립서비스 같은 거잖아요. 원래 염치불구하고 찾아갔죠. 근데 고용돈 뭐 이렇게 뭐 하룻밤 재워주고 다시 내쫓긴 했는데, 이제 정말 갈곳 없을 때,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제가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릴 때 꽃제비 숙소에서 같이 지내던 꽃제비를 만났어요. 따라와 하더라고요. 따라갔는데 거기에 기막힌 인연이 숨어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 인도하심 같아요. 꽃제비들이 여러 명막 우글우글 소굴인가 봐, 소굴. 그래갖고 뭐 있는데, 저기 누워있던 친구가 이렇게 뭐 있다 구석에 이렇게 있다가 쭉 보더니, 이렇게 또 일어나더니, 어, 너 누구 아니냐? 이렇게 이름 부르는 거, 이름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안면은 있는데, 아, 그 어떻게 날 알지? 이러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98년에 탈북했으니까 2000년도에는 중국에서 있었거든요. 중국 거리에서 이 친구를 만나서 주머니에 있던 중국 돈 원을 준 상태, 저는 깜빡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걸 기억하고 거기에 있는 꽃제비들한테 그 얘기를 막한 거예요. 꽃제비들이 저를 약간 잡아다가 이렇게 장난감 삼아 좀 골려주고 때려 놓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너 그랬어? 너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을? 근데 요때, 아, 뭐 마음 잡고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안 되니까, 하나님 지금입니까? 혹시 얘네인가요? 혹시? 아, 꽃제비들은 아무 힘이 없는데,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나 중국 다시 가려고, 원래 이런 말 북한에서 막 대놓고 얘기 못 하거든요. 근데 다시 중국 가려고라고 했는데, 그래 하더니 이제 그 친구 중에는 꽃제비가 아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같이 어울리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가서 뭐 이렇게 막 자기 친구 만났다고 엄마한테 뻥치고, 심지어 밥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러면서 군인까지 소개해줬어요. 그래서 경비대가 우리를 보호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좀 길치예요, 사실. 길을 잘못 찾아요. 그리고 눈도 안 좋고 안경도 없어서. 근데 밤에 건너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를 다시 인도하실 것 같으면 길을 잘 아는 동행자를 붙여주십시오. 혼자 못 갑니다. 저 이렇게 혼자 못 가요. 지금 몸도 많이 헐었고 몸도 많이 힘들고, 근데 진짜 길도 잘 알고 중국어는 못하지만 아주 이렇게 밤길에 잘 아는 그런 친구를 붙여주셔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도해본 사람만 하나님 응답인지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게 2004년 1월 27일이었어요. 30일 날 저는 원했던 도시에 잘 도착했고요. 아무튼 그게 마지막 탈북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그냥 사실은 전도하겠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누나와 동생 찾고 싶은 마음도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러 번 자꾸 가게 하시고, 그전에도 두만강은 수없이 건넜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는 딱두번 이렇게 탈북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북한을 좀 느끼게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북한을 뭔가 이렇게 가슴에 새겨놓는, 이미지화 시킨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좀 힘들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할때 그때의 북한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게 있어요. 옛날 과거를 자꾸 팔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다시 북한을 향해서 가도록 계속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 계속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중국에서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힘들어도 북한에 가서 자리 잡고 거기서 살면서 이모님 전도 해봤잖아요. 되게 믿고 싶어 하는 거죠, 그분들도 사실은. 근데 무서워서 못 믿는 거니까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지금은 한국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몸은 한국에 와 있지만 설 하나님이 다시 북한으로 이끄실 거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 선택할 때 내가 하나님 북한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과정에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거랑 늘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공부하면서 이제 교사가 됐고 북한에 학교 세우고 싶습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꿈이에요, 사실은. 네가 학교를? 네가 막 이렇게 이러거든, 친구들이. 그럴 때 그래, 내가? 나도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니까. 근데 한국에 와서 알게 됐지만 일제 통치 시대에 어려웠던 시기에 굉장히 좋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좋은 교육 받고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거 알게 되면서, 야, 나는 목사님이 될 인품이 좀덜 거듭난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신학을 하라고 권유했지만 신학은 감히 지금 못하고 이제 교육을 선택했고요. 하나님 그래도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북한에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제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학교를 세우고 싶습니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명학교에서 후배들 가르치면서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뭐 여명학교 상관없이 그냥 또 이끄시는 대로 저는 또 어떤 일이든 할 마음의 준비는 늘 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아직 준비가 안 됐죠. 기도해 주십시오. 실력이 준비돼야 하나님 또더 이렇게 필요한 대로 쓰실 텐데, 그런 생각으로 꾸준히 공부도 하려고 하고 좀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참된 열매는 거저 맺히지 않습니다. 흘린 땀방울과 참아낸 눈물의 시간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비로소 달콤하고 아름다운 결실로 찾아오는 법이죠. 네, 오늘 드려질 주일 예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위로를 마음 가득 누리시기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아시고 알곡으로 채워주신다 확신하시면서 기쁨으로 보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갖고 가시는 여러분의 삶의 터와 가정에 늘 기쁨의 찬송이 흘러넘치기를 마음 다해 응원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HTBC 미션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어느 제자 하나가 매사에 불만을 갖고 있을 때 스승이 어느 날이 제자에게 소금 한 줌을 가지고 와서 한 컵의 물에 풀어 마시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묻습니다. 맛이 어떤가? 제자는 짜다고 대답했죠. 그리고 이번에 스승은 제자를 호수로 데리고 갔습니다. 소금 한 줌을 호수에 풀게 하고 호수에 물을 한 컵 떠서 마시게 했죠. 이제 소금의 맛이 느껴지나? 라고 묻자 제자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라고 답했죠. 한 목사님께서는 이 예화 가운데 소금을 고난이라고 비유하시더라고요. 삶의 문제는 이 소금의 양이 아니라 용량의 그릇의 문제라고요. 소금을 없애는 싸움이 아니라 용량의 싸움이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소금을 없애주시기도 하지만 그보다 우리의 그릇을 이 고난보다 크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죠.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 군병된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소금의 양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금의 양으로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그릇을 돌아보며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담을 수 있는 준비된 주님의 자녀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주일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출발합니다.

허무와 고독에서 인생을 건져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영광의 주 하나님 가운데 거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길 잃고 헤매는 우리의 빛이 되신 주님, 외로운 길을 홀로 가는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며 우리의 걸음에 굳센 힘을 주시며 영원히 찬양 받으실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해 주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어. 그 태초에 예수가 계셨다. 이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30여 년을 사시다가 하늘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승천하시는 장면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큰 축복을 어떻게 간직할 수 있는 조건을 주셨어. 이태리에서 어느 선교사가 미장 일을 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성경책을 하나 건네줬어. 그 양반이 벽돌로 이제 뭐 바꾸는데 그 사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예수는 무슨 거지 같은 예수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하면서 그 벽 속에다 그 성경을 넣고 아예 봉해버렸어. 그러다 몇 년 후에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이 나서 헐어 보니까 거기 성경이 있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고 많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 역사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가 되면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0: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되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십계명에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 사랑의 대들보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서 있는 거죠. 저는 누가복음 10장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을 하셨어. 그게 뭐냐?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어. 때리고 옷도 뺏고 뭐 있는 거 다 뺏기고 지금 죽기 전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보고 그냥 지나갔다.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다 그랬죠. 사마리아 사람은 잡종이라고, 인정을 못 받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왜? 혼합 결혼했죠. 우상을 섬겼죠. 그래서 유대나라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래서 제자들이 유대나라에서 저 가버나움이나 갈라리 바다에 있는데 가면은 요단강을 이쪽으로 건너서 가서 이쪽으로 건너가요. 사마리아 통하진 않아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기가 싫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갈라리를 가야 되는데 나는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야 되겠다.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하는 다 똑같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섬김과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의 마음, 평안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주의 주실 화평 국립합창단의 목소리로 그리고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찬송 함께 했습니다. 가사가 있는 찬송과 연주 찬송으로 올려드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하루 되기를 주님과 동행하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남과 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어지러운 세상 중에 그리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두 찬송 함께 올려드린 후에는 매 주말마다 함께하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고향과 복음 통일을 위한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북한어 성경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일상에서 뿐만 아니라 남과 북 관계 속에서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남과 북이 서로가 사랑과 이해로 다가가고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남과 북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고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급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런 남과 북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 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고백.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온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낮에 해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며 밤에 달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시는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이미 승리했음을 선포하면서 오늘도 이 하루의 문을 열어가길 원합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며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주님 안에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

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 올려드린 후에는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이 고향 북녘을 떠나야만 했던 형제와 자매들이 북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편지를 나누어 봅니다.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하는 엄마의 편지를 만나보실 텐데요. 아들이 12살 되던 해 헤어진 한 자매님의 편지를 바로 함께합니다.

0: 꿈이라도 보고 싶은 아들에게,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그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험한 세상 속에서 이 어미의 아들로 태어나 함께 살아온 12년. 그 세월이 그립고 그때가 행복했었던 것 같아. 어쩌면 너 하나 배골리지 않고 남보다 더 잘 키우고 싶어서 잠시 헤어져 기다려달라 하고 돈 벌러 떠났던 그 세월이 어느새 흐르고 흘러 근 30년이 되어가고 이 어미의 가슴도 제가 되고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도 피멍이 들게 한 죄 많은 이 어미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나 같아도 용서하기 어렵겠지만 그 험한 세상을 살아있어 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뭐라 표현하기 힘들지만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서 12살의 어린 꼬마가 어느새 40살이 되어가고 40살의 어린 꼬마와 헤어졌던 어미는 어느새 70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 힘든 세월을 견디며 장가를 가고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딸이 어느새 13살이 되었다니 믿기지 않고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나 대견하다 생각한다. 그러나 엄마의 마음속에 꿈이라도 그려보는 내 아들은 아직도 12살의 어린 꼬마의 모습이고 13살이 되었다는 나의 손녀의 모습은 그려볼래야 그려볼 수 없어 안타깝구나. 손녀가 지금 내 곁에 있다면 무엇이든 못해줄까 싶고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 수 있으련만 너무나 안타깝구나. 어쩌면 세상이 이리도 무심할까. 부모 자식 헤어져 30년이란 말이나 되는 것이고 언제면 다시 만나 사랑하는 아들을 품에 안고 죄 아닌 죄의 용서를 빌 수 있을지 그날만을 꿈이라도 그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 어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줄수 있겠니? 이제 내 나이도 40이 되어 가니 이 불행의 씨앗은 무엇이고 이 지옥 같은 불행을 끝장낼 수 있는 길은 없을지 한 번쯤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 자식을 사랑한 죄밖에 없는 이 땅의 수많은 부모들과 형제 자매들과 서로 보듬켜 안고 울고 웃으며 살수 있는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고 그날을 기다리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바란다. 엄마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너와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도 최선을 다해 건강을 지키고 우리 다시 꼭 만나자. 세월은 무심하지만은 않을 것이고 그날을 마련해 주시려 지금 이 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니 희망을 가지고 힘내어 살아가기 바란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향 북녘 땅을 구보살피시옵소서. 그 땅이 그 암흑의 땅에도 주님의 빛은 비추실 것이고 통일이 그날을 마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시고 그 땅의 백성들과 떠나온 이들이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으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암흑의 땅이 복음의 빛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가장 환히 빛나는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12살의 어린 나이에 아들과 헤어져야만 했던 한 자매님의 편지 고향 북에 띄우는 오늘의 편지 함께 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

0: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 시간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유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무엇을 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특별히 어떤 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축구선수를 안다고 했을 때 그 축구선수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곳에서 축구를 하고 있고 어떤 활약을 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 축구선수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 축구선수의 키나 몸무게 혹은 신체적인 특징까지 알고 있다면 또 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만을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관계에 있어야 누군가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사람과 깊은 관계에 있고 그 관계 안에서 마음을 나누고 이해하며 서로를 신뢰함으로 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내면의 깊은 정보도 알게 되겠죠. 외면적인 것은 기본이고요. 그제서야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안다라고 또는 알아가고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가르쳐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청사진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삶을 살아보니 나의 모든 부분,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또 이런 세세한 부분부터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생각과 비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셨고 내가 넘어지고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을 때에도 나를 돌보셨고 살펴보시고 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것을 다윗은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편 말씀에 녹여낸 것입니다. 다윗이 발견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나보면은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부인했던 적도 많습니다.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 적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밀한 손길로 나를 돌보시며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나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발견했다면 우리도 조심스럽게 다윗처럼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인지하고 있건 그렇지 않고

건간에 또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라고 고백하건 그렇지 않건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말입니다. 태초부터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나를 아셔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또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안다라는 깊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관계와 사랑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예수님 곁에는 열두 제자들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기 위한 구경꾼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필요가 절실한 고통을 받고 있는 병자들,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나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가로대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요한이 환생했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보내신다던 그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레미야와 같은 큰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에게 또는 예수님으로 인해 보여지는 것과 기적과 같은 사건으로 알 수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지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같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질문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자신도 그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에 대해 이해하고 있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 더 자신들에게 질문하신 것을 보니까 뭔가 그 대답이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저 유명한 배우들, 유명한 축구 선수 이름이나 외모 또는 그런 정보들 정도로 예수님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또 아는 정도의 수준을 말하고 계신 것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모두가 침묵하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왕,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를 뜻합니다. 이 메시아는 구약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이상적인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왕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마시아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가 그리스 고대어로 크리오라고 불립니다. 이 크리오에서 현대로 오면서 변화한 단어가 바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입니다. 곧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뜻하는 것이겠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던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날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베드로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은 죄인이니 제발 떠나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따라 그날 잡은 수많은 물고기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눈앞에서 포도주를 물로 바꾸셨고 병자들을 고치셨으며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안아주셨습니다. 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그의 발치 아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베드로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고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도 절대로 자신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또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지체 없이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아마도 더운 여름에 마시는 시원한 냉수와 같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베드로, 시몬에게 예수님은 크게 놀라시며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시몬아, 너가 나를 아는구나. 시몬아,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너의 그 대답은 책이나 교사들에게 나온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너에게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 그 비밀을 알려주셨구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감격하시면서 시몬을 축복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많은 성경의 인물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경우는 단순한 식별의 의미를 넘어서 그 인물의 성격과 특성, 삶의 방향이 바뀌었음을 뜻합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소명과 정체성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오늘 시몬의 이름을 예수님이 바꾸십니다. 그래서 얻게 된 이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 굳건한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실 것을 또 그런 엄청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한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 경험과 재능,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다고 하는 것으로는 절대 알 수도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는 분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인생의 과정 속에서 기쁨과 슬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또는 순탄함과 좌절 속에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비밀을 발견하는 우리 북조선, 남조선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의 고백을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0: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며,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그것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느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안요한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20일 주일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구름 많은 하늘로 시작하겠는데요. 늦은 오후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가 22도, 부산이 20도, 목포와 여수, 광주, 포항이 19도, 서울이 18도, 강릉과

대구가 17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청진, 대전이 16도, 평양과 개성, 춘천이 15도, 강계와 함흥이 13도, 해산 8도로 예상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구, 광주가 29도, 여수와 목포, 제주가 28도, 신의주와 개성, 춘천, 대전, 부산이 27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포항이 26도, 강계와 함흥, 강릉이 24도, 해산이 23도, 청진이 21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종일 구름이 많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하늘에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거룩한 주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안에서 은혜롭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찬양까지 함께 하셨고요. 오늘 오픈도어 선교회 말씀 이후에 함께 올려드린 찬송은 비바람이 칠 때와 박신화 콰이어였습니다. 우리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 어떤 비바람이 칠 때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충만한 진리와 은혜의 하루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 예수 이름 교회 이기도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의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케 하시고자 대한민국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선교의 제시장 국가로 쓰시고자 수많은 외침과 민족적 고난의 역사 속에 낮추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부흥케 하시고 하늘과 땅에 복을 내리사 세계 선교를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온갖 괴기와 술수를 자행하며 이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여 온통 우상 숭배와 정력과 죄악으로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공산주의 무신론의 악한 사상으로 자유민주 국가의 근간을 흔들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가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사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어떠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전쟁과 기근을 막아 주시옵소서. 사회 각 계층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16편 8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395장, 새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통합 찬송가 395장, 새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목동 방주교회 황준철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되새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수많은 소리가 지나갈 때에도 마음속에 주신 생명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곱씹으며 찬송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 복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말씀 묵상하며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진리 안에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너에게 나는 누구냐?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제자들도 예수님 앞이니까 좋은 말만 대변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한테 안 좋은 말 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 선동꾼, 이단이야 뭐 그런 자도 있었고요. 귀신 들렸어. 귀신 특별히 대장 바알세불 지폈어. 그런 자들도 있었고요. 뭐 우리를 그 미혹하는 자야, 선동하는 자야. 아, 저 세리 창기들 친구야 그러면서 아주 험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그 제거하고 좋은 말만 대변했는데도 예수님이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에게 밖에 누구에게 나가서 당신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해? 그러면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텐데 여기서 이 얘기하는 것과 대동소이하지 대동소이할 겁니다. 에야, 그분이야 성인군자시죠. 그런 사람. 아 그분이

종교 창시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도덕적인 교훈이야말로 지금도 유효하지 않습니까? 좋은 가르침을 베푸신 분이죠. 그분이야 어렵고 힘든 사람들 위해서 돌보고 또 그렇게 하라고 몸소 보여주신 분 아닙니까? 요새도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한테는 별로 좋은 답변이 아니에요. 제대로 모른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 이슬람교 쿠란에 보면은 이슬람 경전 쿠란에 보면은 예수님을 선지자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봅니다. 마호메트하고 같이. 그 힌두교도였던 마하트마 간디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했던 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산상수훈을 다 외운대요. 그리고 그 산상수훈 그 정신을 따라 살아가고 그 정신으로 또 인도를 일깨우겠다고 했던 사람이 마하트마 간디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십니까? 이건요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믿어서 여러분이 알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한테 성령 받았어? 그러면 네, 나 성령 받았습니다. 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고백할 자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지금 고백했으니까. 여러분이 뭘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제 자녀들 있지만은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애들 믿음을 내가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까? 혈육이 안 돼요. 데려올 수는 있어요 교회.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만나야 믿음이 생기지, 성령이 역사에 믿음이 생기지, 제가 어떻게 그들에게 믿음을 만들어 주겠습니까? 혈육이 아니에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들이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부모가 안 믿었어도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실 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시몬이 베드로가 됐어요. 베드로라는 게 페트라, 반석이란 바위라는 말이에요. 원래 페트라, 저 요르단 가면 페트라 있는데 원래 바위라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냥 보통 바위가 아니고 건물을 짓는 기초, 반석이다 이게요. 여러분 왜 우리한테 이 질문을 합니까? 나를 알려면 예수님부터 알아야 돼요. 나를 모르는 이유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냐 하고 물어보는지 아세요? 그 고백을 해야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 뭐라고 자기가 왜 왔는지 모르고 자기의 사명이 뭔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릅니까? 그들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요.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표현이 36번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4번 나옵니다. 그래서 40번 우리가 말하는 천당을 표현하는데 단어를 천국이라고 36번을 얘기하고 네 번을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표현의 차이를 조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냥 천당이면 천당으로 다 쓰고 하나님 나라면 하나님 나라로 다 쓰지. 물론 다른 복음서에는 이 마태복음 빼고 마가누가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에는 천당이라는 말 대신 하나님 나라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죠? 왜 천당이라고 또는 하나님 나라라고 통일해서 다 써버리지. 천당이라고 천국이라고 얘기했다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다. 이게 무슨 차이인가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유대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개념이 천국 개념이 있었습니다. 천국 개념이 뭐냐면 그냥 내세, 종말론적인

그네셋에 들어가는 천국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은 내세적인 개념도 있지만은 현세적인 개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실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고,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고 현재적인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거고, 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이 세상에서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마태는 유태인들이 생각하는 그 천국에 대한 개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같이 설명을 해나가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그 전에 저들 유대 사람들이 쓰던 용어하고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죽어 들어가는 천국보다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더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홍정길 목사님이 그 뭐 말씀 저런 걸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가 천국을 잊어버렸어요. 매일 이 세상에서 이루는 천국만, 하나님 나라만 얘기해요. 그러더라고요. 그 지적이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신학이 현재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것은, 더 강조해야 되는 거냐면, 죽어 들어가는 주님이 오셔서 이루어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강조돼야 되겠다. 오늘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그 말 이해하십니까? 네. 어쨌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야 될 세상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는 천국에, 그걸 천국이라고 부르든 하나님의 나라든 천당이라고 부르든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패스워드가 있어야 그 나라에 들어가듯이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성자 됩니까? 저는 성도라는 이름 듣는 게 너무나 두려워요. 세인트인데 우리가 어떻게, 저는 목사는 할 수 있겠는데 성도가 된다는 게 이게 보통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고자 애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돌아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나면서 위로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사명보다 위로에 더 관심을 두는 친구는 더 강력한 유혹이다.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은 유혹자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 사이렌 얘기하면서 그랬죠. 사이렌이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그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과거에 네가 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앞으로 할 것도 대단해. 예. 알려줄게. 예. 우리의 그 인정의 욕구, 지식의 욕구를 이렇게 자극하는 거예요. 그게 AI입니다. 그게 ChatGPT입니다. 예. 그리고 그게 알고리즘입니다. 정말 원하는 걸 그대로 듣고 싶은 말을 해줘요. 그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전에는 마카요리 복이 있다 그러더니 이제는 사탄아 불러거라. 예. 성령을 대변하던 사람이 이제는 사탄의 대변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고 고백하는 것은 아무리 입으로 고백을 해도 진짜 진정성 있는 고백이 안 된다는 거예요.

0: 우리의 체험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이 진짜 고백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고백들이 나와요.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마르다가 고백하는 게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체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백부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집행하던 자 로마 백부장이 그의 죽음을 보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도마 의심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시여, 이것은 지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체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주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으로 실천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너에게 나는 누구냐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765-111번, 서울전화 02-765-0111번 중앙성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94장, 새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통합찬송가 94장, 새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시편 101편 6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피피치니 윤재희입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요.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길 원합니다.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동행하며 살길 소망하며 내 영혼의 피피치니 시작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오늘 레오네 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스라엘에는 여러 시대 가운데 사사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오늘날과 같은 중앙집권적인 지도체제는 없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때마다 사사라고 하는 리더를 세우셔서 백성을 이끌게 하시고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압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지배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0: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셨지요. 어느 날 에훗은 평소처럼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치고 돌아오다가 갑자기 발길을 멈추게 됩니다. 성경은 그가 발길을 멈추고 다시 돌이킨 장소를 굳이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장소를 기록한 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길을 가다가 문득 저희 자녀들이 다니던 중학교 앞을 지나게 된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자녀들에 대한 아련한 추억에 잠기곤 하지요. 자녀들과 학교 운동장에서 소형 드론을 날리던 때도 있었고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입학식에 들어가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 기억들이 하나 둘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굴려보내주셨던 은혜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은 어느새인가 이방 왕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었고 그리고 돌 뜨는 곳, 곧 우상을 만드는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에훗은 모압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고 돌아오다가 그 길갈에 이르렀던 모양입니다. 순간 그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었던 그 옛날을 그 장소에서 떠올렸던 모양입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언제까지 이방 왕에게 공물을 바치며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에훗은 오던 길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모압왕 에글론에게 다시 돌아가 그를 죽이게 되지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의 신앙의 시작점이었던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자리,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날, 말씀을 붙들고 이제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눈물 흘렸던 그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그 자리를 차지하는 다른 것들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재물과 성공과 권력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신앙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마음의 길갈에서 조금씩 조금씩 멀어지면서 변질되고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돌이켜라. 다시 돌이켜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마음의 길갈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자리, 처음 믿음을 놓아버린 그 자리, 처음 흘렸던 눈물이 어느새 식어버린 그 자리를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에훗은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돌이킴이 한 민족을 살리는 계기가 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작은 돌이킴이 한 민족을 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앙은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돌이켜야 할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돌이키는 것,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 길갈을 새롭게 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시편 119편 9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아멘. 모든 순간에 감사하고요. 주님과 동행하며 살길 원합니다. 나의 빈 마음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움받게 소망하며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 들으면 여기저기 교회 목사님 그 다음에 찬양이 좋으니까 제가 항상 듣고 있죠. 집에서도 항상 틀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마음이 우쩍할 때 들으면 평안함을 주시고 항상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항상 감사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해야 되는데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2: 전파 선교사,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전도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드려진 헌금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전파 선교의 씨앗이 됩니다. 전도의 기회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해주세요.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통해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9장 18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하니라.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아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므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귀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귀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미호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19장 39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쩌다 한번 선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과 의가 삶의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삶은 다른 문제이고 참된 예배는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세상은 거짓과 타협이 지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정직과 공의와 진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에도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도 정직하고 공의와 진실을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에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 성결대학교 콘서트 콰이어가 노래합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사용법.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가난이 싫어서 어린 시절부터 간절히 성공을 원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학교도 다니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모조리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해도 생각만큼의 돈을 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생각지 않게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 이제는 주 예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성공해야겠다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목적지는 여전히 같았지만 동기가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새롭게 마음을 먹은 뒤부터 남자의 일은 잘 풀리기 시작했고 미국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됐습니다. 미국 전역에 2,500개의 도서관을 짓고 7,000대가 넘는 교회 반주용 피아노를 선물하고 3억 달러, 한화로 약 4천억 원 이상을 교육기관에 기부했습니다.

강철 왕 카네기의 이야기입니다. 카네기는 지금까지 쌓은 재산이 다 사라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다시 부자가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큰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큰 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몸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큰 복을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다시 사용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저에게 주신 건강과 재능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서울 모테트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박종호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오늘 주일에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아산 더 아름다운 교회 박종진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미움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세대로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의 본질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FEBC 곧이어서 새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새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일 모레 글피 앞으로 사흘 후면은 9월 23일이 바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 추분입니다.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해가 빨리 지고 늦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또 이어서 추석 연휴가 이어집니다. 햇곡식에 햇과일을 먹으며 나를 있게 하신 조상에게 감사하는 절기죠. 주위에 감사해야 할 분들에게도 감사하는 절기, 바로 추석입니다. 다른 해에 비해 비록 경제가 나쁘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안 좋아도 추석이란 절기가 주는 풍성함만은 여전해야겠지요. 미리 마음 써야 할 것들 기억하시고 서로 나누는 풍성한 추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가족들과 모일 때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전도할까도 미리미리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2주간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를 엮는

9월 21일 월요일에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사보나롤라가 출생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74년 전인 1452년 9월 21일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사보나롤라가 태어났습니다. 사보나롤라는 도미니쿠스 수도회 소속의 수도사였는데 타락한 종교생활과 교회 부패를 일찍부터 공격합니다. 로마 교황청에서는 사보나롤라에게 추기경 직위를 주면서 회유하려고 했지만 사보나롤라는 타협하지 않고 교황청을 계속 공격하게 됩니다. 결국 두 동료와 함께 체포당했는데요. 체포당한 그는 무서운 고문과 함께 처형당하고 맙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사보나롤라가 1452년 9월 21일 출생했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에는 최치량 장로님이 출생한 기록이 있네요. 지금으로부터 172년 전인 1854년 9월 22일 장대원 교배의 최초 설립자이기도 한 최치량 장로님이 출생하셨습니다. 한국 최초의 순교자인 토마스 목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순교당할 때 많은 구경꾼들이 토마스 목사님이 처형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최치량이라고 하는 12살 난 어린이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 최치량 소년은 숙부와 함께 토마스 목사님이 처형당하는 광경을 지켜보게 됐는데 목숨을 잃는 그 순간에도 자기가 가지고 온 성경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 장성한 최치량은 성공한 상인이 돼서 평양 대동문 안에 여관을 차렸는데 그런데 그 여관 벽에는 한문 성경이 벽지 대신 붙어 있었습니다. 그 집주인이 토마스 목사님이 순교할 때 뿌린 성경을 갖고 있다가 종이의 질이 좋으니까 벽지로 사용했던 것이죠. 마페 선교사님은 평양에서 전도 사업을 하기 위해 최치량의 여관에 묵게 되는데 벽에 붙어 있는 성경 조각들을 본 마페 선교사님은 그 성경이 바로 토마스 목사님이 마지막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나눠준 그 성경인 것을 알게 되며 큰 감명을 받게 되고요. 최치량의 여관을 근거지로 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최치량도 예수를 믿고 마페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장대운 교회의 설립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1910년에는 장로 안수를 받게 됩니다. 최치량 장로님은 오촐리 교회와 고음리 교회를 세웠고 성신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 최치량 장로님이 지금으로부터 172년 전인 1854년 9월 22일에 출생했습니다. 같은 날 9월 22일 화요일에 제암리 교회가 봉헌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6년 전인 1970년 9월 22일은 제암리 교회가 봉헌된 날인데요. 3.1운동 직후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불타 없어졌던 교회지요. 이때 교인들과 마을 주민들이 많은 사람 학살당했던 이야기 이미 말씀드렸었는데 이 사건 이후 교회당이 없어지고 주민들은 흩어져 버려 교회는 거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였었습니다. 그 이후 미국 감리교 선교부의 지원으로 초과 6칸의 교회당이 마련되고 1938년에는 벽돌 교회당이 세워지기도 했지만 교회 형편은 여전히 미약했었습니다. 그런데 1969년부터 일본의 오야마 목사님을 비롯한 기독교인들이 일본인들의 죄를 사죄하기 위해 한국 제암교회 소타 사건 사죄 위원회를 만들고 모금 운동을 벌여서 제암리 교회를 새로 짓고 56년 전 1970년 9월 22일 봉헌 예배를 드린 것이죠. 이 교회를 지을 때 일본인의 돈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과 교인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새로 지어진 제암리 교회는 3.1운동을 기념해서 3자와 1자의 모양으로 지어졌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에 장로교단 합동 측이 시작된 기록이 있습니다. 장로교의 각 교단들은 9월이면 총회를 열죠. 9월에는 계속해서 장로교 여러 교단의 총회가 열리는데 우리가 말하는 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은 1960년 9월 25일 장로회 합동측과 고려측이 합동을 선언하고 서울 승동교회에서 합동총회를 엽니다. 그러나 이 합동이 오래가지 못하고 3년 뒤 1963년 유감스럽게 고려측

고신이 나오면서 다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장로교단 합동 측은 1960년 9월 25일 이후 계속 발전하며 오늘에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9월 26일 토요일에는 김세환 선생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나요? 3.1운동 당시 만세운동에 앞장섰던 분들을 민족대표 33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실무를 담당한 48인이 있었습니다. 그 48인 가운데 한 분인 김세환 선생님이 1945년 9월 26일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김세환 선생님은 수원 출생으로 수원에 3.1학교를 세웠고 3.1운동 당시에는 수원을 중심으로 경기도와 충청도의 만세 시위를 지휘하셨던 분이죠. 김세환 선생님은 독립청원서를 여러 곳에 발송하는 일을 맡아 수고하기도 했었는데 해방의 기쁨을 오래 누리지 못하고 1945년 9월 26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같은 날 9월 26일 토요일에 상동교회가 폐쇄되고 황도문화관으로 바뀌었던 그런 기록이 있네요. 서울 남대문시장 근처에 상동교회가 있습니다. 남대문시장 상권이 형성된 곳이라 상동교회 터에 높은 상가 건물을 세우고 교회는 맨 꼭대기층을 이용하고 있어 지금은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옛날에 활발했던 상동교회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일제 때에는 민족운동의 중심지로 전덕기 목사님을 비롯 이필주 목사님, 최성모 목사님 등 민족운동의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한 교회입니다. 상동교회 출신 민족운동 지도자들을 상동파라고 부르는데 이런 일로 일본 당국으로부터 상동교회는 미움을 많이 받았죠. 결국 일본은 상동교회를 폐쇄하기로 하고 종로에 있는 중앙교회와 합병해 상동교회 교인들을 중앙교회로 다니도록 강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1944년 9월 26일에 상동교회당을 황도문화관으로 바꿔버립니다. 황도문화관은 천황 숭배를 위해 천황을 섬기는 도리를 가르치는 곳이었죠. 일본은 상동교회 안에 전국의 교육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일본 신도의 의식을 거행하게 하는 등 천황 숭배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선의 기독교인들을 괴롭힙니다. 지금으로부터 82년 전인 1944년에 있었던 가슴 아픈 일을 되새기면서 그래도 주일이면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정말 깊이 감사해야겠습니다. 이 주간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서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은 캄캄한 정적 속에서도 전파를 타고 흘러가는 복음의 소리는 누군가의 목마른 영혼의 생명수가 되곤 합니다. 특히 칠흑 같은 통제와 억압 속에 살아가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복음방송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창이자 소망의 줄기인데요. 오늘 먼 땅 좋은 기별에서는 1996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로부터 극동방송에 전달된 최초의 편지 이야기와 함께 붉은 장벽 너머로 소망을 전해온 대북방송 선교의 역사적인 순간들을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 개국을 이틀 앞두고 있던

1996년 3월 14일의 일입니다. 호리호리한 키에 빨간 체크 무늬 넥타이를 맨 목회자 한 분이 제주 극동방송, 당시는 아세아방송 제주지사였는데요.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서울 온누리 교회를 담임하던 고 하용주 목사님이셨습니다. 하 목사님은 얼굴에 미소를 띠며 당시 지사장이었던 황영일 장로에게 한 통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갱지에 손으로 정성껏 쓴 편지였습니다. 잠시 짧은 침묵이 흐르는가 싶더니 목사님의 입에서는 놀라운 말이 나왔습니다. 이 편지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가 아세아 방송을 듣고 인편으로 보내온 것입니다. 자리에 있던 모든 직원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북한에서 편지가 오다니 하고 말입니다. 사실 그동안 탈북민들을 통해서 편지가 온 일은 간간이 있어 북한에서 아세아 방송과 극동방송이 잘 들린다는 이야기는 여러 통로를 통해 들어왔지만 북한 내부에서 직접 편지가 온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다들 놀라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 편지는 북한 사역을 하고 있던 온누리교회 한 부목사님의 어머니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 지하교인 중 한 분이 아세아방송 한경은 아나운서에게 전해달라며 몰래 준 것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하용조 목사님이 제주에 내려오시면서 아세아방송으로 직접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한경은 언하언서께 문안드립니다.로 시작하는 이 편지에는 새벽마다 쉬지 않고 수고하는 모습에 감동해 격려가 될까 해서 글을 쓰게 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끔 중국 동포들에게서 받은 편지를 방송으로 들을 때마다 북한에 있는 자신들은 한마디도 전하지 못함을 슬프게 생각했다는 말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낼 기회가 있었지만 후과가 두려워 그만두곤 했는데 이번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편지를 쓴다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철저하게 통제된 사회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열 수가 없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입 밖에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엄혹한 환경에서 편지를 쓴다는 것은 발각될 경우 처형이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임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방송을 듣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은밀한 가운데 곳곳에서 듣고 있는 이들이 있을 것이며 한 알의 겨자씨가 무성한 숲을 이루듯 지금은 불과 몇 안 되는 것 같지만 북한 땅 곳곳마다 청취자가 생겨나고 나아가 교회가 우뚝우뚝 솟아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반드시 그날이 오고야 말 것이라는 소망의 고백으로 글을 맺었습니다. 당시 편지를 전달해준 재미동포 성도님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의 아들 목사님은 인천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그 아들 목사님은 편지를 보내준 성도가 살던 지역에 순교자의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기뜸해 주었습니다. 그 목회자 어머니가 사역했던 곳은 S지역의 타가소, H지역과 W지역의 국수공장, 그리고 P지역의 국수공장 등이었는데 편지를 보내온 성도님 역시 이 네 곳 중 한 곳에 살고 계셨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2007년 다시 한번 제주도를 방문하셨는데요. 당시 극동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방송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저는 극동방송의 중요성을 북한 사람들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이 방송이 북한까지 전달되고 북한 동포들도 이 방송을 듣고 있더군요. 제주 극동방송은 참으로 중요한 방송입니다. 우리야 안 들어도 그만이지만 그들에겐 생명과 같습니다. 이 방송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십시오. 하 목사님의 이 같은 증언은 제주 극동방송 홍보 영상에 오래도록 활용되며 많은 이들에게 극동방송 북한 선교의 중요성을 알리는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편지는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북회담 등을 위해 북한을 방문했던 고위공직자나 재미동포들로부터 극동방송이 잘 들린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과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방송을 듣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요. 이 편지 한 통을 통해 그 사실이 명확히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통일을 향하여라는 프로그램이 1996년에 신설돼 제작됐습니다. 한 주간의 남북한 현안에 대해 대북 전문가를 초청해 기독교적 시각으로 해석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극동방송의 대북방송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4년 10월 가을 개편 전까지 30분 주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다가 이후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코너로 운영됐고 2015년 4월 봄 개편 시 자연스럽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가장 오랫동안 수고한 분은 독일통일문제연구소 박상봉 소장이었는데요. 박 소장은 이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제14회 한국방송프로듀서상 라디오진행자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통일대한민국이 신설되면서 극동방송 전지사 생방송으로 대북 프로그램이 크게 확장됐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달되어 온 북한 지하교회 성도의 편지는 비록 지금은 작고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음을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은밀한 곳에서 전파를 통해 복음을 듣고 기도하는 수많은 겨자씨 같은 성도들을 통해 머지않아 북한 땅 곳곳에 주님의 교회가 우뚝 서게 될 그날을 기대합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마치며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오늘도 억압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달리는 방송 선교 현장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0: 아, 저는 충진교회 권근영 집사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복음 전파를 잘 하시는 것 같아 뿌듯해집니다. 극동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위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잘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조금 더 해야겠다 마음이 들었습니다.
1: 예, 저는 포항 충진교회에 다니는 한덕현 집사라고 합니다. 일단 들으면 일단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이제 듣고 있습니다. 항상 그 주변과 이 세상에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해서 항상 그런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도 이제 북한 선교에 대해서 항상 북한 땅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전파 선교사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극동방송에 조금이라도 제가 힘을 보태기 위해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 삶 속에서 동행하는 전파 선교사님들의 헌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지금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지난 70년 동안 순수 복음만을 전한 극동방송. 이제는 북한까지 복음이 선명하게 들립니다. 전파 선교사님들이 걸어온 그 길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앞으로도 동행할 그 길을 기대하며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0: 특별한 만남 FBC 초대석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명선입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1: WEC
0: 웹선교회 파송으로 태국에서 선교사님 자녀들을 돌보고 계시는 우리

0: 신재희 선교사님과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기숙사 사역을 하고 있는 신재희 선교사입니다.
0: 네, 환영합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지금 태국 치앙마이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지에서 몇 년 정도 사역을 하셨는지 그리고 태국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1: 네, 태국 치앙마이에서 사역한 지는 이제 한 6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0: 네.
1: 태국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들을 볼 수 있고 예. 계절마다 정말 맛있는 과일들이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반면 또 매우 덥죠. 1년 내내
0: 네.
1: 덥고 뭐 치앙마이에는 12월에서 2월 사이에는 잠깐 한국의 초가을 같은 날씨가 있는데 낮에는 여전히 덥습니다. 네, 그런 곳에서 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치앙마이에서 왜 그 선교사 자녀를 위한 기숙사가 있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으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교사 자녀들을 돌보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 치앙마이에 이렇게 하나님이 큰 그림 가운데 이런 인프라들을 가지게 하셨는데 교단과 단체를 초월해서 선교사 자녀들이 잘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학교가 있고요.
0: 네.
1: 그 다음에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단체나 교단을 뛰어넘어서 이제 선교사 자녀들을 잘 케어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 있다 보니 이제 선교사님들이 자녀들을 이제 이 치앙마이에 안심하고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곳에서 잘 성장하고 있고요.
0: 네. 그러면 이 치앙마이에 있는 선교사 자녀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자녀들은 그럼 부모님들이 치앙마이 태국에서 사역하는 분들의 자녀인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자녀인가요?
1: 태국 다른 지역.
0: 네,
1: 다른
0: 그래요?
1: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의 자녀들도 있고
0: 네.
1: 이제 저희 기숙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주변 나라
0: 예.
1: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이런 태국의 주변 국가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0: 네.
1: 있습니다. 네.
0: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외 선교사님들을 생각할 때는 현지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원주민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만 생각을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네. 그 자녀들도 정말 큰 희생을 하고 있는 건데 부모가 선교사고 자녀는 아닌데 부모님들은 또 현지인들에게만 더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또 별도로
1: 네.
0: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또 케어를 해주시는 거네요.
1: 네, 그렇죠.
0: 그 사역을 우리 신재희 선교사님께서 태국 치앙마이에서 해주고 계시는 거고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이 자녀 교육이 사실 선교사님들한테는 큰 고민이시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현지 학교를 다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서 이제 사실 선교지에 있는 고등교육,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그 현지에서 살 것이 아니라면은 이 선교사 자녀들에게 대안이 될 수는 없거든요.
0: 네.
1: 그렇다 보면 뭐 한국의 대학교를 진학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 외 다른 나라들로 이제 미국이나 이제 그런 곳으로 진학을 하려고 하면 현지의 고등 교육을 받아서는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국제 학교들을 찾게 되는데
0: 네.
1: 사실 현실적으로는 현지의 국제학교들이 엄청 비싸거든요.
0: 맞습니다.
1: 네, 금액이 엄청 비싸다 보니 선교사님들이 감당하실 수 없는데 여기 치앙마이에 있는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세워진 국제학교가 있는데 여기에서 사역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자비량 선교사세요.
0: 아, 네.
1: 그러니까 그 학비의 혜택을 선교사 자녀들에게 주시는 네. 거죠. 정말 다른 학교에 비하면 거의 5분의 1 정도 수준의 학비로 이제 선교사

0: 자녀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제 학교가 있다 보니 선교사님들이 이쪽으로 아이들을 보낼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선교사님들이 현지 사역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시스템이네요. 참
0: 네.
1: 감사합니다.
0: 네.
1: 네,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선교사님,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0: 네.
1: 네, 근데 벌써 태국에서 사역하신 지 6년 네. 되셨다고요. 네. 선교사가 되신 이야기도 어떻게 되셨는지도 궁금하지만 그 전에 먼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0: 네. 제가 제 돌아가신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1: 아, 네.
0: 네. 아버지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복음에 대해서 늘 들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1: 예.
0: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구주로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늘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면서 늘 끝에는 너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1: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셨네요.
0: 그렇죠.
1: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0: 그때 이제 어린 마음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는 사실을 부정하진 않았는데
1: 네.
0: 그 이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나요. 천국에 갈 수는 있어. 그런데 아프지 않게 죽었으면 좋겠어.
1: 조건이.
0: 네네.
1: 네.
0: 그렇게 이제 모태 신앙으로 제가 자랐고요.
1: 예.
0: 그러던 중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주일 낮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때에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주일 낮예배 설교 제목도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1: 예.
0: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맞네.
1: 없네가 네. 아니라
0: 네.
1: 맞네.
0: 네.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사실 중학교 1학년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1: 네.
0: 그리고 뭐 중학교 1학년짜리가 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존재인지를 그냥 그게 그냥 깨달아졌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1: 네.
0: 그러면서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제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함을 회개하면서 정말 한참 울었던 것 같아요. 예배가 끝나고도 이제 계속 우니까 지나가는 성도들이 계속 무슨 일 있냐 이렇게 물으실 정도로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는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1: 네.
0: 그러면서 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나를 위한 사랑이고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1: 아멘. 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맞네라는 설교였지만 아마 반어법인 것 같아요. 강조하려고.
0: 맞습니다.
1: 네, 세상 좋아하지 말라는 말씀인
0: 네.
1: 것 같은데 이때 우리 아버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어요?
0: 네네.
1: 네. 아버지께서는 지금 돌아가셨고요.
0: 네. 돌아가셨습니다.
1: 예, 많이 생각나실 것 같아요.
0: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의 그 마음도 더 이해가 되는 부분 들도 있고
1: 네. 네. 왜 그렇게 강조했는지
0: 네.
1: 정말 중요한 거구나.
0: 맞습니다.
1: 예수
0: 네.
1: 믿는 것이
0: 네네.
1: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0: 맞습니다.
1: 정말 중요하구나.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으신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우리 선교사님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고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대부분 그 목회의 길을 순탄하게 가는 분들도 있지만 또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나는 목회의 길에 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자녀분들도 있거든요.
0: 그렇죠.
1: 예, 우리 선교사님은 또 어떻게 신학을 공부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선교사로 결단하게 되셨나요?
0: 저는 일반대에 나왔어요.
1: 네.
0: 일반대를 나왔고 그리고 사실은 저도 뭐 신학을 할 마음은 없었는데
1: 네.
0: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동기에서 사실은 이제 신학을 이제 준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네.
0: 신학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의

0: 인도하심을조차 사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가 되었죠, 지금. 네, 선교사가
1: 네.
0: 되었는데 돌아보면 계속해서 이 선교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게 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는 선교단체 활동,
1: 일반
0: 예수전도단.
1: 대학교는 다녔지만 그래도
0: 네.
1: 예수전도단
0: 네.
1: 선교활동을
0: 선교활동을
1: 하셨고.
0: 전공만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1: 와.
0: 그리고
1: 네.
0: 이제 교회 사역을 신대원을 하면서부터는 이제 공부하면서부터는 교회 사역을 했었으니까요. 교회
1: 네.
0: 사역을 하면서는 매년 단기 선교를 준비해서 나갔었던 것 같아요. 단기 선교를 선교지로. 그리고 교회 사역을 10년째 했을 때 특별한 좀 결심을 했거든요. 가족 비전 트립을 1년 동안 이제 다 한국에 있는 거 정리해서 저희가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사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저희 네 가족인데.
1: 네.
0: 그 모든 시간들이 저희 가족을 또 저를 선교사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가 되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한 거는 아 내가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결심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1: 네. 온 가족이 선교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0: 네.
1: 네.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어떻게 이렇게 선교의 여정까지 오게 되셨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으면,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면, 홀로 남으신 사모님은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사모님을 도와드리려면 또이 나라에서 생업을 이어가야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가셨잖아요. 어머니는 뭐라고 안 하셨어요?
0: 사실 이제 그 부분이 부담이 됐죠. 부담이 됐는데.
1: 네.
0: 그런데 저희 어머님도 지금 선교사세요.
1: 아, 그래요. 역시.
0: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 네.
0: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셨어요.
1: 아.
0: 훈련을 받으시고 이제 그 단체 통해서 선교사가 되셨고 지금 이제 단체가 바뀌긴 하셨는데 지금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1: 네.
0: 네.
1: 정말 대단하십니다.
0: 아닙니다.
1: 왜 여쭤봤냐면요. 요즘 먼저 이렇게 목사님들이 소천하시면 또 사모님들이 홀로 남으시잖아요. 홀 사모님들이 생계가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의 정말 지원이 아니면 그런 단체들이 너무 열악해서 어렵다고 해가지고 제가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본 건데, 우리 사모님 역시 건강은 하신가 봐요. 그래도.
0: 네, 건강하시고요.
1: 할렐루야.
0: 네.
1: 네.
0: 그리고 감사하게 그 선교 훈련을 받으시면서
1: 예.
0: 또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재혼을 하셨어요.
1: 아,
0: 네. 그래서 두 분이
1: 그래요.
0: 같이 말라위에서 선교하시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마음이 놓이시겠네요. 우리 선교사님, 아드님 선교사님 사역에 집중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어느덧 태국에 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치앙마이에. 태국 선교 사역 하시면서 만난 하나님의 간증도 있다면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저는 선교사가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
1: 아멘.
0: 되는 것이 이제 사람들은 아유 고생한다, 어려운 길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선교지가 하나님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어서 축복이고 특권인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언어가 어린아이 수준이 되고
1: 예.
0: 또 문화가 다 다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낯선 환경이 되다 보니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그 가난한 마음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주님 곁에 머물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1: 아멘.
0: 제가 뭐 특별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저를 그런 곳에서 하나님 곁에 두신다
1: 네.
0: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세네갈에 있는 선교사 자녀를 위한 기숙사로 갈
1: 네,
0: 예정이었어요.
1: 치앙마이가 아니라,
0: 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세네갈로 가는 여정이 좀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태국 치앙마이에서 이제 이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 급한 소식이 이제 여기도 이제 저희 단체에서 운영하는 기숙사가 있는데
1: 네.
0: 거기 8명 그 아이들이 그때는 거주하고 있었어요. 이제 전임 사역자가 갑자기 어떤 이유로 이제 복귀를 하지 못하게 된

0: 상황이 벌어지면서 후임 사역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이 8명의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숙사 문을 닫아야 된다. 그래서 이 후임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빨리 이 사람들이 구해질 수 있도록.
1: 네.
0: 이제 저희 주변에 저희 단체에서 이제 저희에게 혹시 함께 같이 기도해보면 어떻겠냐.
1: 네.
0: 근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저희는 1년 동안 세네갈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제 후원 교회들도 이미 그렇게 다 알고 있었고 어느 교회는 주보에 이미 저희를 세네갈 선교사로 이렇게
1: 네.
0: 그 기록해 이제 매주 주보가 나가잖아요. 그렇게 네. 하고 있는 교회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실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기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선교지를 바꾸는 게.
1: 네.
0: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는 해볼 수 있지라는 생각이 이렇게 네. 들면서 그래 그러면 이 중요한 문제를 함께 같이 기도해보자. 우리 가족이 그리고 우리 후원자들 그리고 후원교회들에게 이제 함께 기도를 요청했고요. 상황을 나누고 이제 일주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기간 중 요일도 기억해 수요일에
1: 네.
0: 어느 한 중보 기도자분이 말씀을 보내주신 거예요. 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1: 아멘.
0: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아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제 메시지로 받고 좀 더 궁금한 거예요.
1: 네.
0: 앞뒤 구절도 보고 싶고 그래서 제 서재에 있던 성경책을 이렇게 탁 꺼내서 탁 펼치는 순간 정말 거짓말 같죠. 외국 돈 하나가 이렇게 탁 튀어올라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돈을 보지 않고도 이거 태국 돈이구나라는 생각이 탁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태국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랐거든요.
1: 예.
0: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 태국 돈이 맞았습니다. 저희가 작정 기도하는 그 기간에 그 성경책에서 그렇게 돈이 튀어나올 확률이 정말 그 얼마나 될까요? 저는
1: 그렇죠. 신기하네요. 네.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요?
0: 사실 그 성경책은 제 것이 아니라
1: 예.
0: 제 그 동료 목사님이 저한테 주신 성경책이었어요. 본인이 보시던 거를.
1: 아.
0: 네. 제가 나중에 여쭤봤거든요.
1: 예.
0: 이 태국 돈이 왜 여기 성경책에 들어있습니까? 그분도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참 하나님 너무 재미있으시다.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후원 교회들과 상의를 드렸죠. 이런 상황이고 저희가 선교지를 바꿔도 되겠습니까? 근데 교회들이 다 오케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네갈에서 치앙마이로 선교지를 바꾸고 지금 이렇게 6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하나님께서 특별히 치앙마이로 보내신 이유가 있네요. 또 직접 개입을 해주셔서 역사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세네갈로 갔으면 또 큰일 날 뻔했다면서요.
0: 아, 네. 네, 맞습니다. 그 저희가 코로나 때 이제 선교지를 나갔거든요.
1: 네.
0: 그래서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코로나였고 그다음에 후임 사역자가 비어있는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선교사가 선교지를 가면 적어도 1년 동안은 현지 적응 기간, 그 다음에 언어 훈련 기간을 가지거든요.
1: 네.
0: 저희는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일주일 도착하고 일주일 만에 태국말도 모르고 그 다음에 현지 문화도 모르고 예를 들자면 주변에 어떤 식당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기숙사에 8명 아이 그리고 저희 아이 2명까지 10명을 책임져야 되는 이제 보호자가 된 거죠.
1: 네.
0: 코로나로 뭐 학교가 열렸다 닫혔다 하고 국경도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렇게 10명의 아이들을 케어하는 게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밤마다 불평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신 것 같아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세네갈로 갔으면
1: 네.
0: 1년이라는 적응 시간을 갖고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을 텐데
1: 여유있게
0: 여유있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세네갈로 갔었으면 훨씬 낫겠네요 이렇게 네. 그런 이제 그 볼멘 소리를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1: 네.
0: 그런데 한 6개월쯤 됐을 때 어떤 소식을 듣게 됐냐면 그 저희가 가려고 했던 그 세네갈

0: 교육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세네갈로 갔으면 언어훈련을 하고 현지 적응하라는 도중에 사역지가 없어지는 아주 더 훨씬 곤란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였죠.
1: 네, 붕 뜨는 상황이네요.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망치로 머리를 땅 이렇게 맞은 것 같지.
1: 예.
0: 아,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1: 아멘.
0: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1: 네.
0: 엄마도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구나.
1: 네.
0: 그러면서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그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뒤로는 거의 불평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네. 정말 인간은 한치 앞도 보지를 못하는데 네.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0: 네. 정말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1: 네.
0: 넓다 이 말씀이 진짜 그렇습니다.
1: 아멘. 하나님 앞에 볼멘 소리 할 수가 없네요. 정말 감사와 순종으로만 네. 받아야 되는데요.
0: 그래도 진짜 감사한 건 하나님이 예. 그 제 볼멘 소리를 그냥 네. 다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1: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신 게 저는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0: 네네.
1: 우리 하나님은 진짜 모든 걸 우리의 특징과 네.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0: 좋은,
1: 이해해
0: 진짜
1: 주시고.
0: 좋은 아버지시죠.
1: 아멘입니다. 네. FEBC 초대석 WEC 웩 선교에 파송된 태국 치앙마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신재희 선교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께서 청년 시절에 선교사역에 관심을 갖고 결단하게 되셨잖아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청년 세대도 있거든요. 청년 세대에게 선교 사역을 위해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의 말씀해 주시면 더 와닿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비전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우리 방송 듣고 계신 방송 가족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네, 선교는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만 들어도 제가 지금 좌충우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잖아요. 선교를 또 먼 나라에 가는 것만이 선교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1: 네.
0: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익숙함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도전하는 것이 저는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아멘.
0: 제가 하고 있는 기숙사 사역도 어떻게 보면 생소하고 저한테는 그 생각해보지 않은 영역의 그런 도전이었거든요.
1: 네.
0: 저는 지금 청년 세대들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 생각해요. 많은 예배팀들의 예배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청년들이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기도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태국 치앙마이까지 들리더라고요.
1: 네.
0: 이렇게 새롭게 일어나는 세대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1: 아멘. 네.
0: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1: 아멘.
0: 특별히 이제 광고 하나 하자면 우리 네. 치앙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세워진 학교가 있잖아요.
1: 예.
0: 그레이스 인터내셔널 학교인데 여기 선생님들이 자비량 선교사세요.
1: 네.
0: 학교도 너무 아름답고요.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너무 좋아요. 정말 좋은 기독교 공동체예요. 그런데 매년 선생님이 부족해요. 그래서 혹시 교사 자격증 있으시고
1: 네.
0: 영어를 하실 수 있으시다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자비랑 선교사입니다.
0: 네, 자비랑 선교사로 예. 1년, 2년 정도 하나님께 정말 드린다 이런 생각으로
1: 네.
0: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1: 인생의 11조를 드리고 싶은 청년들이
0: 그렇죠.
1: 또 자원하면 좋겠네요.
0: 네, 너무 좋은 네, 기회라는 생각이 들고요.
1: 예.
0: 단체를 통해서 나오셔야 되는데 웩 선교에 문의 주시면 아마 자세히 안내 드릴 것입니다.
1: 네. 지금 샵 1069번 유료 문자 50원입니다. 샵 1069번으로 오늘 태국 선교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어요. 태국이라고 문자 주시면요. 저희가 자세한 정보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기도 제목은 저희 기숙사에 온 학생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1: 아멘.
0: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떠나서 남과 사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1: 예.
0: 기숙사에 5년 동안 살았던 학생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언제가 제일 힘들었냐. 이렇게 대답했어요. 삼촌, 5년 동안 한 번도 쉬었던 적이 없어요. 담담하게 그냥 이야기하는데

0: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숙사의 아이들이 여기에서 그냥 또 다른 가족으로 빚어지면서 이곳에서 가족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기숙사 학생들은 저희를 선교사님 이렇게 안 부르고 삼촌, 이모
1: 네.
0: 이렇게 불러요. 또 다른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 거죠.
1: 예.
0: 예,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MK들에 대한 한국 교회의 이해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사역을 합니다 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교회들이 있어요.
1: 네.
0: 네. 근데 정말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사역지에 철수하는 큰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건강, 그리고 자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현지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바로 선교사 자녀들을 돌보는 사역이고요.
1: 네.
0: 그리고 이 MK들은 어려서부터 타문화를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언어도 준비되고.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선교에 진짜 중요한 자원이 미래에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잘 지원을 받으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면 이 아이들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큰 일꾼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1: 아멘.
0: 네. 그래서 이 MK에 대한 한국 교회 이해가 좀더 깊어졌으면 좋겠다. 네.
1: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FEBC 초대석 오늘은 웨크 선교회에서 파송된 태국 치앙마이에서 사역하시는 신재희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성교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저는 문명선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건강하세요. 김정한 목사입니다.
0: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이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진심으로 좋아해서 하십니까?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와 아내는 먼지도 싫어하고 이 고생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라하고 냄새나는 이런 오두막집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기에 지금 이 일을 할 뿐입니다. 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순종의 길을 가고 또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뭐 예수 믿는다고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한번 맞아야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0: 네.
1: 첫 번째 하나님이 가라고 그럴 때 순종하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매 맞고 가는 것보다는 매 안 맞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해서 어디로 가라 이러한 사명을 받았으면은 그저 뒤돌아다보지 말고 뭐냐 로셋 아내는 뒤를 자꾸 돌아다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했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는 순종하면 그게 축복의 길이에요.
0: 예.
1: 우리 청취자들도 헌금해라, 새벽기도 나가라, 전도해라 하면 무조건 순종하면 돼요.
0: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동굴 보이스 주인공이시죠. 베이스 함석헌 교수님, 그리고 사모님이신 김희진 집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0: 네, 극동방송으로 다시 태어난 성악가 베이스 함석헌이고요.
1: 네, 저는 함석헌의 아내 김희진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2: 근데 두 분이 오늘 이렇게 시도

0: 네. 우선 제일 만나고 싶은 얘기에서 듣고 싶은 것은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어요?
1: 제가 유학 갔다 와서 목소리를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앞서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혼나고 나서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새벽 예배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요. 어느 권사님이 저희 교회 권사님이 믿음 좋은 남자를 찾는다고 어떤 아가씨가 그래서 그 아가씨가 지금 이 와이프가
0: 아니,
1: 됐습니다.
0: 그런데 그때 교회 나갔어요?
2: 네, 목사님.
0: 그런데 그때 직업이
2: 항공사 승무원이었습니다.
0: 항공사
2: 네.
0: 승무원. 그러니까 손님들 많이 만났겠네요.
2: 네, 맞습니다.
0: 예. 그 중에, 아유, 저런 사람 같은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2: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목사님.
0: 아니,
2: 마음에 드는
0: 그런데
2: 남자가.
0: 소개로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봐도 처음에는, 어우, 첫눈에 반해지는 않을 수가 같은데.
2: 맞습니다.
0: 근데 어떻게 해서 결혼까지 가게 됐어요?
2: 아, 제가 저희 남편이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저도 저희 교회에서 배우자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믿음이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0: 돈잘 버는 남자.
2: 아, 그거는 필요 없는 것 같았어요. 제
0: 네.
2: 생각에.
0: 믿음만 적으면 된다.
2: 하나님이 저를 너무 잘 아시니까 저에게 딱 맞는 남자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남자를 만나면 정확하게 저 사람이다 알려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0: 근데 첫 번째 만났는데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2: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3: 그런데 어떻게 또 그게 만남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2: 소개해 주셨던 권사님한테 제가 너무 신뢰가 될것 같아서 몇 번은 좀 만나고 이제 거절을
0: 아니,
2: 해야 되겠다.
0: 신세가 된다고 아무나 그냥 만나서 결혼할 순
2: 근데
0: 없잖아.
2: 처음에 만났을 때 너무 저에게 성경적인 얘기 또막 믿음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모는 호감형이 아니지만 대화를 나누면 너무 편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번더 만나서 제 고민도 얘기하고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고
0: 아니,
2: 하면
0: 그럼 함
2: 좋겠다 이렇게
0: 교수는
2: 생각을 했습니다.
0: 우리 미스 킴을 만났을 때
1: 네.
0: 첫눈에 들었어요?
1: 저는 홀딱 반했죠. 네.
3: 그러셨을 것
1: 그래서
3: 같아요.
1: 이렇게 삼성역 그 사람 엄청 많은 데서 와이프가 딱서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아우라가 싹
3: 와.
1: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여자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와이프하고 아, 꼭 결혼을 해야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와이프는
3: 지나셨군요.
1: 저를 처음에 딱 보고서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리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입모양이 딱세 글자였는데 짜증나
3: 에이, 그건
0: 아니 내가 조영남
3: 아니었죠.
0: 윤여정이를 주례를 했어요 미국서. 근데 윤여정 씨가 늘 나한테 해놓은 얘기가 사실 조영남 씨뭐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니지. 예? 그런데도 그 목소리에 반했다 그러더라고. 그럼 김 집사님은 함석헌 교수의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2: 저는 사실 이렇게 낮은 저음의 목소리를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어요, 목사님. 그러고,
0: 아니, 왜?
2: 그냥 좀 이렇게 부드럽고 높은 톤이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목소리가 좀 낮은 편이거든요.
0: 그래서 목소리는
2: 네,
0: 별로
2: 전혀 목소리,
0: 대상이,
2: 외모,
0: 결혼의
2: 뭐
0: 대상이 안
2: 직업
0: 되고.
2: 이런 거 전혀, 네, 제가 생각했던 그런 배우자 느낌은 아니었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고 저한테 신앙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0: 아니, 이제,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다?
2: 네.
0: 그러면 잉꼬부부로 쭉 왔어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좀 불만도 생기고.
2: 저는
0: 또,
2: 모든 부부들이
0: 자기가
2: 다,
0: 원하는 이런 방향으로
2: 네.
0: 100% 안 가는 것도
2: 맞아요.
0: 있고,
2: 네, 맞습니다.
0: 돈은 많이 벌어 온다, 안 벌어 온다. 그건 상관이 없고. 그저 자기 사랑하고, 듬직하고, 예.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몇 달을 거절을 한 거예요?
2: 저희가 사실 만나고 한한달 후쯤에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말씀의 응답이 저희 남편이라는 거 알게
0: 그
2: 돼서
0: 말씀은
2: 한달
0: 뭔데요?
2: 만에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0: 예.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 남자면 되겠다.
2: 네, 그래서
3: 마음에 확신이 오신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3: 많은 미혼 분들이 네.

0: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맞나? 이걸 굉장히 알고 싶어 하는데 그
1: 네.
0: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나를 궁금해 하시거든요.
1: 아, 네. 그 말씀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래서 남편이 나타났는데 제가 확 느낌이 한달 후에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정녕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이 뒷부분에 있거든요. 근데
2: 근데
1: 제가
2: 내가 궁금한 게, 그러면 저 그렇게 해서 교제하는 가운데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생각했고 이 사람이면 되겠다 하는 확신이 있을 때김 집사님이 먼저 프로포스를 했다며?
1: 네, 맞습니다.
2: 우리
1: 제가
2: 사람하고 똑같았네. 어떻게 여자가 프로포스를 먼저 하지?
1: 용감합니다.
0: 그 시절에.
2: 굉장히 시집 못 갈까봐 걱정을 했네.
1: 아니요, 제가 사실 저희 나이 차이가 7살 차이 나거든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20대 후반이었고, 사실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크게 없었는데, 하나님 믿고 배우자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정말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녀들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기르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저희 남편을 만나서 그렇게
2: 근데
1: 다알수
2: 그런데 그런
1: 있었죠.
2: 가운데에서 함 교수께서는 아, 저 여자가 아내감이다. 내가 놓치질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했어요?
3: 네, 그게 처음에는 첫눈에 반해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요. 막상 살아보니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달라서 제가 좀 초반에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와이프가 성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모습에 모든 것들이 제가 부족함을 느끼고 또 와이프의 그 아내의 그 믿음 생활을 보면서 제가 아,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구나. 늘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왔었습니다.
2: 저 그러다가 결혼을 했다.
3: 네.
2: 내가 알기는 저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예민하거든.
1: 네, 맞습니다.
2: 그런 가운데에서 어떠한 갈등은 없었어요? 결혼하고.
1: 많이 있었습니다,
2: 많이?
1: 목사님. 네.
2: 어떤 면에서?
1: 우선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가 다 본인이 그 확고한 취향과 이런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는 그런 거에 전혀 예민하지 않은 성격을 주셔서 그냥 남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도 저는 잠을 잘잘 수가 있고 또 어떤
2: 아니,
1: 걸 먹어도
2: 비니 그랜
1: 상관이 없고
2: 목사님이
1: 그렇게,
2: 한국에
1: 네.
2: 와서 집회를 다 끝마치고 마지막 집회 남겨놓고 호텔에서 나하고 이제 기도할 때
1: 네.
2: 사모님이 왔다 갔다 가방을 싸고 있더라고. 근데 물어봤어요, 사모님. 목사님 가방을 사모님이 쌉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그런데 은사를 못 받았대. 가방 싸는데. 그 자기가 다 가방을 싸준다 그러더라고. 나는 내 가방 내가 싸야 마음에 풀리지. 집사람이 하면 괜히 이거 많이 넣고 이건 또안 넣고. 그러면 내가 여행하는데 불편하니까 내가 쌀 테니까 당신은 너 쉬라 그랬어. 빌그램 목사님은 마누라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마누라가 이 양반 필요한 걸다 싸주시는 거예요. 그 양반은 어디 가서 석달 부흥하고 와서 가방 나누면 또 이거 다 빨래하고 사모님이 다또그 다음 행선지에 싼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참 그렇게 할수 있는 아내가 대단한 아내라구나. 근데 음악하는 사람은 모든 게다 예민하다. 식사도, 옷도, 자기 차림도. 그걸 어떻게 견뎌냈어요?
1: 정말 감사하게 기도를 하면 이렇게 찬양하러 많이 다니잖아요, 저희 남편이. 제가 찬양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고 있고, 또 목사님과 함께 집회 갈 때, 또 목사님 설교에 제가 감동을 정말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아, 이 남편한테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좋은 아내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많이 주셨던 것
2: 근데 내가 이제
1: 같아요.
2: 사람들을 보는 예리한 눈이 있거든. 근데 처음 우리 교수님이 오셔서 음악 녹음하고 그럴 때 성격이 좀 날카로웠던 것 같아. 보기하고는. 이렇게 보면 그냥 아무거나 순수하게 넘어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갈등도 좀 있었던 것 같고.

0: 같고 그때 나는 김 집사님을 별로 만난 적이 없고 예? 아직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어느 때 가서 보니까 두 사람이 많이 밝아졌더라.
1: 네, 예. 맞습니다.
0: 그러한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1: 어떤 특별한 한순간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목사님.
0: 이렇게 사는 동안에
1: 항상
0: 이제 남편이
1: 때.
0: 어느 정도 바뀌니까.
1: 네, 맞습니다. 예. 네.
0: 자기도 바뀌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분이 같은 교회도 댕기고 같은 공연도 댕기고 네. 이럴 때 볼 것 같으면 네. 뭐 그전보다 행복한 것 같아요.
2: 네. 그리고 또 아까도 행복합니다. 말씀하셨지만 네. 그 김상화 목사님을 만난 이후에 네. 희진 집사님의 얼굴이 해처럼 밝아졌다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순간이셨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저희 남편이 사실 사랑이 정말 많은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하는 일이 예민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조금 더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목사님 뵙고 목사님 집회에 같이 많이 다니고 찬양 사역을 주로 하다 보니까 성격이 정말 많이 변했고 그리고 제가 남편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도 들고
0: 너무 그러면 또 한 교수가 좀 교만해질 것 같은데 함부로 해서요. 아니 이제 내가 한 교수를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뭐 큰 집회가 아니고 몇 사람만 보이는데 노래하라고 그러면 와서 노래해요. 네. 웬만한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안 해요.
1: 네.
0: 반주자도 없고 네. 어떤 때는.
1: 네.
0: 모이는 사람도 뭐 열댓 명밖에 안 네. 되고 그런데 가서 노래하라고 그러는데 뭐 만 명이 모인 것처럼
1: 맞아요.
0: 힘을 네. 다해서 노력으로 네. 노래를 하더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것 같고 그 집회 분위기가
1: 네.
0: 180도로 변한 거예요.
1: 네.
0: 뭐 누구나 다 함석헌 교수 찬양을 들으면 저렇게 성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대학교 들어가서는 뭐 체육을 한다고 그랬다며?
3: 네. 대학교 들어가서는요.
0: 그럼 자기가 이러한 음성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느낀 건 언제예요?
3: 제가 베이스로서 이렇게 많이 테너나 바리톤보다 좀 희귀하거든요. 그래서 좀 특별하게 노래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목사님하고 그 일본 공연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집회 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는데 아멘 하는데 제가 이렇게 제가 찬양을 하면서도 그 찬양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령체험을 제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 집회하시고 제가 찬양하고 그래서 제가 그 지금까지 성악가로 살면서 앞으로 이 길을 가야겠다. 그리고 목사님 집회로 가면은 이런 성령 체험이 있고 그래서 그 체험들을 매번 느끼니까 저는 목사님 만나서 극동방송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또 그 삶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늘 확신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2: 항상 음악회 하시면 콘서트 때 그 무대를 굉장히 사로잡으시고 굉장히 재밌으시면서도 또 노래로도 감동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사춘기 때는 오히려 내성적인 성격이셨던 적도 있다면서요.
3: 네네네네.
2: 어떻게 이렇게 개발이 되신 건지.
3: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좀 이렇게 좀 되게 터프하고 안 내성적일 것 같은데 아까 네. 와이프가 얘기한 대로 음식도 좀 가려야 되고 뭐 잠자리도 가려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그 찬양을 하면서 이게 내가 쓴 몸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는 것이다 라고 계속 느끼니까 제가 성격이 저절로 그렇게 쓰임을 받더라고요.
2: 성령의 역사로 네. 이렇게 됐네요.
3: 그러니까 저의 그런 예민하고 부족했던 그런 성격들이 이걸 버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0: 이런 예화가 하나 있어요.
3: 네.
0: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서 설교할 때
3: 네.
0: 자기 부인이 이 이불을 이고 와서
3: 네.
0: 여보 우리 여기서 삽시다. 목사가 깜짝 놀라서 당신 무슨 짓을 하고 있냐. 당신이 여기는 천사같이 보이는데 집에 오면 마귀같이 보인다. 그러니까 생활이 다른 거예요.

0: 찬송가 부를 때는 천사인데 네. 집에 와서는 막 남편이 아내도 기합도 넣고 밥이 이게 뭐요? 예? 집안이 이게 뭐요? 아마 그러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거 보면 꼭 천사 같은데 네. 집에 와서 하는 거 보면 이거 꼭 마귀 같다. 여기서 살자. 그런 경험은 없어요?
1: 아예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살짝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서 이 남편이랑 살라고 하셨는데 이걸 하나님께 토로해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한테 AS 해달라고 항상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네.
0: 자기는 그냥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좀 변화돼가지고
1: 네 맞습니다.
0: 집에서 오면 잔소리가 좀 적고
1: 네.
0: 아내 우회하고
1: 네 맞아요.
0: 그러니까 네. 아 남편이 변했다.
1: 네.
0: 난 또 봐도 좋아야지.
1: 네.
0: 그렇죠.
1: 네. 네.
0: 그래가지고 많이 편해졌을 것 같아.
1: 네 지금은 너무 편합니다. 네,
0: 그래서 김 집사님도 남편 노래 부를 때마다 쫓아댕기더라.
1: 네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네. 제가 그런 곳에 갈 수 있다는 게 항상 가서 느끼는데 이런 자리에 제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이렇게 가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네 제가 천국 갈 때까지 따라다니려고 합니다.
2: 두 분 자녀도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길을 걷고 있나요?
1: 네, 저희 아들 한 명 있는데요. 지금 대학교 1학년이고 운동에 관심이 고등학교 때부터 막 있어서요. 지금 바디빌더가 되고 헬스 트레이너 길을 가고 싶다고 해서 네, 열심히 공부하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2: 네, 아버지께서는 음악을 하시고 아들은 네. 또 체육의 길을 걷게 되셨는데 네. 집사님께서 뒷바라지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1: 아, 네. 제가 아들 이제 고등학교 때는 학교 마치자마자 또 운동하러 가야 되니까 네, 라이딩을 좀 하면서 또 지금은 닭가슴살이랑 삶은 계란이랑 밥 정량 이렇게 토마토랑 이런 거 먹고 있거든요.
2: 식단을 열심히 하네요.
1: 네, 그래서 최대한 아들 앞에서 조금 맛있는 거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아들도 저희 남편한테 기도했던 것처럼 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또 그런 가정을 잘 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늘 종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0: 함 교수님 뭐 오페라도 했고
3: 네.
0: 큰 무대에서 노래해봤고 지난번에 노래한 데는 아직 준비도 안 됐어. 예배
3: 네.
0: 장소가.
3: 네.
0: 야, 내가 여기 와서 노래를 해야 되나.
3: 네.
0: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은데 아, 김 목사도 왔으니까 나도 네. 열심히 해야지. 그런 생각은 들었을 것 같은데
3: 네. 네.
0: 나이 90이 넘은 노인네가 여기까지 비 맞고 왔는데
3: 네.
0: 나가도 잘 해야지. 그러면서도 큰 무대에서 했을 때 또 아주 어려운 무대에서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때는 오페라에서 박수 받을 때보다
3: 네.
0: 그 작은 모임에서 사람들 은혜 받는 모습이 얼굴에 나타나는데
3: 네.
0: 그런 걸 보면서 아 여긴 하나님이 계시구나
3: 네.
0: 이쪽 노래하는 데는 뭐 하나님이 안 계시고
3: 네.
0: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이 박수 친다 지금 이제 만약 나머지 여생을 함 교수께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을 가진 하나님이 주신 그 탤런트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돼요?
3: 그래서 제가 그 계양구청 예술감독으로 있으면서요, 그 문화 소외 지역 그리고 문화 소외층 그래서 양로원, 요양원 이런 공연을 개발을 해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 있는 삶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작은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움가르텐이라는 문화재단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성악가로 살면서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 작은 교회에서 찬양하는 일, 요양원, 양로원 가서 그 어르신들 기쁘게 해드리는 일 그게 제가 이 땅에 와서 살면서 가장 잘했던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제 그런 활동을 위해서 문화재단도 만들고 앞으로 그런 일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함석헌 교수가 어떻게 해서 극동방송에 와서

0: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네. 부인은 비행기 탔죠.
1: 네네네. 네.
0: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도 이제 성격, 여기는 항공사 승무원, 여기는 평생 노래하는 사람. 네. 이게 어떻게 조화가 돼요?
2: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0: 하나님의 은혜.
2: 네.
1: 근데 와이프도 굉장히 자기 주관이 뚜렷한 네. 사람이라서 저도 좀 서로 의견 대립이 좀 많았었는데요. 제가 먼저 극동방송에 와서 좀 섬기고 있었고요. 후에 이제 나중에 와이프를 제가 극동방송으로 이제 같이 와서 이제 섬기게 됐는데 극동방송 와이프가 와서 너무 훌륭한 권사님들을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보니까 아, 그 권사님들을 통해서 와이프가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0: 네. 근데 시어머니도 예수 잘 믿는데 네. 고부 간의 갈등은 없었어요?
2: 네, 저희는 그래도 어머님이 정말 온유하시고 좋은 점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목사님. 네.
3: 기도로 그런 네. 것들을 다 이겨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체험을 항상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순간들인지 궁금합니다.
2: 저희가 제가 성경 필사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다 보면은 구절구절의 의미들을 깊게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남편 기도하고 또 가정 위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제가 바라보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남편의 모습을 저에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또 다시 회개하고
0: 아니 이제 네, 더 몇 잘해야 년을 되겠다, 승무원 노릇했어요?
2: 저는 18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0: 그런데 지금 저 시니어리티가 있을 것 같은데
2: 7년 전쯤에 퇴사는 했고요, 목사님. 지금은 함석헌 아내로 살고 있습니다.
0: 아니 더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2: 네, 그때도 기도하면서 몇 년 동안 언제쯤 그만두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랑 같이 기도하다가 아 이제 그만둬도 될 것 같다 싶을 때 이제
0: 그러면 아들만 키우고
2: 네, 아들 그때 5학년이었거든요, 초등학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들 사춘기를 같이 보내고 또 코로나 시기를 공연이 그때 많이 없었는데 셋이서 이제 막 집에서 부딪히면서 갈등도 있고 또 기도하고 서로 회개하고 다시 또 막 가족 회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가 쓰면서 그때 시간을 잘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3: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0: 번번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에 나가면은 이런 사연이 와요. 샬롬, 극동방송 사랑하는 구남희 집사요. 요즘 저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그저 잘 사는 법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된 것은 아닌가.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 진짜 복을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봅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는지, 오직 하나님을 향하길 내 마음에 시온의 큰 대로가 있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은혜를 나누며 평안과 안식, 그리고 살아낼 힘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구집사 올림.
3: 네, 좋은 사연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또 앱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 은혜 나눈 시간이었는데요.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2: 저는 늘 북한을 위한 기도를 코로나 때부터 하고 있는데요. 복음 통일이 정말로 가능해져서 평양에서도 저희가 극동방송 방송국 건물이 세워지고 또 저희 남편 같은 찬양 사역자가 그런 평양에 있는 무대에서도 찬양을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네. 그 기도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네.
3: 교수님,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0: 극동방송 라디오를 들을 때마다 그 멘트를 참 좋아하는데요. 극동방송을 들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극동방송을 많이 들으시고 그 삶 속에서 기적을 많이 체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1: 아멘.
2: 사실 두 분 참 살아가는 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기를 원하고 또 뭐 사실 연예인들 많이 보면 이혼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 함석헌 교수 내외는 가장 모범적이고 인꼬 부부로 계속 알려지기를 바라고 찬양을 통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려면 되는 것이 내 사명 같아요.
0: 감사합니다.
2: 그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성대 참 사람들이 나더러 빌그램 전도대회 할 때 빌그램 목사 못지않게 카랑카랑한 음성으로 통역을 했다. 그게 그렇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셨지.
1: 네. 네. 네.
2: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의무예요.
1: 네.
2: 그래서 두 분 내외가 참 행복하고 사랑스럽게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됐으면 기도 제목이에요.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베이스 함석헌 교수님 그리고 또 사모님이신 김희진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중앙교회 이찬일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본문의 말씀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 라는 제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추억이 담겨있는 소중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내 추억이 담겨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추억이 담겨있는 소중한 물건들,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는 결혼 반지가 그럴 것이고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품도 나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이제 자녀들의 어린 시절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어떤 USB와 같은 메모리 저장 장치가 또 특별하게 소중하게 생각될 것입니다. 거기에 내 아이의 어린 시절이 다 담겨있기 때문이죠. 이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실수나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면 우리의 마음이 아마 정말 아쉽고 또 안타깝고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렇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입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다시 찾는 여인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게 되는 아버지의 마음을 비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비유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았을 때에 이 기쁨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인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기록합니다. 첫 번째 비유의 결론 부분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다시 돌아온 것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으로 비유하면서 그것이 하늘에서 큰 기쁨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비유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10절 말씀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7절 말씀과 똑같이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그 드라크마, 그 동전 하나가 죄인 한 사람의 회개로 비유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큰 기쁨이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유의 결론 부분,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인데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이 세 가지 비유의 결론은 동일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때의 그 기쁨은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큰 기쁨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건지,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누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을 지내셨던 주활동 무대는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지방 그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내려오시는 그 길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당시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외로운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보아야 되겠다. 저 멀리에서라도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내려가는 길에 우리 동네에 어떤 길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대, 예수님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대, 그런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달려나왔던 것이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가운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사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바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라고 고백합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들은 정통 유대인이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정결예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자신이 가진 소득의 십일조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7일에 두 번씩 금식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정말로 모범적인 그런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때를 따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십일조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아, 이렇게 율법도 잘 지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물도 드리고 금식하면서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하셨을까요?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의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들을 지킨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와 같은 죄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다. 나는 거룩하고 너희들은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고 그들과 말을 섞지도 않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걸었던 그 길과 정반대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에 여리고에서 세리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우두머리, 세리장의 역할을 했던 삭개오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어떻게 만나주셨죠? 삭개오도 예수님이 내가 사는 마을을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아니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그분을 내가 어떻게 하면 만나볼 수 있을까?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예,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올라가 보면 저 멀리에 계신 예수님을 나도 볼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그곳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를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오늘 머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식탁의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시고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저렇게 죄인된 삭개오와 밥을 먹을 수가 있지? 당시에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냥 어떤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예수님과 삭개오가 함께 식탁의 자리에서 음식을 먹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정말로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던 그곳에 찾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죄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라면, 아니 저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면 당연히 율법을 따르고 정결례식을 준수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우리를 만나러 와야지 왜 더러운 죄인들을 만나서 그들과 가까이 하시는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래서 투덜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눈앞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녁이 돼서 헤아려 보니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 순간 목자는 지체하지 않고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수많은 선택과 고민과 결정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한 마리를 찾으려면 99마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고 가야 됩니다. 99마리를 끌고 다니면서 한 마리를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목자에게 가장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99마리를 두고 가야 하는 것. 또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다고 해도 양을 찾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살아는 있는지, 빈손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일이죠. 무엇보다 이 목자가 양을 찾는 과정에서 광야, 험난한 골짜기와 맹수로부터 위험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양을 찾으려고 내 목숨을 위험한 상황에 노출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양을 찾기 위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왜일까요? 왜 99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섰을까요? 99과 똑같이 그 하나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99이 있으니까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99과 그 하나가 똑같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양 한 마리가 그냥 가축이 아니라 한 생명이자 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9을 놔두고 목자는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추운 겨울, 모두가 잠들어 있는 밤중에 불이 났습니다. 주방에서부터 시작된 불이 삽시간에 온 집에 번져서 불타고 있는데 한 남자가 간신히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목숨을 구했습니다. 참으로 다행이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목숨이 살았다고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 불구덩이 안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을 요청해서 내 아내와 자녀들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남았다는 그 기쁨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서 가족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가족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영혼은 없습니까? 내 부모님과 사랑하는 배우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붙잡고 영원한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청소년 시절을 지나서 신앙생활을 멈춘 자녀들을 보면서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시겠지? 자녀들을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방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일터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들과 이웃들이 지금 불구덩이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나는 건짐을 받았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이 자리에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 그 목자와 같이 하나님이 찾으시기 원하시는 한 영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 가족일 수 있고 내 동료일 수 있고 내 이웃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VIP 초청잔치를 통해서 내 삶의 주변에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한 영혼, 목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여러분,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그들을 구원의 길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로 초대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 말씀해 보면 양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양은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향감각이 아주 무딘 동물입니다. 다리가 짧고 몸이 이렇게 풍성하지 않습니까? 뒤뚱뒤뚱 양이 걸어 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걸려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혼자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목자가 잡아서 일으켜줘야 됩니다. 무리를 이탈해서 길을 잃거나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면 제 길로 각자 가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무슨 말이냐? 가고 싶은 대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야 할 그 무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습관을 따라서, 본능을 따라서 걸어가다 보면 목자와 대열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은요, 구하러 가지 않으면 결국 골짜기에 낭떠러지로 떨어지거나 맹수의 밥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겁니다. 목자가 구해주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디에 있을까? 사람은 있을까?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고 또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가 그 양을 발견했습니다. 양을 만났을 때에 이 목자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오늘 보면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아멘! 고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99을 두고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수고했습니다. 찾고 또 찾고 찾다 보니 이 한 마리 잃은 양을 발견했을 때에 그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동안 수고했던 그 피곤함 다 잊어버리고 다시 찾았다는 그 기쁨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양을 짊어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목자는 집에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다 불러 모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잃은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즐기자. 기쁨의 잔치를 벌입니다. 양 한 마리를 찾은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비유, 한 드라크마를 잃은 이 여인이 이 드라크마를 찾고 똑같이 합니다. 당시에 드라크마는 화폐 단위인데요, 노동자 하루의 품삯에 해당하는 것이 한 드라크마입니다. 그냥 대충 계산해 볼 때

0: 10만 원으로 가정하면 10만 원짜리 동전을 잃어버린 것이죠. 찾아야 되겠죠, 그죠? 침대를 다 둘러엎어서 어디에 갔는지 그 동전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찾은 기쁨으로 철수도 부르고 영수도 부르고 미영이도 부르고 다 부릅니다. 다 불러서 이 음식도 하고 저 음식도 하고 잔치를 합니다. 한 드라크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잔치를 벌이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일을 하는 겁니까? 그것이 목자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요절 말씀,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영혼을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우주적인 사건이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도 길을 잃은 양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저 밖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 한 영혼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나도 이전에는 길을 잃은 양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게 찾아와 주셔서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전도로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18 VIP 초청잔치. 어떤 분들은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매년 가을이 돌아오면 또 다시 하는 행사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생각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번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라고 저렇게 목사님이 소리 높여서 설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018 VIP 초청잔치가 매년 다가오는 연례 행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모이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마음.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이 땅에서의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과 함께 온 교회 공동체가 하늘의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경주중앙교회 이찬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경주중앙교회 054-742-9-1013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일 강단. 주일 강단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양포교회 이지훈 전도사님께서 창세기 4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그 중에서 야곱의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교회에 나갔을 때 가장 많이 보게 되는 말씀이 성경 66권 중에 어디일까요? 창세기입니다. 그 창세기가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죄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아니면은 그 이후로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가장 앞에 있어서 제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1독을 한 번씩 시도를 하게 되죠. 그렇게 1독을 할 때 과정이 이렇습니다. 창세기를 펴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출애굽기에 이르러서는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오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살아계신 그것이 느껴져서 쭉 읽어나가다가 레위기에 이르르면은 우리가 1독을 하는데 위기가 오게 됩니다. 이게 봐도 무슨 말, 제 얘기하는 겁니다.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제사법이, 규례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믿음으로 이겨내고 민수기까지 넘어가면은 다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쭉 가다가 은혜를 받아서 가다 보면은 신명기에 들어갑니다. 이 신명기를 신명나게 읽어가야 되는데 딱 펴보니 어디서 많이 본 얘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레위기에서 봤는데 분명히 이 말씀 읽은 것 같은데 또 나오고, 그리고 우리는 2026년도를 우리가 아니죠,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 성경을 접하게 되면은 2026년도를 보내고 2027년에 다시 한번 창세기를 펴게 됩니다. 보통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기억이 나네요. 이 고등학교 때 누구나 포부를 가지고 이제 입학을 하게 되죠. 제가 봤을 때는 성문종합영어라고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영어의 교과서, 영어계의 성경과도 같은 책이었는데 그 책이 저희 시대에 오면은 맨투맨 종합영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고등학교 1학년으로 들어간 저는 서장로님의 응원하에 열심히 공부를 해보겠다고, 내가 이것을 맨투맨 책을 여름방학 내로 끝내리라 하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때 책이 제가 얼마 전까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책을 보면 얼마나 포부가 야심찬지, 여기 성경이지만 책 옆에다가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위대하고 훌륭하신 대경주고등학교 1학년 7반 15번 이지훈, 이렇게 써서 그 포부